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한 건데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0: 우리 이제 엄기준 시청자가 이 식당을 지금 이제 추천을 해서 가고 있는데 거의 다 왔는데 이유는 뭡니까?
1: 오, 그냥 정말 고기가 너무 맛있어요. 숯도 좋고. 이 집은 그냥 올 때마다 어떻게든 들렸다 가는.
0: 야, 이 정도면은 진짜 너무 기대하게 되는데? 여기 얼마만에 가는 거예요?
1: 아, 이거는 지금 한 3개월?
0: 이야, 이거는 너무 기대하게 만드는데?
1: 아, 이러면 안 되는데.
0: 그러니까 이 근방에 오면은 무조건 여긴 들르시는 거.
2: 그러네요.
0: 믿습니다. 엄기준 형님만 믿습니다. 아, 그냥 무조건 되지 않을까요? 세 달 전에 오셨어요.
3: 그러니까요.
0: 그냥 한, 그냥 가, 그냥 집이네요.
1: 가정집을 그냥 양으로 만든.
0: 네. 야, 야, 근데 간판에 그냥 특수 부위 세 개 써놨네요.
2: 그러니까
1: 안창 토시지만. 와.
0: 이런 식당을 찾아오는 게 너무 신기하다, 진짜.
3: 누가 여기를 소개시켜 주셨을까?
1: 아, 아는 동생이.
0: 여기가 친구 집이잖아요.
3: 양옥 집에 양옥 집.
0: 그분 친구 그분 집 같아 진짜.
1: 야 여기
0: 대문하며. 야 분위기 봐. 야 문도 그냥 진짜 가정집이다. 들어가기 미안한데.
2: 그냥 집인데.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네.
0: 안녕하세요.
3: 예, 저희 여기서 씨와.
1: 여기 이렇게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밥 좀 먹고 싶은데 촬영이 가능할까요?
0: 안녕하세요.
1: 네.
0: 저희 그 네 명 먹는 거 촬영 혹시 해도
1: 될까요?
0: 예예.
1: 아,
0: 예. 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예. 아, 예. 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시 무사 패스.
1: 안녕하세요.
4: 저기 어때요?
1: 네.
4: 기사님이셨는데.
1: 그렇죠. 네. 추천해서 왔어요.
0: 네, 네. 추천하셔서 왔어요. 꼭 들리신다고. 엄기준 씨 때문에 온 거예요. 추천해 줘.
1: 알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아,
0: 네. 네. 대전 최고의 맛집이라고 해서. 근데 가게가 왜 이렇게 가정집처럼 이렇게 있어요?
4: 저희 어머니 스타일이
0: 네.
4: 이렇게 가정집으로 해서
0: 네.
4: 그 전부터 해와가지고 아,
2: 가정집 개조한?
4: 네, 원래 가정집입니다.
0: 와,
2: 정겹
1: 좋아요.
4: 정겹고.
0: 너무 좋아했죠. 너무 좋아요.
1: 너무 좋아요.
0: 야, 근데 벽지 또 하면 진짜 친구식 같네요.
2: 양옥집 개조한 것 같아요.
0: 네, 저기 그 창문으로 이렇게 보이는 나무도 그렇고
2: 창틀도 옛날 거고
1: 감나무가

0: 안녕하세요. 이 식당을 40년째 운영하고 있는 윤석용입니다. 나훈아 씨, 태진아 씨, 그리고 김수로 씨, 엄기준 배우님도, 이종혁 씨도 다녀가셨고, 유현진 선수가 제일 많이 오시고, 선수들 좀 많이 오십니다. 보통 안창살 먼저 10인분 드시고, 토시살 10인분 드시고, 이카시무로 안창살도 10인분 드시고, 또 7, 8명 오시면 한 30인분? 그 정도 먹고 갑니다.
1: 여기 엄기준 시청자 계획이니까 엄기준 씨 시키는 대로 할 겁니다.
2: 일단 안창살 먹어야죠.
3: 안창살 좋죠.
1: 안창살 맛집이니까. 술 드셨는데 좋아하시잖아요.
4: 고기를 먹을 때 고기만 먹는 것도 좀 쉽지 않죠, 그렇죠?
0: 네, 안창살 드릴게요.
1: 네. 야, 김치 진짜 맛있겠다. 김치가 벌써 냄새가 나네요.
4: 와, 그릇이 플라스틱이 아닌 게 너무 좋아요.
1: 이것도 가정집 느낌 주려고 진짜 그러네. 냉장고에서 꺼낸 것 같은데.
4: 일회용. 야, 이거 진짜 너무 재밌다. 네. 홍나물국 오랜만에 본다. 야,
1: 와, 너무 든든하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예, 아이고.
0: 오. 아, 오. 네. 술 좋아하셔. 술 좋아하셔. 아.
2: 와.
0: 맛있어, 맛있어.
2: 고생. 이거 마시고 이거 마시면 무한 반복. 소주 마시고 콩나물 국물이 미쳤어요. 이야. 우와, 이거 뭐야.
3: 왜 이러는 거야.
2: 아. 아, 너무 컸나? 야, 이게 야 미쳤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3: 이게
2: 아니요. 아직 간에 가지도 않았어요. 우와, 이게.
3: 아, 뭐야?
2: 미쳤죠? 이건 저도 이렇게 이 맛을 잘 안 돼요. 이 맛 쉽지 않아요.
0: 진짜? 어, 유수형이 안 되는 게 있어?
4: 아, 불 들어갈게요. 잠깐만요.
0: 아, 술 좋다.
2: 야, 술이 정말 좀 백탄이네요.
0: 술 좋다, 백탄.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숙보거든.
2: 그렇죠. 맞아. 형님, 콩나물 국이 어떻게 끓여요?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끓이세요?
0: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면 안 돼요? 우리 장사 안 해요.
2: 대충.
4: 저 콩나물 한 40분 정도 끓인 뒤에 끓으면 양념을 합니다. 다진 마늘 조금 많이 넣고 그리고 소금 조금 넣고.
2: 이게 모든 게 술안주다.
0: 아우 빛깔 봐.
2: 야, 진짜 안 짜.
0: 여기 주세요, 여기 주세요. 아, 근데 고기 진짜 좋다.
2: 고기 좋아요.
0: 거의 염통색이야.
2: 맞아. 우와.
4: 아, 안창살 같은 경우는 50%만 써지고 50%는 버립니다. 이거 한 마리가 2kg, 순질하면 1kg. 8인분, 9인분? 한 마리에. 껍질이 있고, 껍질하고 고기 사이에 이제 기름이 있고, 손질하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0: 안창살은 빠른 불에 잘 구워야 돼요. 안창 투시다 마찬가지. 아. 행정관 안쪽 심장 쪽에 붙어 있는 친구. 육향이 제일 세죠. 심장 맛이랑 비슷하죠.
1: 오늘 퇴근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2: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아서 사는
0: 지가 알아서.
2: 내가 할 걸 다 했어.
3: 이제 올려볼까요?
0: 이게 안 달아 올랐을 때 고기를 넣기 때문에 달라붙거든요. 지금 안 달라붙죠.
2: 너무 발효 뜨니까 안 달라붙잖아요.
0: 그런가요? 경작해서 의심이 많으시네요.
2: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형제분이. 바로 뜨였는데
0: 안 달라붙잖아요, 지금. 네. 안 달라붙죠. 이걸 달궈야 돼.
2: 뜨였는데. 수영 씨 같은 분 있으면 이분이 하는 게 나아. 그러니까 소금 간 한 번. 아, 이분 보기에서.
0: 자,
2: 야, 이게 진짜 미쳤다.

0: 이건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이유가 있어요?
1: 불이 여기 바람이 이제 빨리 올라가면서 불이 세거든요. 가운데만 있으면 여기만 타겠죠?
0: 그렇지. 아, 이것도 컨트롤 하는구나. 이거 맛있겠다.
2: 아, 여긴 정말 맛있어요.
1: 누가 구워도 맛있어요.
0: 어허라. 거의 지금 친해 이 친구.
3: 소금 하는 거.
0: 어, 어 뭐야?
1: 약간 탔다. 약간.
0: 어, 어 뭐야?
1: 약간 탔다. 약간.
0: 아, 이 가운데 거는
1: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0: 네, 충격이네.
1: 조금 탔는데 30초 되잖아요.
4: 지금 먹어도 되게.
0: 지금 먹어도 될 것 같아.
1: 하나만 잘라볼까요?
0: 네.
1: 이건 생고기예요. 지금 잘라볼 수 있어요.
0: 아, 오케이. 어디 봅시다.
1: 이거는 생... 지금 익었어요.
0: 봐봐, 안에 생고기인지.
1: 안에 생고기잖아요. 안에 아니
0: 와. 이게 미디움 레어잖아.
1: 이거 봐, 이쪽은 미디움이에요.
0: 완전 먹고 싶은데?
1: 그래? 이 정도가 좋아요?
0: 아니, 이게 맛있는 거잖아. 단면 봐봐요. 일단 믿고 맡겨보세요.
1: 믿고 맡겨보세요.
0: 어, 이 정도. 딱 이 정도야.
1: 딱 좋아요?
3: 이거 먹어도 될까요?
0: 드셔도 돼요? 먹어도 돼요? 아, 나 이게 딱 좋거든.
1: 네, 지금
0: 여기 봐봐, 단면.
1: 지금
0: 이걸 생고기를 얼마나 좋아해?
1: 맛있어요?
3: 와.
1: 와. 와. 맛있어요?
0: 잘 먹었다.
1: 에이, 뭘 고기가 좋은 거예요?
0: 와. 진짜 고소하다. 와, 육향 제대로네.
1: 와.
0: 맛있다. 어. 너무 좋은데? 조금 여기 있어. 아, 이거 참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너무 좋은데? 조금 여기 있어. 아, 이거 참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5: 부지런한 거죠.
1: 나도 꾸준하다. 조금 남의 걸 찍어 먹어.
0: 내가 뿌릴 것도 제 걸로 뿌려. 너 작게 먹지 말라고.
1: 예, 항상. 맛있다.
0: 맛있어.
1: 근데 진짜 맛있다.
0: 어우, 맛있다. 어우, 맛있다. 되게 고급진 스테이크 먹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6: 손님들이 다른 집 가서 먹는 안창살보다 저희 집에서 먹는 안창살이 특이하게 더 맛있다고 합니다. 고기가 숙성이 잘 돼서. 이게 바로 고기가 또 나가면 질기거든요. 열흘 정도에서 보름 연해지라고 생각해서 숙성하고 있습니다.

0: 맛있다. 오, 진짜 맛있다. 할 말 잃지만.
1: 이 집이 15일 전에 한 20일 정도 숙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꼬리탑이 올라오는 거예요. 진짜 육성이 세다. 안탕수고.
2: 아, 너무 맛있다.
0: 너무 맛있는데?
1: 근데 원래 토시 좋아했는데 이 안창을 바뀔 판인데 이거.
2: 맛있어.
1: 아우, 엄기준 씨 덕분에 진짜 와, 너무 좋은 날 말씀 알겠네.

0: 아 근데 안창이 진짜 맛있네요.
1: 진짜 맛있어요. 1등이에요.
0: 1등이에요. 1등. 다른 부위 뭐 또 시킬까요?
2: 오늘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3: 사장님.
4: 예?
0: 오늘 어느 부위가 좀 좋아요?
2: 안창 말고
4: 이거 다른... 말고 이제 토시살이 맛있습니다.
2: 2인분만 먹어.
4: 네. 네. 2인분 드릴까요?
0: 네네네.
1: 사장님 인상이 너무 좋으셔.
0: 그러니까. 신뢰가 가는 고깃집 사장님.
1: 맞아요.
0: 네. 그래서 믿음이 확 가.

0: 잠깐만요.
1: 진짜 크시다.
0: 쟁반 좀 더 주시면.
2: 아, 예. 감사합니다.
3: 빛깔 봐라. 아,
2: 다르다.
3: 요거야말로 토시살이야말로 이제 땀 송글송글 맺히는 거 보면서
1: 아 이거야
3: 이거 바로 뒤집어야 되는

0: 아, 얼마나 잘 굴까?
1: 딱 이때거든. 딱 이때거든.
2: 아, 이때인가요?
0: 야, 부장님 나 진짜.
1: 불이 좋아.
2: 어, 색깔 좋은데요?
1: 예. 네. 저처럼 태우지 말고.
2: 기대가 돼요.
0: 어, 오늘 그냥 방송 끝날 때까지.
1: 잘라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맛있네.
2: 오, 아, 이 정도로? 아, 이제 취향 알았어요. 이제.

0: 아, 인정.
1: 와, 정말 잘 고르셨는데, 진짜? 되게 잘 고르. 맛있다.
0: 아, 인정.
2: 아, 맛있다. 내가 웬만하면 집게 안 놀라고. 아,
3: 잘 나오고 싶지 않은데.
2: 나 이제
3: 잘 구웠어.
1: 진짜 잘 구웠다. 약간 미쳤어요. 와.
2: 와. 와. 와. 물론 굽기도 너무 좋고.
1: 진짜 맛있다.
2: 누가 저기 추천해줬는지 진짜.

0: 와. 유수영 씨도 사실 평생 레시피란 책이 대박이 나죠. 우리 집에도 있어요. 요알못들이 참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웬만하면 안 나온 것 중에 뭐 우리한테 좀 알려줄 수 있는 꿀 레시피 같은 거.
1: 최근에 쌈장 버터를 만들었어요.
2: 쌈장 버터.
1: 아직은 아무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0: 좋아 좋아 좋아.
1: 이렇게 버터를 그냥 넣으면 좀 어려우니까 렌즈에 잠깐 돌리세요. 비율만 맞추면 돼요. 1:1:1. 된장 두 숟갈 넣었으면 버터 두 숟갈.
0: 오케이.
1: 미림도 두 숟갈 넣어서.
0: 버터를 그냥 우리 아는 그냥 버터.
1: 그냥 무염 버터.
0: 아, 무염
1: 버터 그냥 그거 넣고 생강을 조금 넣으세요. 조금만. 비율만 맞추면 돼요. 1:1:1. 된장 두 숟갈 넣었으면 버터 두 숟갈.
0: 오케이.
1: 미림도 두 숟갈 넣어서 그거 넣고. 요즘에 가면 대구 필렛 같은 거 많이 팔잖아요. 대구나 이런 냉동으로 파는 거 잠깐 담갔다가 20-30분 있다가 구우시면은 꽤 맛있어요.
0: 생선을 절였다 구워라.
1: 우와. 어떤 생선이든지 그냥 구우셔도 돼요. 버터 때문에.
0: 버터 때문에.
1: 중불에서 좀 적당히 너무

0: 게임을 들으세요? 냉김도 좋아요. 냉김에다가 밥 넣고 그거 올리고 미나리 살짝 데친 거나 이런 콩나물 얹어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1: 되게 쉬운데요?
0: 네, 어렵진 않아요.
2: 형님 집에서 요리하죠?
3: 별로 안 해요.
2: 어? 의외인데?
3: 별로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는 시간이 워낙 공연 끝나면 11시고 연습 끝나면 10시 이후니까
2: 그럼 아내분이 밥을 해주는 편이야? 아니면 같이 배달을 시켜 먹는?
3: 많이 해줘요 요즘.
2: 아 진짜?
3: 유튜브를 계속 보고.
2: 아 진짜? 좋겠다. 왜냐면은 난 그건 부러워. 상대가 있으면 내가 하기도 하고 내가 피곤하면 상대가 해주기도 하잖아. 근데 혼자 살면 100% 배달이야. 만사 귀찮거든. 배달만 먹으면 물리는 거 알죠?
3: 맞아요.
2: 그냥 용기만 봐도 짜증이 나. 막 너무 싫고 짜증이 나. 확 나더라고.
1: 집에 가서 쌈장이랑 버터랑 미림을 1:1:1:1 해가지고
0: 생강 살짝만.
1: 네, 생강 살짝.
0: 생강 거 아니에요, 생강.
2: 형님, 그리고 탕국을 좀 주세요.
4: 탕 4개?
1: 네네네.
4: 국밥 필요 없으시고?
1: 밥이랑 같이 주세요.
2: 탕국이 너무 궁금하다. 아, 탕국이다.
1: 감사합니다.
2: 우와, 이야.
1: 비주얼이 아예 다른데?
2: 와, 이거 진짜 특이하다.
0: 이야, 냄새 미쳤다.
2: 이거 뭐야? 와. 내가 아는 음식이랑 너무 다르다. 야, 이건 이 집에서만 볼 수 있는 음식이다. 야, 이거 봐.
0: 와, 이거? 냄새가. 아. 야, 미쳤다.
2: 뭐가 들어있어요?
4: 안창, 근막.
2: 근막? 오.
4: 그걸로 국을 끓였어요. 물 넣고.
0: 와, 재밌다.
2: 이 집만의 메뉴네.
0: 귀한 거죠?
2: 처음 들어봐. 야, 이거 봐.
0: 파 들어간 거 봐. 네.

0: 소고기 육수네, 딱 진짜. 와.
1: 이거 2,000원밖에 안 받는다고?
2: 그러니까 2,000원밖에.
0: 와, 이게 2,000원이라고? 와, 이거. 아, 제가 먹는 탕국이랑 아예 달라서. 그러니까 맛 자체가 탕국의 맛보다는 소고기 뭇국이랑 맛이.
1: 그렇지, 그렇지. 느낌이에요. 대구 형은 이제 문어 아니면 소고기. 이런 스타일. 왜냐면 대구가 또 소고기 국밥 유명하잖아. 아.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고.
0: 저희는 어묵 곤약.
1: 어묵 곤약. 그러네. 강원도는 명태. 명태 넣어서. 명태. 역시 무랑 명태 넣어서 이렇게 맑게 끓여내는 그런 탕국이 있다고 하고. 전라도는 토란.
0: 네. 탕국이 지역별로 다 있네요.
1: 근데 나는 다 떠나서. 저는 근데 이제 탕국은 대전이다.

0: 근데 금박이 너무 부드럽고요.
1: 그래요? 뭐?
0: 너무 부드럽고 우리가 마블링에서 느끼는 그 느끼느끼한 그 기름향 있잖아요. 그게 느껴져.
1: 오!
0: 미쳤지? 너무 부드럽지?
1: 내 건 쫄깃쫄깃. 식감이 미쳤어. 막창 같기도 하고 막.
0: 막창 같다. 쫄깃한 데도 있고 완전 부드러운데.
1: 아 그래요? 이야. 와. 맛있다. 이건 밥을 무조건 말아야 돼요. 아. 전분이 들어가야 또 맛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냥 밥 먹으면 훨씬 더 맛있어요. 고추, 아이야.
0: 와, 고추절임.
1: 아하.
0: 아, 미치겠네.
1: 야.
0: 요리를 너무 잘하시네.
1: 왜? 너무 이거 같이 먹으니까 너무 심어.
0: 아, 근데 진짜. 이런 집을 공개해서 아쉽진 않으세요? 사람이 많아서 못 올 수도 있잖아요.
1: 못 올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죠.
0: 몇 개월은 못 온다고 보셔야 돼. 아, 진짜.
1: 여기 몇 개월은 못 온다.
0: 아니, 근데 엄기준 씨는 연기 진짜 너무 잘하시잖아요.
2: 아, 됐죠.
1: 말해 뭐해.
0: 근데 자신 없는 연기가 있대.
1: 응?
0: 자신 없는 연기.
1: 아, 네.
0: 진짜요?
3: 아, 그 연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0: 한 번도 없어요? 아, 없네?
3: 네. 저도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괜히 어설픈 사투리 써갖고 그 작품에 누를 끼치는 것보다는 그냥.
0: 아.
1: 형, 이북은 좀 어울려요.
0: 저도 그 얘기 하려고.
1: 이북. 하나도 안 어울리는데, 이북아. 뭐.
0: 국간 장교 하시면 되게 잘 하시죠.
2: 국간 장교 잘 어울린다.
3: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네, 사투리.
0: 니네 누자니?
3: 니네 누자니?
1: 연변 아니잖아. 연변 아니죠, 연변? 넘어갔어요, 큰 연변.
0: 충동 제일 잘하죠. 충동은 이제 제일 피해야 될 게 유 붙이는 거예요. 했어, 유. 이거 안 해. 아무도 안 해.
1: 아무도 안 해.
0: 여기 있어,
2: 있어 유.
0: 아, 절대. 돌 굴러가요, 안 해.
1: 유 안 하지.
0: 사장님. 그러니까 뭐 하는 겨? 뭐 이런 식이지. 뭐라는 거여, 유 이러지 않아.
4: 뭐 드릴까요?
0: 아니.
1: 너무 웃잖아. 뭐
0: 드릴까요? 아니.
1: 너무 웃잖아. 뭐 거짓말을.
0: 에이, 봐. 아니, 잠깐만.
2: 대전
0: 토박이 어디 분이세요?
4: 유성.
0: 유성. 대전 유성. 완전 토박이신데. 그냥 뭐뭐 유란 말 잘 안 쓰지 않아요? 했어요.
2: 뭐 드릴까 이거
1: 뭐 드릴까 이거 하셨는데 왜 갑자기?
4: 아니, 저는 조금 잘 써요.
1: 잘 써요. 잘 써요.
0: 말끝마다 유가. 아니 충청도 분들은 뭐 하는 겨? 뭐 이런 거 하잖아요.
4: 그저 서천 저기 서산 이쪽
0: 하고. 서산 쪽이.
1: 아 서산. 네.
0: 아 서산 쪽
4: 더 늘어지고 대전은 그래도 조금 덜.
0: 대전은 좀 덜 늘어지고 네. 서산 쪽은 서산 쪽이요 유 하지 않고.
4: 네, 맞아요. 이쪽이 좀 되게
0: 서산 쪽이요.
1: 어머니가 당진이라서 알죠.
0: 당진이라 알잖아요.
2: 형님 잘 안 써. 근데 형님은 형님 너무 이영자 누나라.
1: 뭘 뒤에 계속 붙이는 거 같아.
2: 형님은 사투리 쓰는 게 아니고 이영자 누나 성대모사라는 거 같아.
0: 아니 그렇지 않아. 자 우리 뮤지컬 그날들. 그날들을 우리가 꼭 봐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을.
1: 보시면서 같이 울고 웃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그걸 보면서 운다는 게 쉽지 않은데
0: 맞아요.
1: 한국 이야기다 보니까 감정의 폭도 크고 감정의 폭이 큰데 거기에 김광석 씨 노래가 쭉 관통하고 있으니까 감정이 막 이렇게 같이 하시면 정말 음악도 들으시고 극도 보시는 그런
3: 두 시간 반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게끔 쫙 갈 수 있어요. 가는 날
1: 부모님 거리에 가로등불이 하나 둘씩 켜지고 검붉은 노을 넘어 또 하루가 저물 땐 왠지 모든 것이 꿈결 같아요.
0: 그 뒤가 좋은데.
1: 비친 내 모습은 무얼 찾고 있는지 뭐라 말하려 해도 기억하려

0: 여기까지만 할까요?
1: 와. 야, 이미 한 번 본 것 같은 느낌.
0: 6월 9일부터 8월 23일까지 디큐브 아트센터에서.
2: 아. 신도림.
0: 네. 아.
2: 뮤지컬 하시는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0: 감사합니다.
2: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3: 잘 먹었습니다.
2: 감사합니다.

저는 만 5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요. 바이올린 소리를 워낙 좋아했어서 그 특유의 따뜻함과 약간 사람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바이올린이.

올랐을 때보다는 이제 혼자 연습할 때 더 큰 희열을 느끼는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이 잘 나왔을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 그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에 무대에서 연주할 때는 정말 머릿속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자유롭게 콩쿨 무대도 저만의 독주회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바이올린과는 거의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작곡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또 제 자신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모두 다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0: Wonjin, looking at all the fans in the audience, doesn't it feel like we're on a spring picnic together?
1: 그러니까요. 지금 완전 한강 놀러 온 것 같은데요. 날씨도 너무 좋아서 어디든 떠나고 싶어지네요.
0: That's right. Why don't we come up with three essentials for a picnic by the Han River?
1: Oh.
0: Let's see, what do we have? We have a picnic mat.
1: Mm-hmm.
0: We have 돗자리.
1: 맞죠?
0: And then we have cherry blossoms.
1: Uh-huh, 맞죠?
0: 벚꽃.
1: 벚꽃.
0: And
1: 제가 생각하기에 라면.
0: 오호.
1: 무조건 한강 라면이죠.
0: That's right.
1: 집에서 끓이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0: 왜 그래? What's wrong? What's wrong?
1: 잠시만요. 놀라지 말고 들어봐요. 이분들을 떠올리니까 심쿵했어요.
0: You scared me for a bit, Wonjin. I thought something was wrong.
1: 아, 근데 형도 들으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봄 소풍처럼 발랄한 주인공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0: Then let's go ahead and meet the next stage. All bring in their own unique charm. Here is Action, CSR, and High Key. Music, stop!

0: Let's go Simply K-POP.
1: 네, 이번 주 Simply K-POP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에서 함께 해주신 글로벌 팬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현장에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Every Friday at 1 PM, we'll be back by your side with artists who will make your heart flutter like a soft spring day.
1: 말해 뭐해요. 네, 다음 주에도 더 성장한 MC 케미까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0: Shall we wrap things up for now? Simply K-pop. We'll be back the same time next week with simply amazing K-pop artist performances. Bye! Bye.

내 생에 단 하나뿐인 오늘. 특별하고 소중한 오늘이 저물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비웁니다. 적빛 구름과 안개가 만드는 하루. 고요 속에 평안함이 깃든 이곳은

편안할 안자, 나라 국자, 편안한 나라, 즉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국사에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쉬고 가실 수 있는 좋은 곳이 됐으면 합니다.

옛날부터 그 싱잉볼을 붓다볼이라고 했는데요. 그 편안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본래 있는 완전하고 청정하고 걸림없는 그 성품, 그 침묵의 자리를 자각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우리 이제 엄기준 시청자가 이 식당을 지금 이제 추천을 해서 가고 있는데 거의 다 왔는데 이유는 뭡니까?
1: 오, 그냥 정말 고기가 너무 맛있어요. 숯도 좋고. 이 집은 그냥 올 때마다 어떻게든 들렸다 가는.
0: 야, 이 정도면은 진짜 너무 기대하게 되는데? 여기 얼마만에 가는 거예요?
1: 아, 이거는 지금 한 3개월?
0: 이야, 이거는 너무 기대하게 만드는데?
1: 아, 이러면 안 되는데?
0: 그러니까 이 근방에 오면은 무조건 여긴 들르시는
2: 거예요. 그러네요.
0: 믿습니다. 엄기준 형님만 믿습니다. 아, 그냥 무조건 되지 않을까요? 세 달 전에 오셨어요.
3: 그러니까요.
0: 그냥 한, 그냥 가, 그냥 집이네요.
1: 가정집을 그냥 양옥 만든.
0: 네. 야, 야, 근데 간판에 그냥 특수 부위 세 개 써놨네요.
2: 그러니까
1: 안창 토시지만. 와.
0: 이런 식당을 찾아오는 게 너무 신기하다, 진짜. 누가 여기를 소개시켜 주셨을까?
1: 아, 아는 동생이.
0: 여기가 친구 집이잖아요.
3: 양옥 집이에요, 양옥 집.
0: 그분 친구, 그분 집 같아, 진짜.
1: 야, 여기.
0: 대문하며. 야, 분위기 봐. 야, 문도 그냥 진짜 가정집이다. 들어가기 미안한데?
2: 그냥 집인데?
1: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네.
4: 안녕하세요.
1: 예, 저희 여기서 씨와. 여기 이렇게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밥 좀 먹고 싶은데 촬영이 가능할까요?
4: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4: 네. 저희 그 네 명 먹는 거 촬영 혹시 해도
1: 될까요? 네.
0: 예, 예. 아, 아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예. 아, 아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씨, 무사 패스.
1: 안녕하세요.
5: 어, 저기. 어,
1: 네.
5: 희승님
1: 네. 그쵸. 네.
5: 아, 시청해서 왔어요. 아, 네.

0: 네. 추천하셔서 왔어요.
1: 꼭 들리신다고.
2: 엄기준 씨 때문에 온 거예요?
1: 추천해줘.
3: 알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아,
0: 네. 네. 대전 최고의 맛집이라고 해서.
2: 아니 근데 가게가 왜 이렇게 가정집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4: 저희 어머니 스타일이 네. 이렇게 가정집으로 해서 네. 저, 그 전부터 해와가 그렇게
1: 아, 가정집 개조한
4: 네 원래 가정집입니다.
2: 와
1: 정겹
5: 좋아요.
0: 정겹고. 너무 좋아요. 저 너무 좋아요.
5: 좋아요.
0: 야 근데 벽지떡 하면 진짜 친구식 같네요.
1: 양옥집 개조한 것 같아요.
0: 네, 저기 그 창문으로 이렇게 보이는 나무도 그렇고
1: 창틀도 옛날 거고
5: 감나무가

0: 안녕하세요. 이 식당을 40년째 운영하고 있는 윤석용입니다. 나훈아 씨, 태진아 씨, 그리고 김수로 씨, 엄기준 배우님도, 이종혁 씨도 다녀가셨고, 유현진 선수가 제일 많이 오시고, 선수들 좀 많이 오십니다. 보통 안창살 먼저 10인분 드시고, 토시살 10인분 드시고, 이카심으로 안창살도 10인분 드시고, 또 7, 8명 오시면 한 30인분? 그 정도 먹고 갑니다.
1: 여기 엄기준 시청자 계획이니까 엄기준 씨 시키는 대로 할 겁니다.
2: 일단 안창살 먹어야죠.
3: 안창살 네. 좋죠.
1: 안창살 맛집이니까. 술 드셨는데 좋아하시잖아요.
4: 고기를 먹을 때 고기만 먹는 것도 좀 쉽지 않죠, 그렇죠?
0: 네, 안창살 드릴게요.
1: 네. 야, 김치 진짜 맛있겠다. 김치가 벌써 냄새가 나네요.
4: 아. 와, 그릇이 플라스틱이 아닌 게 너무 좋아요.
1: 이것도 가정집 느낌 주려고 진짜 그러네. 냉장고에서 꺼낸 것 같은데. 밀폐용기.
4: 야, 이거 진짜 너무 재밌다. 네. 홍남을 꼭 오랜만에 본다. 야,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아, 예. 아이고.
0: 반갑습니다. 오. 아. 오. 네. 술 좋아하셔. 술 좋아하셔. 아.
2: 와.
0: 맛있어, 맛있어.
2: 무슨. 이거 마시고 이거 마시면 무한 반복. 소주 마시고 아, 국물 국물이 미쳤어요. 이야. 우와, 이거 뭐야.
3: 왜 이러는 거야, 진짜.
2: 아, 너무 컸나? 이거, 야, 이게, 야, 미쳤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게 아니요, 아직 간에 가지도 않았어요. 우와, 이게.
3: 아, 뭐야?
2: 미쳤죠? 이건 저도 이렇게 이 맛을 잘 안 돼요. 이 맛 쉽지 않아요.
3: 진짜? 어, 유수형이 안 되는 게 있어?
4: 아, 불 들어갈게요. 잠깐만요.
3: 아, 술 좋다.
2: 야, 술이 정말 좀 백탄이네요.
3: 술 좋다, 백탄.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숙보거든.
2: 그렇죠, 맞아요. 콩나물 국이 어떻게 그래?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그래?
3: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면 안 돼요? 우리 장사 안 해요.
2: 대충.
5: 저 콩나물 한 40분 정도 끓인 뒤에 끓으면 양념을 합니다. 다진 마늘 조금 많이 넣고 그리고 소금 조금 넣고.
2: 이게 모든 게 술안주다.
3: 아우 빛깔 봐.
2: 야, 진짜 안 짜.
3: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 근데 고기 진짜 좋다.
2: 고기 좋아요.
3: 거의 염통색이야.
2: 아, 우와.
5: 아, 안창살 같은 경우는 50%만 써지고 50%는 버립니다. 한 마리가 2kg, 순이라면 1kg. 8인분, 9인분? 한 마리에. 껍질이 있고, 껍질하고 고기 사이에 이제 기름이 있고, 손질하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0: 이건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이유가 있어요?
1: 불이 약간... 여기 바람이 이제 빨리 올라가면서 불이 세거든요. 가운데만 있으면 여기만 타겠죠?
0: 그렇지. 아, 이것도 컨트롤 하는구나. 이거 맛있겠다.
2: 아, 여긴 정말 맛있어요.
1: 누가 구워도 맛있어요.
0: 어허라. 거의 지금 친해 이 친구.
3: 소금 한 곱.
0: 어, 어 뭐야?
1: 약간 탔다. 약간.
0: 어, 어 뭐야?
1: 약간 탔다. 약간.
0: 아니 가운데 거는
1: 가지고도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0: 네, 충격이네.
1: 조금 탔는데 30초 되잖아.
2: 지금 먹어도 되게.
0: 지금 먹어도 될 것 같아.
1: 하나만 잘라볼까요?
0: 네.
1: 이건 생고기예요. 지금 잘라볼 수
0: 있나요? 아, 그렇지. 아직 안 돼요. 어디 봅시다.
1: 이거는 생... 지금 익었어요.
0: 봐봐, 안에 생고기인지.
1: 안에 생고기잖아요. 안에 아니
0: 와. 이게 미디움 레어잖아.
1: 이거 봐, 이쪽은 미디움이에요.
0: 완전 먹고 싶은데?
1: 그래? 이 정도가 좋아요?
0: 아니, 이게 맛있는 거잖아. 단면 봐봐요. 일단 믿고 맡겨보세요.
1: 믿고 맡겨보세요.
0: 어, 이 정도. 딱 이 정도야.
1: 딱 좋아요?
3: 이거 먹으면 될까요?
0: 드셔도 돼요? 먹어도 돼요? 아, 나 이게 딱 좋거든.
1: 네, 지금
0: 여기 봐봐, 단면.
1: 지금 됐습니다.
0: 네. 이걸 생고기를 얼마나 좋아해?
1: 맛있어요?
0: 와,
1: 와, 와, 맛있어요?
0: 잘 먹었다.
1: 에이 뭘 고기가 좋은 거예요?
0: 와, 진짜 고소하다. 와, 육향 제대로네.
1: 와,
0: 대박이다. 아우. 너무 좋은데? 조금 여기 있어. 아, 이거 참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너무 좋은데? 조금 여기 있어. 아, 이거 참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4: 꾸준한 거죠.
1: 나도 꾸준하다. 조금 남의 걸 찍어 먹어.
0: 내가 뿌릴 것도 제 걸로 뿌려. 너 짜게 먹지 말라고.
1: 항상. 맛있다.
0: 맛있어.
1: 근데 진짜 맛있다.
0: 어우, 맛있다. 어우, 맛있다. 되게 고급진 스테이크 먹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5: 손님들이 다른 집 가서 먹는 안창살보다 저희 집에서 먹는 안창살이 특이하게 더 맛있다고 합니다. 고기가 숙성이 잘 돼서. 이게 바로 고기가 또 나가면 질기거든요. 열흘 정도에서 보름. 연해지라고 생각해서 숙성하고 있습니다.

0: 끓이는 게 맛있는 거. 아, 맛있다. 오, 진짜 맛있다. 할 말을 잃지만.
1: 이 집이 15일에서 한 20일 정도 숙성을 안 돼. 그러니까 더 꼬리탑이 올라오는 거. 진짜 육성이 세다. 안상치고.
2: 아, 너무 맛있다.
0: 너무 맛있는데?
1: 근데 원래 토시 좋아했는데 이 안창을 바뀔 판인데 이거.
0: 많이
1: 아우, 정규준 씨 덕분에 진짜 와, 너무 좋은 날 맛있어 봐야겠네.

0: 아 근데 알창이 진짜 맛있네요.
1: 진짜 맛있어. 1등이에요.
0: 1등이에요. 1등. 다른 부위 뭐 또 시킬까요?
2: 오늘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3: 사장님. 예?
0: 오늘 어느 부위가 좀 좋아요?
4: 안창 말고
3: 요거 말고 이제 토시살이 맛있습니다.
2: 2인분만 뭐.
3: 네. 네. 2인분 드릴까요?
0: 네네네.
1: 사장님 인상이 너무 좋으셔.
0: 그러니까. 신뢰가 가는 고깃집 사장님.
1: 맞아요.
0: 인상. 믿으면 확 가.

0: 잠깐만요.
1: 와, 진짜 좋다.
0: 쟁반 좀 줘 주시면.
2: 아 예, 감사합니다.
3: 빛깔 봐라.
4: 다르다.
3: 요거야말로 토시살이야말로 이제 땀 송글송글 맺히는 거 보면서
4: 아 이거야
3: 이거 바로 뒤집어야 되는

0: 아, 얼마나 잘 부를까.
1: 딱 이때거든. 아, 딱 이때거든.
2: 아, 이때인가요?
0: 야, 부장님 나 진짜.
1: 불이 좋아가지고.
2: 어, 색깔 좋은데요?
1: 네, 저처럼 태우지 말고.
2: 기대가 돼요.
0: 어, 오늘 그냥 방송 끝날 때까지.
1: 잘라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맛있는 거.
2: 오, 아, 이 정도로? 아, 이제 취향 알았어요. 이제.

0: 아, 인정.
1: 와, 정말 잘 고르셨는데, 진짜? 되게 잘 고르셨는데. 진짜.
0: 아, 인정.
2: 아, 내가 웬만하면 듣기 안 놀라고. 아,
3: 잘 그냥 오신지 않은데.
2: 나 이제 잘 고.
1: 진짜 잘 고였다. 약간 미쳤어요. 와.
2: 와. 와. 와.
3: 물론 굽기도 너무 좋고.
1: 진짜 맛있다.
2: 누가 저기 추천해줬는지.
3: 진짜.

0: 와. 유수영 씨도 사실 평생 레시피란 책이 대박이 나죠. 우리 집에 있어요. 요알못들이 참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웬만하면 안 나온 것 중에 뭐 우리한테 좀 알려줄 수 있는 꿀 레시피 같은 거.
1: 최근에 쌈장 버터를 만들었어요.
2: 쌈장 버터.
1: 아직은 아무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0: 좋아 좋아 좋아.
1: 이렇게 버터를 그냥 넣으면 좀 어려우니까 렌즈에 잠깐 돌리세요. 비율만 맞추면 돼요. 1:1:1. 된장 두 숟갈 넣었으면 버터 두 숟갈.
0: 오케이.
1: 미림도 두 숟갈 넣어서.
0: 버터를 그냥 우리 아는 그냥 버터.
1: 그냥 무형 버터.
0: 아, 무형 버터.
1: 버터 그냥 그거 넣고 생강을 조금 넣으세요. 조금만. 비율만 맞추면 돼요. 1:1:1. 된장 두 숟갈 넣었으면 버터 두 숟갈.
0: 오케이.
1: 미림도 두 숟갈 넣어서 그거 넣고. 요즘에 가면 대구 필렛 같은 거 많이 팔잖아요. 아, 대구나 이런 냉동으로 파는 거 잠깐 담궜다가 한 20-30분 있다가 구우시면은 꽤 맛있어요.
0: 생선을 절였다 구워라.
1: 우와. 어떤 생선이든지 그냥 구우셔도 돼요. 버터 때문에.
0: 버터 때문에.
1: 중불에서 좀 적당히 너무 많이 한 2-3

0: 김을 들으세요. 냉김도 좋아요. 냉김에다가 밥 넣고 그거 올리고 미나리 살짝 데친 거나 이런 콩나물 얹어가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1: 되게 쉬운데요?
0: 네, 어렵진 않아요.
2: 형님 집에서 요리하죠?
3: 별로 안 해요.
2: 어? 의외인데?
3: 별로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는 시간이 워낙 공연 끝나면 11시고 연습 끝나면 10시 이후니까
2: 그러면 아내분이 밥을 해주는 편이 하면 같이 배달을 시켜 먹는
3: 많이 해줘요 요즘.
2: 아 진짜?
3: 유튜브로 계속 보고.
2: 아 진짜? 좋겠다. 왜냐면은 나 그건 부러워하기도 하고 내가 피곤하면 상대가 해주기도 하잖아. 근데 혼자 살면 100% 배달이야. 만사 귀찮거든. 배달만 먹으면 물리는 거 알죠?
3: 맞아요.
2: 그냥 용기만 봐도 짜증이 나. 막 너무 싫고 짜증이 나. 확 나더라고.
1: 집에 가서 쌈장이랑 버터랑 미림을 1:1:1:1 해가지고
4: 생강 살짝만.
1: 네, 생강 살짝.
0: 생강 거 아니야,
2: 형님, 그리고 탕국을 좀 주세요.
5: 탕 4개?
1: 네네네.
5: 국밥 필요 없으시고?
1: 밥이랑 같이 주세요.
2: 탕국이 너무 궁금하다. 아, 탕국이다.
1: 감사합니다.
2: 우와, 이야.
1: 비주얼이 아예 다른데?
2: 와, 이거 진짜 특이하다.
0: 이야, 냄새 미쳤다.
2: 이거 뭐야? 와. 내가 안 먹는 게 궁금하다. 이야, 이건 이 집에서만 볼 수 있는 음식이다. 야, 이거 봐.
0: 와, 이거? 냄새가. 아. 야, 미쳤다.
2: 뭐가 들어있어요?
5: 안창, 근막.
2: 근막? 오.
5: 그걸로 좀 국을 아까... 끓였어요. 물 넣고.
0: 와, 재밌다.
2: 이 집만의 메뉴네.
0: 귀한 거죠.
2: 처음 들어봐. 야, 이거 봐.
0: 파 들어간 거 봐. 네.

0: 소고기 육수네, 그냥 진짜. 와.
1: 이거 2,000원밖에 안 받는다고?
2: 그러니까
1: 2,000원밖에
0: 안 받는다고. 이게 2,000원이라고? 와, 이건. 아, 제가 먹는 탕국이랑 아예 달라서. 그러니까 맛 자체가 탕국의 맛보다는 소고기 묵국이랑 맛이.
1: 그렇지, 그렇지. 느낌이네요. 대구 국은 이제 문어 아니면 소고기 이런 스타일. 왜냐면 대구가 또 소고기 국밥 유명하잖아. 아. 그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고.
0: 저희는 어묵곤약.
1: 어묵곤약. 강원도는 명태. 명태 넣어서. 명태. 역시 무랑 명태 넣어서 이렇게 맑게 끓여내는 그런 탕국이 있다고 하고. 전라도는 토란.
0: 네. 탕국이 지역별로 다 있네요.
1: 근데 나는 다 떠나서.
0: 저는 근데
1: 이제 탕국은 대전이다.

0: 근데 금박이 너무 부드럽고요.
1: 그래요?
0: 뭐 너무 부드럽고 우리가 마블링에서 느끼는 그 느끼한 그 기름향 있잖아요. 그게 느껴져.
1: 오!
0: 미쳤지? 너무 부드럽지?
1: 내 건 쫄깃쫄깃. 식감이 미쳤어. 막창 같기도 하고 막.
0: 막창 같다. 쫄깃한 데도 있고 완전 부드러운데.
1: 아 그래요? 야. 와. 맛있다. 이건 밥을 무조건 말아야 돼요. 아. 전분이 들어가야 또 맛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0: 그냥 밥 먹으면 훨씬 더 맛있어요. 고추, 아이야.
1: 와, 고추, 고추절임.
0: 아하.
1: 아, 미치겠네.
0: 야.
1: 요리를 너무 잘하시네.
0: 너무 이거 같이 먹으니까 끝내주시면
1: 근데 진짜 이런 집을 공개해서 아쉽진 않으세요? 사람이 많아서 못 올 수도 있잖아요.
0: 못 올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죠.
2: 몇 개월은 못 온다고 보셔야 돼.
1: 아, 진짜.
0: 여기 몇 개월은 못 온다.
2: 아니 근데 엄기준 씨는 연기 진짜 너무 잘하시잖아요.
1: 아, 진짜
0: 말해 뭐해.

0: 자신 없는 연기가 있대. 자신 없는 연기.
1: 아, 네.
0: 진짜요?
1: 아, 그 연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0: 한 번도 없어요? 아, 없네?
1: 네. 저도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괜히 어설픈 사투리 써갖고 그 작품에 눈을 끼치는 것보다는 그냥.
2: 아.
1: 형, 이북은 좀 어울려요.
0: 저도 그 얘기 하려고.
1: 이북. 하나도 안 어울리는데, 이북아. 뭐.
0: 북한 장교 하시면 되게 잘 하시죠.
3: 북한 장교 잘 어울린다.
1: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네, 사투리.
0: 니네 누구지하니?
1: 니네 누구지하니?
2: 연변 아니에요?
1: 연변 아니에요? 연변? 넘어갔어요. 큰 연변.
0: 충동도 제일 잘하죠.
3: 충동은 이제 제일 피해야 될 게 유부치는 거예요. 했어, 유. 이거 안 해. 아무도 안 해.
1: 아무도 안 해.
0: 여기 있어,
3: 했어, 유. 아, 절대. 돌 굴러가요, 안 해.
1: 유 안 하지.
3: 사장님. 그러니까 뭐 하는 겨? 뭐 이런 식이지. 뭐라는 거여, 유? 이러지 않아.
4: 뭐 드릴까요?
3: 아, 아니.
1: 너무 웃잖아.
3: 아, 아니
1: 너무 웃잖아. 잠깐만. 거짓말을.
3: 에이 봐. 아 잠깐만.
0: 대전 토박이
3: 어디 분이세요?
4: 유성.
3: 유성. 대전 유성.
0: 완전 토박이신데.
3: 그러니까 뭐뭐 유란 말 잘 안 쓰지 않아요?
0: 했어
3: 유.
0: 그러니까 유.
1: 뭐 드릴까 유. 했었는데 왜 갑자기?
4: 저는 조금 잘 써요.
1: 잘 써요. 잘 써요.
3: 말끝마다 유가. 아니 충청도 분들은 뭐 하는 겨? 뭐 이런 거 하잖아요.
4: 그저 서천 저기 서산 이쪽
3: 하고. 서산 쪽이.
1: 아 서산. 네.
0: 아 서산 쪽
4: 더 늘어지고 대전은 그래도 조금 덜.
3: 대전은 좀 덜 늘어지고 네. 서산 쪽은 서산 쪽이요 유 하지 않아요.
4: 네, 그 맞아요. 이쪽이 좀 되게
3: 서산 쪽이요.
1: 어머니가 당진이라서 알죠.
3: 당진이라 알잖아요.
1: 형은 잘 안 써.
0: 근데 형님은 형님 너무 이영자 누나라.
1: 뭘 뒤에 계속 붙이는 거 같은데.
0: 형님은 사투리 쓰는 게 아니고 이영자 누나 성대모사를 하는 거 같아.
3: 아니 그렇지 않아. 자 우리 뮤지컬 그날들. 그날들을 우리가 꼭 봐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을.
1: 보시면서 같이 울고 웃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그걸 보면서 운다는 게 쉽지 않은데
3: 맞아요.
1: 한국 이야기다 보니까 감정의 폭도 크고 감정의 폭이 큰데 거기에 김광석 씨 노래가 쭉 관통하고 있으니까 감정이 막 이렇게 같이 하시면 정말 음악도 들으시고 극도 보시는 그런
2: 두 시간 반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게끔 쫙 갈 수 있습니다.
1: 부모님께 거리에 가로등불이 하나 둘씩 켜지고 검붉은 노을 넘어 또 하루가 저물 땐 왠지 모든 것이 꿈결 같아요.
3: 그 뒤가 좋은데
1: 비친 내 모습은 무얼 찾고 있는지 뭐라 말하려 해도 기억하

0: 여기까지 말할까요?
1: 와. 야, 이미 한 번 본 것 같은 느낌.
0: 6월 9일부터 8월 23일까지 디큐브 아트센터에서.
2: 신도림.
0: 네. 아,
2: 뮤지컬 하실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0: 감사합니다.
2: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3: 잘 먹었습니다.
2: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 장편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가 좀 대중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그 관심이 이어져서 이번에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 소설보다도 더 좋은 작품들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데요. 눈 밝은 독자분들이 그런 소설들을 찾아내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뭐 사실은 이제 제목들은 다 반어적인데요. 저는 소설이라는 것은 99%의 평범한 아름다움을 발견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있고 살아내고 있는 모든 존재는 다 아름답고요. 다만 우리들이 빛나는 것, 뛰어난 것만 주목할 뿐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제 글을 쓰는 목적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소한 것들의 아름다움 혹은 슬픔 속에서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해내는 것, 이게 아마 제 글쓰기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1945년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고 나서 뭐 다 알다시피 연합군에 의해서 남북으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 군정과 이승만 정권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단독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공표했고요. 이에 반대한 사회주의자들과 그 동조자들이 산에 들어가서 투쟁을 한 것이 남한 빨치산의 시작입니다. 제 부모님 두 분이 다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셨고 그분들은 살아남으셨습니다. 제가 25세 썼던 빨치산의 딸이라는 작품은 그분들이 왜 청춘을 걸고 목숨을 걸고 산에서 싸웠는지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썼고요. 한때는 빨치산이었지만 이제는 자본주의화된 세상으로 돌아와서 그분들이 이웃들과 친구들과 친척들과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상과 인간이란 무엇인지 제가 그런 부모님을 지켜보면서 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그 두 분이 사회주의자로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맺어온 인간관계를 써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된 작품입니다. 학창시절에는 연좌제라는 법이 있어서 실제로 부모님의 죄를 저에게까지 물어서 공직에 나아가거나 뭐 판검사가 되거나 이런 일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의 죄가 아닌 부모의 죄 때문에 내 미래를 차압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들도 많았었고요. 때로는 세상에 환멸을 느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제가 위로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공간이 문학이라는 공간이었고요. 그것 때문에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어쨌거나 태어날 때부터 역사, 이데올로기, 신념, 사상 이런 것들을 외면할 수 없는 환경에서 컸기 때문에 동시대 작가치고는 굉장히 독특한 개성을 가진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이가 들어 보니까요. 고통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종류의 고통을 가졌을 뿐이고요. 또 그런 세월을 잘 지내오고 나니 요즘은 부모님 잘 둬서 책도 많이 팔린다고 금수저라는 말도 듣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 말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민족만의 독특한 정서를 타 언어로 번역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소설에서 화자도 시골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화자는 끝까지 서울 말을 고집합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랑 화해를 하는 순간에 비로소 사투리를 구사하는데요. 그게 사실은 사투리라는 게 단순히 시골 말, 어느 지역에서 쓰는 말이 아니라 자기 삶의 전면적이고 이런 정체성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번역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가 지금 모든 번역자들이 지금 골머리를 싸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늘 어려움은 새로운 해결을 낳고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얼굴 전면을 뒤덮은 주름 때문에 명확하지 않았으나 그것은 웃음이 분명했다. 어머니가 그를 향해 마지막으로 웃어 보인 것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가물거렸다. 어머니는 웃음을 아주 빨리 잃어버렸던 것이다. 말보다 먼저. 내 새끼, 그래 한시상 재미났는가? 그의 귀에 와닿은 것은 분명 어머니의 음성이었는데 순간 놀랄 시간도 없이 묵은 기억 하나가 기억의 어두운 심해에서 전기뱀장어처럼 하얀 불빛을 반짝이며 의식의 표면으로 꿈틀꿈틀 솟아나왔다. 어메, 나가 왜 세상에 나왔는 중 안가? 바삭바삭 경쾌한 소리가 좋아 멍석에 깔린 콩떼이를 팔짝팔짝 뛰어다니던 그가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는 멍석 한 켠에서 콩떼를 두드리는 중이었다. 낭자한 머리에 허옇게 먼지를 뒤집어 쓴 어머니는 일손을 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왜 나왔는디? 어메 뱃속에 있는디 되게 심심하자네. 시상에 나가면 뭔 재밌는 일이 있는가 걸고 얼른 나와버렸제. 아직 젊었던 어머니는 땡볕에 까맣게 그을긴 했으나 지금과 달리 윤기 흐르는 얼굴 가득 웃음을 피어올리며 물었다. 내 새끼, 그래 시상에 나와본 게 재미난가? 이 그는 자글자글 타오르는 한여름 태양처럼 숨이 넘어갈 듯 웃어젖히며 땀에 젖은 채 마른 콩떼이를 팔짝팔짝 뛰었던 것이다. 그래 한세상 재미났는가 하고 어머니는 물었다. 혹은 그의 마음이 물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궁이 속의 불길에 홀린 듯 한세상이 훨훨 날았으니 재미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본 어머니는 언제나처럼 가면 같은 얼굴이었고 좀 전에 기이한 미소는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제 모든 소재는 저의 현실에서 오는데 그 현실을 더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요. 이를테면 문학박사 정지아의 집, 제가 시골 살고 이름은 문학박사 정지아라고 하고 뭐 대학 강의나 나가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다 전조하는데 다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독자들이 시골 얘기 이런 거 별로 재미없어 할 것 같고 이 재미없는 얘기를 어떻게 하면 독자들에게 흥미롭게 다가가게 할까 고민을 하던 끝에 제 이름을 잠시 차용했을 뿐입니다. 저는 별다른 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키우는 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키우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저도 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유명한 작가가 될지 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은 작가, 어제의 소설보다는 오늘의 소설이 더 좋은 작가가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0: For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carrying patience and respect.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Always with us, always a part of everyday life. That is Taekwondo. Now, powered by science, Taekwondo evolves once again. Powered by speed, precision, and data, smarter training drives motivation and engagement. United with science, Taekwondo is shaping the future. Though languages and borders may differ, we are united through the shared spirit of Taekwondo. Beyond the Olympic stage, passion comes alive. Taekwondo One is becoming a global sports tourism destination. Every day, we write a new chapter of harmony.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has become a driving force of K-culture, sharing Korea's spirit and style with the world. Kicks in rhythm, precision in every beat. Through the powerful movements of Taekwondo, we become one. Taekwondo, humanity's most dynamic icon, continues to prove its limitless potential to the world. Where curious footsteps pause, the vibrant spirit of Taekwondo fills the air. Inner strength, respect for others. Now a familiar part of everyday life, Taekwondo has become a celebration shared worldwide. A beautiful culture united through Ye, the spirit of respect. Connecting heart to heart. This is the world Taekwondo creates.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1: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2: Hanuk을 대표하는 먹거리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3: 김치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옥안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먹거리인데요. 그런데 가끔 김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치에 대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김치는 배추김치예요.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다양한 양념을 넣어 버무려 발효시키면 맛있는 김치가 탄생합니다.
3: 선생님, 김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4: 네.
3: 어떤 게 나 있어요?
4: 김치는 배추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긴 해요. 뭐 깍두기, 총각김치, 무로 만든 김치가 있고 갓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이런 식으로 모든 채소가 다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김치의 맛은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 있었어요. 집집마다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김치가 맵기만 한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도 있고요. 물김치도 있고 과일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김치를 많이 찾고 있어요. 먹어보고 간 좀 봐요.
3: 너무 맛있어요.
4: 네, 맛있어요.

0: Root Industry is the backbone of manufacturing technologies. And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developed advanced molding skills in the field of process parts. Sawhead Tech is a developer of advanced plastic mold technologies. It has mainly produced durable parts for fire pipes, which are highly resistant to heat. We look into Sawhead Tech, which has emerged as a leading developer of root technologies. Sawhead Tech is located in Wanjugun County, Chung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Based on the plastic molding technologies that have been accumulated for a long time, the firm has produced varied components for different industries. The company has constantly developed advanced skills and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the molding industry in Chung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1: 저희 서해테크는 2002년 3월 당시에는 금연가공의 첨단이라 할 수 있는 CNC 밀링 기술력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작지만 금형 설계 제작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을 수행하는 지역에 필요한 전문 기업입니다. 현재 제품 개발 능력을 바탕으로 거의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취급하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고 있으며 특히 CPUC 소방배관 이용가는 금형 제작에서 생산에 이르기까지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0: The firm has mainly produced diversified components to the clients. It has designed and mass-produced the parts for CPVC fire sprinkler system fittings, which used to be delivered from different local districts. The CPVC fire sprinkler system fittings have low heat conductivity and is less expandable. Also, as it is light in weight, the material has seized attention in the related areas.
2: 저희 서이테크는 금형 개발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원재료의 플라스틱 금형 제작 및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발 능력으로 CPVC 소방배관 이용관, PVC 하수 이용관, 물 정화 여과기 장치, 운동장 의자 및 수목 보호 집수 블록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 및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0: The products go through the designing, production of molds, injection, and assembling stages. In the case of the current molding facilities, they are mainly used for the mass production process. However, the company has built additional facilities for customized products, and it has strengthened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field.
3: 플라스틱 제품의 품질은 금형으로부터입니다. 따라서 금형 설계부터 사출 성형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사출팀과 회의를 통해 품질 향상,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을 목표로 합니다.

0: 대표로 최선의 금형을 제작합니다. 서희테크는 금형 기업이며 합출 생산 기업인 장점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금형 설계 과정부터 상호 피드백을 통해 불량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밀한 금형 공정 및 철저한 사출 조건 관리를 통해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 With the aim of earning recognition in the plastic injection molding market, which has faced fierce competition, the company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Also, by implementing the ERP solution for injection molding, it has monitored the whole process more systematically.
2: 저희 서희테크는 생산 현장의 전반적인 관리 및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했습니다. 그로 인해 수작업 위주의 공정이 자동화 공정의 도입으로 작업 환경이 매우 좋아졌으며 MES 시스템 도입으로 엑셀 및 페이퍼 작업의 한계를 넘어 원활한 생산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전문 삼성 위원들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통해 현장이 매우 개선되고 안전하고 체계적인 현장을 만들어 실질적인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효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 As a developer of cutting-edge root technologies, the company has obtained a lot of certifications and patents. By accumulating skills for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it has developed advanced plastic materials and enjoyed positive responses from the clients.
3: 저희 서희테크는 제품 및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 연구 인력은 물론 전 임직원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취합,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품 생산을 위해 금형 제작을 시작할 때부터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원가 절감 등을 목표로 금형 설계 및 금형 제작팀과 사출팀의 충분한 피드백을 받습니다. 현재는 금형 기술 중 굴곡이 있는 슬라이드 금형 기술을 개발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 중인 자사 제품 개발 및 대형 사출 제품으로 영역을 넓혀가고자 합니다.
1: SoHeTech has widened the client base both at home and abroad. Also, it has supported the businesses of small companies to gain more ground in the field. The firm has continuously made innovative attempts to globalize its advanced molding technologies.
4: 저희 서희테크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쌓아온 개발 능력과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으로 개선된 작업 환경을 통해 좀 더 체계적인 강소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향후 미래 자동차 부품 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부품 공급업체로 성장하고자 관련 제품의 개발 및 성형 설비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향후 국내의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1: SoHeTech has achieved constant growth in the plastic injection molding market by developing premium components. And we hope it can take a leading role in the global injection molding market in the future.

0: 제가 주인공이에요. 저 김채연이에요. 응? 그래서 김채 죄송해요. 제 이런 말 잘 걔가 잘 하는데.
1: 사실 해외에서 되게 네. 핫댐이에요.
0: 그래요?
1: 진짜 애기들이 우리 딸 네. 너무너무 좋아해요.
0: 김 좋아해요?
1: 간식으로 이렇게 먹는 거예요. 바삭바삭하고 살짝 짭짤한 맛이 있어서 칩스인 것처럼. 네. 특히 이탈리안 친구에게 어떤 거 이거 가지고 싶냐고 할 때마다 네. 김. 아. 제일 좋아하는 기념품
0: 김.
1: 김이에요. 네. 아. 우선 이런 거 봐주세요. 너무 예뻐요. 이거 예술이에요. 자, 이거 동네에서 볼 수 있어요. 이거 예술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네. 그리고 향도 맛있고 이거 진짜
0: 바다의 향.

0: 진짜. 네. 역시 진짜 태토시네.
1: 짠.
2: 짜잔. 여기 밥에 그렇죠.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한국의 바다의 맛이에요.
0: 오, 저 잘 구웠어요. 역시 김채연.
2: 너무 맛있고 너무 아 이렇게?
0: 네 이렇게 찍어 먹어요. 그냥 과자처럼.
2: 저도 채연을. 너무 너무 좋아요. 자.
0: 저것도 해볼까요?
2: 참기름 자체가 볶음깨로 만드는 것이라서 진짜 고소하고 향이 세요. 들기름 조금 더 향긋해요.
0: 향긋하다.
2: 근데 저는 명란은 아직 먹어본 적이 없어요.
0: 매운맛.
2: 명란도 네. 그 바다에서 온 재료라서 그쵸? 바다에서 온 재료 네. 곱하기 2.
0: 맞아요. 바다 바다.
2: 아, 좀 그렇게 이렇게 먹고 싶어요. 뭐? 오, 맛있다.
0: 명란 맛.
2: 진짜 감칠맛이 너무 좋아요.
0: 저는 다르게 먹는 법 소개해드립니다. 어? 밥을 먼저 퍼야 돼. 볼게요.
2: 뭐 하지?
0: 이렇게 하고 손은 닦았습니다. 아, 뭐.
2: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0: 제가 카메라 앞에서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아, 뭐. 이 명란김은 밥에 물을 말아서 명란김까지 같이 먹으면 맛있다고 합니다.
2: 아 진짜? 이렇게? 네. 물으로?
0: 보리 굴비에 해서 녹차랑 해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2: 국밥.
0: 맞아요.
2: 근데 차가운 국밥인 것처럼 이렇게?
0: 그리고 여기에 명란김.
2: 명란김 안에 이렇게?
0: 이렇게 해서 그냥 밥으로 먹기.
2: 처음 먹어본 방법이에요.
0: 김치 크림빵보단 나아요. 세 볼게요.
2: 김재현이어서 너무
0: 시원해요, 시원해요. 괜찮죠? 나쁘지 않아요.
2: 맞아요. 근데 저는 조금 더 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0: 아, 그럴 때 이제 맞아. 이런 김자반을 먹는 겁니다.
2: 어?
0: 약간 볶음밥 같은 데 많이 들어가요, 김가루. 그리고 밥 먹다가 이렇게 셰프님처럼 뭔가 좀 간이 싱싱한데? 할 때 이런 가루 좀 뿌려서 간을 맞춰줘요.
2: 마법의 가루.
0: 맞아, 맞아, 맞아요. 그런 느낌. 달다.
2: 맛있다. 간도 있고 깨도 들어가 있어서 씹을 때 빡! 고소함이 맞아요. 이렇게 떠지는 거예요. 완전 단짠단짠 그런 느낌이 맞아요. 있어서.
0: 매운맛도 먹어봐도 돼요.
2: 매운맛? 괜찮을 거예요, 재현님?
0: 이 정도는
2: 이 정도 가능하긴 해요.
0: 왜? 우와 진짜 매운데 이거? 아니 그 맵찔이가 아니라 이거는
2: 너 저도
0: 아니 진짜 맵죠 이거 장난치는가 아니면 드셔보세요 저 먼저 드세요
2: 알아 비니님 장난쳤어요? 진짜 입안에 때리는 거예요 캡사이신 그런 느낌이 나요
0: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도전해보세요 쉽지 않을걸?
2: 솔직히 말하면 김 종류 중에 이거 완전 제일 대표 한식의 간식. 근데 잠깐만 이거 왜 색깔이 있는 거?
0: 또 매운맛인 거.
2: 김치?
0: 김치만 먹어볼까? 이걸로.
2: 저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0: 헐! 맛있는데요?
2: 맵지 않고 김치에 감칠맛, 시원한 맛 들어가 있어요.
0: 김치 컵라면 맛 나요.
2: 진짜 손이 가는 거예요.
0: 진짜 이거. 맛있다.
2: 맛있다.
0: 기본 아무 냄새도 안 납니다. 기본 맛있어요.
2: 아 역시.
0: 클래식. 뭔가 좀 더 건강한 느낌.
2: 오리지널 진짜 좋아요.
0: 대부분 선물할 때는 이런 김을 할 것 같은데 저는 김부각이 너무 맛있어서 김부각 김치만
2: 저는 김부각 오리지널 플러스 김자반
0: 김자반
2: 친구들이 여기 온다면

0: 무조건 기념품으로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1: 혼자만 드시지 마시고 나눠 먹어요, 나눠.
2: 국물 한우만 메뉴를 하나 드릴게요.
0: 아, 근데 왜 떡도 있어요?
1: 꼬마김밥 나왔어요.
0: 입이 심심한다면 네.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업! 업!
1: 한입
0: 네, 한입 이렇게 완벽한 스낵이에요. 자, 자, 자.
1: 먹어볼까?
0: 먹어, 먹어.
1: Cheers.
0: Cheers. 역시 사실 일반 김밥보다는 더 작아서 김 비율이 더 높아요.
1: 맞아요.
0: 김의 진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1: 아니 근데 왜 김밥에서 라면 냄새 나지? 아니 라면 냄새 나요.
0: 라면?
1: 그죠.
0: 맞아요.
1: 아 라면에 적혀 있다. 라면.
0: 에? 그 라면 티백이에요?
1: 그런가 봐요. 와, 세상 진짜 좋아졌다.
0: 오마김밥이랑 그리고 라면 국물. 와 역시.
1: 아, 잘 어울린다.
0: 먼저 짜기 전에
1: 네.
0: 캐모마일. 맛있는 것 대신 저는 앞으로 이거 라면 국물 이렇게 만들 거예요.
1: 이거 그냥 일반 라면보다 더 깔끔해요.
0: 그리고 이것도
1: 먹어볼까요? 네. 별편.
0: 저는 쑥.
1: 저는 하얀색.
0: 네.
1: 간단하게 겹쳐서 먹으면 됩니다.
0: 그냥 이렇게?
1: 잘 어울린다. 사실 절편이 쫀득쫀득한데 고소한 맛도 나잖아요. 근데 간이 되어 있는 김이랑 먹으니까 밸런스가 맞아요. 이게 진짜 밥 먹는 느낌. 드셔보세요.
0: 자, 오. 귀엽죠?
1: 네.
0: 이렇게 작은 샌드위치인 것처럼 이렇게.
1: 샌드 같아요.
0: 네. 미니 샌드. 너무 맛있어요. 겉면 바삭바삭하고.
1: 그니까요. 진짜 꿀조합. 여기서 어묵 국물 먹어요.
0: 맞아요.
1: 아 신기하다. 진짜 어묵탕 맛나. 진짜 깔끔한 어묵탕.
0: 아 근데 저는 라면.
1: 라면 넣어. 맞아 라면 조금 더 더 자극적.
0: 자극적인 맛이
1: 맞아요,
0: 있어서.
1: 맞아요. 아우. 그러면 마지막 파브리식을 다들 기다리셨을 텐데요. 오늘은 김채연의 날이니까 채연식 해볼게요.
0: 좀 무서워요. 에?
1: 짜잔, 이게 끝입니다.
0: 이거 뭔가요?
1: 후추고요. 옥수수 콘, 참치, 마요네즈. 김부각 위에 올려서 먹는 까나페.
0: 까나페, 맞아요. 오, 좋은 아이디어인데?
1: 진짜 간단해서 지금 바로 만들어 볼게요. 참치 마요를 먼저 만듭니다. 석석. 살짝 달달하고 식감을 더해줄 콘옥수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추는 취향껏. 좀 많이 할게요. 이 정도. 아니 다 놀라지 마세요. 괜찮아요. 섞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짜잔 완성.
0: 와.
1: 그냥 올려서 그냥 이대로 확 먹으면 돼. 끝.
0: 너무 궁금해요.
1: 맞아요. 취향껏.
0: 짠. 후추 딱 맞았어요.
1: 맞아요. 후추 좀 해야지 또 안 나요, 조금 넣으면.
0: 오, 옥수수 이게 하나하나 빡빡빡 떠지는 거야. 너무 좋아요. 진짜 홈파티 하면 이거 완벽한 카나페예요.
1: 맞아요. 오. 성공, 채연식 성공.
0: 역시 기기예요. 채연식. 아 오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사실 파브리식도 네. 이거 준비해 놓긴 한데 따라란.
1: 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김부각?
0: 예.
1: 오.
0: 진짜 바삭한 토핑. 이거 우와. 완전 단짠. 너무 맛있어요.
1: 트라이 해볼게요. 이렇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0: 이런 것도 이렇게.
1: 왜 맛있지? 사실 바닐라가 김이랑 어울릴까 의심을 좀 했습니다. 근데 왜 진짜 잘 어울려요.
0: 다행이다. 진짜 맛있어.
1: 말도 안 돼. 왜 이렇게 맛있지? 아 깨먹는 재미가 있어요.
0: 자 다들 김채연 파브리 셰프 여름에 새로운 트렌드 만든다. 만들었어요. 진짜 바삭한 토핑 단짠단짠.
1: 김치 부각은 별로일까요?
0: 어?
1: 가위바위보 진짜 한번 먹어봐요.
0: 자.
1: 와, 시즈 페이퍼.
0: 짭. 짭.
1: 오케이. 감사합니다.
0: 와. 역시 김치랑 크림빵 진짜 잘 어울린다는 증거예요.
1: 아직 안 어울려.
0: 잘 어울린다는 증거예요. 거봐. 잘 어울려요. 너무너무 너무 좋아요.
1: 김치 사발면을 동결건조 시킨 거에 바닐라 크림을 같이 먹는 느낌.
0: 솔직히 말하면 이거 조금 심해요.
1: 맞아요.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0: 무조건 1등이에요.
2: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3: 나만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5: 오! 오픈 찬스.

0: Wonjin, looking at all the fans in the audience, doesn't it feel like we're on a spring picnic together?
1: 그러니까요. 지금 완전 한강 놀러 온 것 같은데요. 날씨도 너무 좋아서 어디든 떠나고 싶어지네요.
0: That's right. Why don't we come up with three essentials for a picnic by the Han River? Let's see, what do we have? We have a picnic mat. We have 돗자리.
1: 맞죠?
0: And then we have cherry blossoms.
1: 아하, 맞죠? 벚꽃.
0: And
1: 제가 생각하기엔 라면. 무조건 한강 라면이죠.
0: That's right.
1: 집에서 끓이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0: 왜 그래? What's wrong? What's wrong?
1: 잠시만요. 놀라지 말고 들어봐요. 이분들을 떠올리니까 심쿵했어요.
0: You scared me for a bit, Wonjin. I thought something was wrong.
1: 아, 근데 형도 들으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봄 소풍처럼 발랄한 주인공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0: Then let's go ahead and meet the next stage. All bring in their own unique charm. Here is Action, CSR, and High Key. Music, stop!

0: Let's go Simply K-POP.
1: 네, 이번 주 Simply K-POP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에서 함께해 주신 글로벌 팬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현장에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Every Friday at 1 PM, we'll be back by your side with artists who will make your heart flutter like a soft spring day.
1: 말해 뭐해요. 네, 다음 주에도 더 성장한 MC 케미까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2: Shall we wrap things up for now? Simply K-pop. We'll be back the same time next week with simply amazing K-pop artist performances. Bye. Bye.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from Indonesia, Bank of Taiwan, Mutiara Hairani. Welcome. When I came to Indonesia, I watched Korean drama.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거웠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예술은 생존이 아니라 왜 살아야 하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일인 것 같거든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작은 것들을 들여다보고 그곳에 의미를 다 넣는다면 좀 더 삶이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그림책 작가 김혜은입니다.

저희가 어린 시절에는 사실 운동장이 다 모두 흙밭이었잖아요. 모래 그런 운동장이었고, 그리고 자연물이 항상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친구들이랑 놀 때도 흙을 그냥 파서 거기에 집을 짓거나 나뭇가지나 그런 나뭇잎 같은 걸 주워서 꽃잎 이런 거 모아서 인형을 만들고 집을 그리고. 그리고 스케치북이나 도화지 위에 그려내지 않더라도 그 맨땅 위에 그림을 약간 온몸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즐겼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림책 작가라고 하기엔 제가 이 책의 한 권이 이제 나온 거여가지고 그전엔 사실 일러스트 작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디자인이라는 일이 참 매력적이기도 하지만 빠르게 소멸되고 유행에 민감한 것들에 대한 약간 회의감이 오기 시작할 때 제가 우연히 그림책 전시를 보게 되었거든요. 그때 그림책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고, 그 디자인을 할 때는 거의 컴퓨터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뭔가 그 아날로그 감성이 약간 목이 말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필로 그려진 그림들을 보면 너무 따뜻하고 그 푸근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도 연필로 그림을 그리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연필로 그림을 많이 그리다 보니까 연필이 이제 몽당연필이 되어서 많이 버려지고 했었는데, 그 버려진 연필들을 보면서 저 연필도 예전에 어느 시절에는 제도 큰 나무였겠구나 생각하니까 미안함과 고마움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필이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죠. 저한테는 연필 깎는 행위가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연필 깎기로, 바쁠 때는 연필 깎기로 대부분 연필을 깎긴 하거든요. 근데 가끔 시간이 여유롭거나 정말 그냥 멍하게 생각하고 싶을 때는 칼과 연필을 들고 하나씩 이렇게 연필을 깎아요. 그러면 제 안에 뭔가 성찰이 일어난다고 해야 되나? 저한테는 이 연필 깎는 시간이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이 그림책이 완성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제가 그림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조금 이제 썸네일과 약간의 더미북을 만들어 가는 그 시간 안에 제가 이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이 아이의 존재를 알고 난 후에 또 딸아이라는 거를 확인하게 됐을 때 주인공을 여자 소녀 아이로 정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실 아이를 키우느라고 잠시 책을 멈춰 작업을, 모든 작업을 멈추고 있었었어요. 그러다가 아이를 키우면서 당연히 이제 아이와 그림책을 많이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그림책이 너무 하고 싶다. 이 이야기를 끝을 내보고 싶다라는 그 욕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 딸아이의 모습을 정말 모델로 넣어서 이제 그림을 완성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이 연필 작업을 할때 살던 지역이 그 출판 도시라고 거기가 색강을 끼고 있는 약간 습지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고 나무들이 사이사이 작은 공원들 사이와 산책길에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닐 때 도보로 15분 정도의 거리였는데 바닥에 주저앉아서 개미도 관찰해야 되고 옆에 지나가는 벌레도 봐야 되고 나무 열매도 봐야 되고 너무 바쁘거든요. 그 아이가 그런 작은 행위 하나하나 할때 옆에서 저는 이제 그 아이를 관찰하기도 하고 주변에 나무가 또 눈에 들어오면 그때그때마다 찍어서 그것을 수집해서 모았어요. 그 시간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보니까 이 계절마다 나무가 그 색이 다르거든요. 이 시간대와 그 오전의 빛과 오후의 빛이 다르듯이 계절은 또 계절대로 다르잖아요. 나무 잎이 익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또 봄의 새싹과 가을의 낙엽의 색깔은 또 다르니까 그런 부분들이 모두 저한테 하나씩 다 수집이 되면서 그 산책길에 수집했던 그런 나무의 사진들이 여기에 모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제가 살던 그 지역에서
딱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 무렵이 되면 하늘을 보면 끼룩끼룩 그 소리와 함께 엄청나게 많은 기러기 떼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제 그림의 새들은 기러기와 청둥오리들이 많아요. 딱따구리는 봤고요. 멧돼지는 사실 직접 보았던 건 아니고 그때 그런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멧돼지가 뭐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내려와서 약간 피해를 입었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그 멧돼지가 유해종으로 분류돼서 그 멧돼지에 대한 안타까움? 약간 미안함도 있고 그래서 그 멧돼지나 우리나 모두 공존해서 잘 살 수 있는 숲은 어떤 숲일까 하고 생각하고 멧돼지를 그려놓았던 것 같아요. 볼로냐로 나같이 어메이징 북셰프에 선정된 것만으로 그게 전시가 되거든요. 그 볼로냐 전시장에 끈에 매달려서 이렇게 전시가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갔던 벨기에 프랑스 쪽의 편집장님이 제 책을 고른 이유에 대해서 거기에 걸려있던 저의 책을 보고 저의 책을 출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2025년도에 뉴욕타임즈 올해의 그림책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최근에 제가 프랑스에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 프랑스 몽트레일 도서전 SLPJ에서 제가 그 북토크와 아이들 워크숍을 진행했었는데 일단 어른들은 그림책에 글이 없는 거에 대한 질문이 가장 먼저더라고요. 연필책은 글이 없잖아요. 그것은 어떤 교육을 받거나 뭐 글자를 읽을 수 있거나 그런 사람만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그 안에서 느끼는 감정들은 모두 다르겠지만 본인의 이제 연필을 많이 쓰던 시절에 대한 추억여행 그 감성에 많이 젖어서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나 이해가 컸던 것 같고요. 어린 아이들은 연필이 깎았는데 그 깎인 연필이 또 나무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순환하는 그런 것들에서 굉장히 의문과 호기심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리고 그 본인이 그린 연필이 다시 나무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베어진 나무에서 이제 연필을 아이들이 그려낼 수 있게끔 그런 이제 워크숍을 진행할 때 마지막에 완성된 나무 그림을 보면서 나도 나무를 살려냈어 하는 자신감을 아이들이 갖더라고요. 성취감을 굉장히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벨기에 리에주에 있는 어떤 학교였어요. 그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워크숍을 진행하는 거였는데 그 아이들이 특징이 글을 읽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었거든요. 그 아이들이 표현해내는 나무 하나하나나 그리고 거기 안에 숲 안에서의 동물들을 보는 이 아이들의 시선들이 저한테는 훨씬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볼 수 있구나 하는 이 친구들의 시선이 저한테 되게 감동적으로 다가왔었어요. 그 친구들이 하는 질문들과 그래서 그 시간이 굉장히 제가 연필책을 작업한 이후에 저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는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연필책에 고마운 거는 뭔가 대단하고 거창한 것만이 이야기가 되는 것은 아니구나. 그리고 가까운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더 편하게 받아들여 주는구나. 그래서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충분히 좋은 그림책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용기를 좀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꾸준히 하고 또 제 주변을 잘 관찰해서 누구나 이제 너무 당연시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조금 다르게 한 번쯤 생각을 해서 충분히 더 좋은 소재를 또 찾아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서 또 독자들을 만난다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물에는 누군가의 손길과 사용된 시간, 버려진 이유와 놓였던 장소, 잊힌 기억들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능이 끝난 순간에 사물을 버리지만 저는 오히려 그 이후의 시간에 주목합니다. 침묵하는 사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인의 추억뿐만 아니라 집단의 역사와 사회의 감정이 응축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물은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온 시간이 발화되는 방식이고 그 발화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세계와 다시 관계 맺는 감흥의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경험은 지금까지 이어져서 표면 아래 감춰진 인간과 공동체의 역사를 예술로 드러내고자 합니다. 분리된 도시의 삶 광주 대단지 사건은 1970년대에 도시개발 과정에서 이주민과 국가 정책 사이에서 발생한 광주 대단지 사건을 출발점으로 한 작업입니다. 이 사건은 강제 이주된 철거민들이 최소한의 생계 대책을 요구하면서 벌인 대한민국 현대사 최초의 대규모 도시 빈민 투쟁이자 오늘날 성남시의 뿌리가 된 사건입니다. 저는 이를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반복되는 도시 분리의 원형으로 바라봤습니다.

주로 사용된 재료는 못입니다. 못과 망치는 결석과 분리, 또 건설과 파괴를 동시에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행위자들은 1971년 시위 현장에서 구속된 22명의 시민을 형상화한 설치 작업입니다. 버려진 청바지, 못, 철사, 강목, 흙 등을 사용해서 하반신 형상의 군상을 만들었고, 잘린 허리 위로 솟은 재활용 못들은 억압 속에서도 들풀처럼 피어난 어떤 저항의 의지를 상징합니다. 창 연작은 철거를 앞둔 태평동 빈집에서 떼어낸 녹슬고 이렇게 낡은 방범창을 사용했습니다. 이 창이라는 것이 보호와 감금이라는 이중적 성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에다 그 창 내부에 못을 더해서 도시 서민들의 치열한 생존의 시간을 시각화했습니다. 리플레이스 생성하는 사물들은 버려진 사물이 새로운 관계 속에서 다시 생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한 작업입니다. 작업의 출발은 성남의 하천인 탄천을 산책하던 중에 우연히 장마철에 떠밀려온 거대한 목재더미를 발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자연의 흐름에 이끌려온 인공의 흔적을 마주한 뒤에 그 목재를 작업실로 가져와서 흙을 씻어내고 불규칙한 단면으로 잘라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각 단면 위에 골목에서 마주했던 그 다양한 사물들의 이미지를 인쇄했습니다. 시간 속에서 형성된 나이테와 균열, 그 균열 위에 다시 도시의 사물들의 이미지가 겹쳐지면서 또 다른 어떤 감각의 층위가 생성되는 과정이 저에겐 대단히 흥미로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업에 사용된 강목, 의자, 방범창살, 플라스틱 등은 모두 기능을 상실한 이후에 시간에 놓여있던 사물들이고 이들이 설치, 영상, 사운드, 또 텍스트 등의 작업으로 재구성되면서 새로운 관계를 획득합니다. 전시가 열린 공간 역시 지역의 빈집이었는데 이런 그 이 사물과 마찬가지로 도시에서 기능을 잃은 존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물동맹 조화의 반란, 이 작업은 정치적 이분법 속에서 도시화된 사물들이 스스로 관계를 재조직하는 상상에서 출발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 사회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고요. 시민들은 두 진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는 정치적 응원을 위한 정말로 그 대규모의 조화화원이 거리를 가득 메우는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비바람과 눈보라 속에서

화환들이 쓰레기처럼 흩어지기 시작했을 때 저는 아내와 함께 이 시위용 조화들을 여러 날에 걸쳐서 수집했습니다.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았고 경찰의 조사도 감수해야만 됐습니다. 또 그 조화로 만든 꽃가방을 메고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용산 일대를 걸으면서 삶과 권력이 교차하는 현장을 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이 작업은 인공의 꽃인 조화, 또 장례용 조화, 상생의 조화라고 하는 같은 발음, 다른 의미의 중의성을 통해서 경직된 현실 공간에서 감정과 기억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관계의 가능성을 열어보려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픈스페이스 블록스에서 여러 해 동안 그 아내인 김은영 씨와 함께 공공예술과 융복합 프로젝트를 기획해왔습니다. 2017년부터 3년간 이 태평동 공간에서 진행한 이 에코밸리 커튼은 지역의 초등학교 어린이들, 또 작가, 또 주민들이 함께 만든 300여 장의 예술 장막을 골목에 설치해 나간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프로젝트가 많이 알려지면서 이후 신도시인 판교로 확장을 해서 어떻게 보면 구도심과 신도시를 하나로 결합하는 이런 어떤 문화의 융합, 또 세대와 지역을 잇는 프로젝트로 발전해 나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는 파워아트 성남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이것은 성남의 역사와 도시 환경, 주민의 삶을 39분의 시각 예술가와 함께 만들어 나간 그런 프로젝트인데, 생활 공간을 갤러리로 전환하고 하천의 기억을 담은 마을 지도, 영상 미디어 아트, 지하상가를 생태적 예술 공간으로 재구성하면서 도시의 정체성을 새롭게 탐색했습니다. 예술은 가시적 세계와 비가시적 세계를 그 경계를 다듬는 행위고, 그 경계에서 인간 중심의 인식이 놓쳐온 존재들의 목소리를 다시 들리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익숙해져서 감지하지 못하는 기척들, 인간 중심이 질서 속에서 지워져 온 존재들, 또는 무심히 지나쳐온 도시의 어두운 주름들은 사실 하나의 깊은 서사로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 표면 아래 숨은 어떤 관계의 접속면을 포착하고 인간과 비인간 사이에 스쳐서 남겨놓은 상호작용의 흔적을 하나의 조형적 사건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제가 지향하는 작가로서의 예술적 방향성입니다.

0: 우리 이제 엄기준 시청자가 이 식당을 지금 이제 추천을 해서 가고 있는데 거의 다 왔는데 이유는 뭡니까?
1: 오, 그냥 정말 고기가 너무 맛있어요. 숯도 좋고. 이 집은 그냥 올 때마다 어떻게든 들렸다 가는.
0: 야, 이 정도면은 진짜 너무 기대하게 되는데? 여기 얼마 만에 가는 거예요?
1: 이거는 지금 한 3개월?
0: 이야, 이거는 너무 기대하게 만드는데?
1: 아, 이러면 안 되는데?
0: 그러니까 이 근방에 오면은 무조건 여긴 들르시는 거예요.
2: 그러네요.
0: 믿습니다. 엄기준 형님만 믿습니다. 아, 그냥 무조건 되지 않을까요? 세 달 전에 오셨어요.
2: 그러니까요.
0: 그냥 한 그냥 가, 그냥 집이네요.
1: 가정집을 그냥 양으로 만든. 네.
0: 야, 야, 근데 간판에 그냥 특수 부위 세 개를 써놨네요.
2: 그러니까
1: 안창 토시지만. 와.
0: 이런 식당을 찾아오는 게 너무 신기하다, 진짜. 누가 여기를 소개시켜 주셨을까?
1: 아, 아는 동생이.
0: 여기 그냥 친구 집이잖아요.
2: 양옥집에 양옥집.
0: 그분 친구, 그분 집 같아 진짜.
1: 야, 여기
0: 대문하며. 야, 분위기 봐. 야, 문도 그냥 진짜 가정집이다. 들어가기 미안한데.
2: 그냥 집인데.
1: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네.
3: 안녕하세요.
1: 네, 저희 여기서 씨와. 여기 이렇게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밥 좀 먹고 싶은데 촬영이 가능할까요?
3: 안녕하세요.
1: 네.
3: 저희 그 네 명 먹는 거 촬영 혹시 해도 될까요? 네.
0: 예, 예. 아, 아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예. 아, 아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시 무사 패스.
1: 안녕하세요.
4: 저기 어깨.
1: 네.
4: 기수님이셨는데.
1: 그렇죠. 네. 추천해서 왔어요.
0: 네, 네. 추천하셔서 왔어요. 꼭 들리신다고. 엄기준 씨 때문에 온 거예요. 추천해 줘.
1: 알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아,
0: 네. 네. 대전 최고의 맛집이라고 해서. 근데 여기 가게가 왜 이렇게 가정집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5: 저희 어머니 스타일이
0: 네.
5: 이렇게 가정집으로 해서
0: 네.
5: 그 전부터 해와가지고 이렇게
0: 아, 가정집 개조한.
5: 예, 네, 원래 가정집입니다.
0: 원래. 와, 정겹
2: 좋아요.
0: 정겹고.
2: 너무 좋아요.
0: 저 너무 좋아요.
2: 너무 좋아요.
0: 야, 근데 벽지 또 하면 진짜 친구집 같네요. 양옥집 개조한 것 같아요. 네, 저기 그 창문으로 이렇게 보이는 나무도 그렇고 창틀도 옛날 거고
2: 감나무가

0: 안녕하세요. 이 식당을 40년째 운영하고 있는 윤석용입니다. 나훈아 씨, 태진아 씨, 그리고 김수로 씨, 엄기준 배우님도, 이종혁 씨도 다녀가셨고, 유현진 선수가 제일 많이 오시고, 선수들 좀 많이 오십니다. 보통 안창살 먼저 10인분 드시고, 토시살 10인분 드시고, 입가심으로 안창살도 10인분 드시고, 또 7, 8명 오시면 한 30인분? 그 정도 먹고 갑니다.
1: 여기 엄기준 시청자 계획이니까 엄기준 씨 시키는 대로 할 겁니다.
2: 일단 안창살 먹어야죠.
3: 안창살 좋죠.
1: 안창살 맛집이니까. 술 드셨는데 좋아하시잖아요.
4: 고기를 먹을 때 고기만 먹는 것도 좀 쉽지 않죠, 그렇죠?
0: 네, 안창살 드릴게요.
1: 네. 야, 김치 진짜 맛있겠다. 김치가 벌써 냄새가 나네요.
4: 와, 그릇이 플라스틱이 아닌 게 너무 좋아요.
1: 이것도 가정집 느낌 주려고 진짜 그러네. 냉장고에서 꺼낸 것 같은데.
2: 밀폐용기.
4: 야, 이거 진짜 너무 재밌다. 네. 홍나물국 오랜만에 본다. 야,
5: 와, 너무 든든하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아이고.
0: 오. 오. 네. 술 좋아하셔. 술 좋아하셔.
2: 와.
0: 맛있어, 맛있어.
2: 이거 마시고 이거 마시면 무한 반복. 소주 마시고 콩나물 국물이 미쳤어요. 이야. 우와, 이거 뭐야.
0: 왜 이러는 거야.
2: 아. 아, 너무 컸나? 야, 이게 야 미쳤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0: 했어?
2: 예, 아니요. 아직 간에 가지도 않았어요. 우와, 이게.
0: 아, 뭐야?
2: 미쳤죠? 이건 저도 이렇게 이 맛을 잘 안 돼요. 이 맛 쉽지 않아요.
0: 진짜? 어, 유수형이 안 되는 게 있어?
3: 아, 불 들어갈게요. 잠깐만요.
0: 아, 술 좋다.
2: 야, 술이 정말 좀 백탄이네요.
0: 술 좋다, 백탄.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숙보거든.
2: 그렇죠. 아저씨. 아니, 콩나물 국이 어떻게 끓여?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끓이세요?
0: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면 안 돼요? 우리 장사 안 해요.
2: 대충.
4: 저 콩나물 한 40분 정도 끓인 뒤에 끓으면 양념을 합니다. 다진 마늘 조금 많이 넣고 그리고 소금 조금 넣고.
2: 이게 모든 게 술안주다.
0: 아. 아우 빛깔 봐.
2: 야, 진짜 안 짜.
0: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 근데 고기 진짜 좋다.
2: 고기 좋아요.
0: 거의 염통색이야.
2: 맞아. 우와.
4: 아, 안창살 같은 경우는 50%만 써지고 50%는 버립니다. 이거 한 마리가 2kg, 순질하면 1kg. 8인분, 9인분? 한 마리에. 껍질이 있고, 껍질하고 고기 사이에 이제 기름이 있고 손질하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0: 안창살은 빠른 불에 잘 구워야 돼요. 안창 투시다 마찬가지. 아. 행정관 안쪽 심장 쪽에 붙어 있는 친구. 육향이 제일 세죠. 심장 맛이랑 비슷하죠.
1: 오늘 퇴근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2: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아서.
0: 제가 알아서.
2: 내가 할 걸 다 했어.
3: 이제 올려볼까요?
0: 이게 안 달아올랐을 때 고기를 넣기 때문에 달라붙거든요. 지금 안 달라붙죠?
2: 너무 발효 뜨니까 안 달라붙죠? 아,
0: 그런가요? 형제께서 의심이 많으시네요.
2: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형제분이. 바로 뜨였는데.
0: 안 달라붙잖아요, 지금. 네. 안 달라붙죠. 이걸 달궈야 돼요.
2: 뜨였는데.
1: 수영 씨 같은 분 있으면 이분이 하는 게 나아.
2: 그러니까 아, 소금 간하면
1: 아, 이분 보기에서.
0: 자그락자그락.
2: 야, 이게 진짜 미치겠다.

0: 이건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이유가 있어요.
1: 불이 여기 바람이 이제 빨리 올라가면서 불이 세거든요. 가운데만 있으면 여기만 타겠죠?
0: 그렇지. 아, 이것도 컨트롤 하는구나. 야, 맛있겠다.
2: 아, 여긴 정말 맛있어요.
1: 누가 구워도 맛있어요.
3: 어허라.
0: 어이, 지금 친해, 이 친구.
3: 소금 하는 거.
1: 어, 어 뭐야? 약간 탔다. 약간.
0: 어, 어, 뭐야?
1: 약간 탔다. 약간.
0: 아니, 가운데 거는.
1: 과장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0: 네, 충격이네.
1: 조금 탔는데, 30초 되지 않나?
2: 지금 먹어도 되게.
0: 지금 먹어도 될 것 같아.
1: 하나만 잘라볼까요?
0: 네.
1: 이건 생고기예요. 지금 잘라볼게요.
0: 아, 아, 오케이. 어디 봅시다.
1: 요거는 생고... 지금 익었어요?
0: 봐봐, 안에 생고기인지.
1: 안에 생고기잖아요. 안에 아니고.
0: 와, 이게 미디움 레어잖아.
1: 이거 봐, 이쪽은 미디움이에요.
0: 완전 먹고 싶은데?
1: 그래, 이 정도가 좋아요?
0: 아니, 이게 맛있는 거잖아. 단면 봐봐요. 일단 믿고 맡겨 보세요.
1: 네, 믿고 맡겨주세요.
0: 어, 이 정도. 딱 이 정도야.
1: 이 정도 좋아요?
2: 이거 먹어도 될까요?
0: 드셔도 뭐, 돼? 아, 나 이게 딱 좋거든.
1: 네, 지금
0: 여기 봐봐, 단면.
1: 됐습니다. 네.
0: 이거 생고기라 얼마나 좋아.
1: 맛있어요?
0: 와.
1: 맛있어요?
0: 잘 먹었다.
1: 에이, 뭐 고기가 좋은 거예요?
0: 와. 진짜 고소하다. 와, 육향 제대로네.
1: 와,
0: 대박이다. 너무 좋은데?
3: 조금 여기 있어.
0: 아, 이거 참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너무 좋은데?
3: 조금 여기 있어.
0: 아, 이거 참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3: 꾸준한 거죠.
1: 나도 꾸준하다. 조금도 남의 걸 찍어.
0: 내가 뿌릴 것도 제 걸로 뿌려. 너 짜게 먹지 말라고.
1: 예, 항상. 맛있다.
0: 맛있어.
1: 근데 진짜 맛있다.
0: 어우, 맛있다. 어우, 맛있다.
3: 되게 고급진 스테이크 먹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4: 손님들이 다른 집 가서 먹는 안창살보다 저희 집에서 먹는 안창살이 특이하게 더 맛있다고 합니다. 고기가 숙성이 잘 돼서. 이 바로 고기가 또 나가면 질기거든요. 열흘 정도에서 보름 연해지라고 생각해서 숙성하고 있습니다.

0: 끓이킨 게 맛있는 거. 아, 맛있다. 꼬리 진짜 맛있다. 할 말 잃지 말라.
1: 이 집이 15일에서 한 20일 정도 숙성을 한다. 그러니까 더 꼬리탑이 올라오는 거. 진짜 육성이 세다. 안상적으로.
2: 아, 너무 맛있다.
0: 너무 맛있는데?
1: 근데 원래 토시 좋아했는데 이 안창을 바뀔 판인데 이거.
2: 맛있어.
1: 아우, 정기준 씨 덕분에 진짜 와, 너무 좋은 날 맛있어 봐야겠네.

0: 아 근데 안창이 진짜 맛있네요.
1: 진짜 맛있어. 1등이에요.
0: 1등이에요. 1등. 다른 부위 뭐 또 시킬까요?
2: 오늘 뭐가 좋은지
3: 모르겠어요.
4: 사장님. 예.
0: 오늘 어느 부위가 좀 좋아요?
3: 안창 말고
4: 이거 말고 이제 토시살이 맛있습니다.
2: 2인분만 먹.
4: 네. 네. 2인분 드릴까요?
0: 네네네.
1: 사장님 인상이 너무 좋으셔.
0: 그러니까 신뢰가 가는 고깃집 사장님.
1: 맞아요.
0: 인상 믿으면 확 가.

0: 잠깐만요.
1: 와, 진짜 좋시다.
0: 쟁반 좀 더 주시면.
2: 아, 예. 감사합니다.
3: 빛깔 봐라.
2: 다르다.
3: 요거야말로 토시살이야말로 이제 땀 송글송글 맺히는 거 보면서
1: 아 이거야
3: 이거 바로 뒤집어야 되는.

0: 아, 얼마나 잘 굴까?
1: 딱 이때거든. 딱 이때거든.
2: 아, 이때인가요?
0: 야, 부장님 나 진짜.
1: 불이 좋아.
2: 어, 색깔 좋은데요?
1: 네. 저처럼 태우지 말고.
2: 기대가 돼요.
0: 어, 오늘 그냥 방송 날 때까지.
1: 잘라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맛있네.
2: 오, 아, 이 정도로? 아, 이제 취향 알았어요. 이제.

0: 아, 인정.
1: 와, 정말 잘 구우셨는데, 진짜? 되게 잘 구워. 맛있다.
0: 아, 인정.
2: 아, 근데 웬만하면 특히 안 놀라고.
3: 잘 나오고 싶지 않은데.
2: 나 이제
3: 잘 구워.
1: 진짜 잘 구웠다. 약간 미쳤어요. 와.
0: 와. 와. 물론 굽기도 너무 좋고.
1: 진짜 맛있다.
2: 누가 저기 추천해줬는지.
0: 진짜.

0: 와. 유수영 씨도 사실 평생 레시피라는 책이 대박이 나죠. 우리 집에도 있어요. 요알못들이 참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웬만하면 안 나온 것 중에 뭐 우리한테 좀 알려줄 수 있는 꿀 레시피 같은 거.
1: 최근에 쌈장 버터를 만들었어요.
2: 쌈장 버터.
1: 아직은 아무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0: 좋아. 이렇게
1: 버터를 그냥 넣으면 좀 어려우니까 렌즈에 잠깐 돌리세요. 비율만 맞추면 돼요. 1:1. 된장 두 숟갈 넣었으면 버터 두 숟갈.
0: 오케이.
1: 미림도 두 숟갈 넣어서.
0: 버터를 그냥 우리 아는 그냥 버터.
1: 그냥 무염 버터.
0: 무염 버터
1: 그냥 그거 넣고 생강을 조금 넣으세요. 조금만. 비율만 맞추면 돼요. 1:1. 된장 두 숟갈 넣었으면 버터 두 숟갈.
0: 오케이.

0: 기름도 두 숟갈 넣어서 그거 넣고 요즘에 가면 대구 필레 같은 거 많이 팔잖아요. 대구나 이런 냉동으로 파는 거 잠깐 담갔다가 한 20, 30분 있다가 구우시면은 꽤 맛있어요.
1: 생선을 절였다 구워라.
0: 우와. 이게 어떤 생선이든지 그냥 구우셔도 돼요. 버터 때문에.
1: 버터 때문에.
0: 중불에서 좀 적당히 너무 많이 한 2, 3분만

0: 게임을 들으세요. 냉김도 좋아요. 냉김에다가 밥 넣고 그거 올리고 미나리 살짝 데친 거나 이런 콩나물 얹어가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1: 되게 쉬운데요?
0: 네, 어렵진 않아요.
2: 형님 집에서 요리하죠?
0: 별로 안 해요.
2: 어? 의외인데?
0: 별로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는 시간이 워낙 공연 끝나면 11시고 연습 끝나면 10시 이후니까
1: 그럼 아내분이 밥을 해주는 편이 아니면 같이 배달을 시켜 먹는
0: 어 많이 해줘요 요즘.
1: 아 진짜? 유튜브를 계속 보고.
3: 아 진짜? 좋겠다.
1: 왜냐면은 난 그건 부러워. 상대가 있으면 내가 하기도 하고 내가 피곤하면 상대가 해주기도 하잖아. 근데 혼자 살면 100% 배달이야. 만사 귀찮거든. 배달만 먹으면 물리는 거 알죠?
0: 맞아요.
1: 그냥 용기만 봐도 짜증이 나. 너무 싫고 짜증이 나. 확 나더라고.
3: 집에 가서 쌈장이랑 버터랑 미림을 1:1:1:1로 해가지고
0: 생강 살짝 넣어.
3: 네, 생강 살짝
0: 넣어. 생강 넣어야 돼, 생강.
1: 사장님, 그리고 탕국을 좀 주세요.
4: 탕 네 개?
3: 네네네.
4: 국밥 필요 없으시고?
3: 밥이랑 같이 주세요.
1: 탕국이 너무 궁금하다. 아, 탕국이다.
3: 감사합니다.
1: 우와, 이야.
3: 비주얼이 아예 다른데?
1: 와, 이거 진짜 특이하다.
0: 이야, 냄새 와, 미쳤다.
1: 이거 뭐야? 와.
3: 내가 안 먹는 게 너무 다르다.
1: 야, 이건 이 집에서만 볼 수 있는 음식이다. 야, 이거 봐.
0: 와, 이거? 냄새가. 아. 야, 미쳤다.
1: 뭐가 들어있어요?
4: 안창, 근막.
1: 근막? 어.
4: 그걸로 좀 국을 아까... 끓였어요. 물 넣고.
0: 와, 재밌다.
1: 이 집만의 메뉴네.
0: 귀한 거죠.
1: 처음 들어봐. 야, 이거 봐.
4: 다 들어간 거 봐.
0: 예.

0: 소고기 육수네 그냥 진짜. 와.
1: 이거 2,000원밖에 안 받는다고?
2: 그러니까
0: 2,000원밖에 안 받는다. 이게 2,000원이라고? 와 이건. 아 제가 먹는 탕국이랑 아예 달라서. 그러니까 맛 자체가 탕국의 맛보다는 소고기 묵국이랑 맛이.
1: 그렇지 그렇지. 느낌이에요. 대구 형부은 이제 문어 아니면 소고기 이런 스타일. 왜냐면 대구가 또 소고기 국밥 유명하잖아. 아.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고.
0: 저희는 어묵 곤약.
1: 어묵 곤약.
2: 그러네.
1: 강원도는 명태. 명태 넣어서. 명태. 역시 무랑 명태 넣어서 이렇게 맑게 끓여내는 그런 탕국이 있다고 하고. 전라도는 토란.
0: 네. 탕국이 지역별로 다 있네요.
1: 근데 나는 다 떠나서. 저는 근데... 이제 탕국은 대전이다.

0: 근데 금박이 너무 부드럽고요.
1: 그래요? 뭐.
0: 너무 부드럽고 우리가 마블링에서 느끼는 그 느끼느끼한 그 기름향 있잖아. 그게 느껴져.
1: 오!
0: 미쳤지? 너무 부드럽지?
1: 내 건 쫄깃쫄깃. 식감이 미쳤어. 막창 같기도 하고 막.
0: 막창 같다. 쫄깃한 데도 있고 완전 부드러운데.
1: 아 그래요? 이야. 와. 맛있다. 이건 밥을 무조건 말아야 돼요. 전분이 들어가야 또 맛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0: 그냥
1: 밥 먹으면 훨씬 더 맛있어요. 고추, 아이야.
2: 와, 고추, 고추절임.
0: 아하.
2: 아, 미치겠네.
1: 야.
2: 요리를 너무 잘하시네.
1: 그래, 이거 같이 먹으니까.
2: 근데 진짜 이런 집을 공개해서 아쉽진 않으세요? 산타님 많아서 못 올 수도 있잖아요.
1: 못 올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죠.
3: 몇 개월은 못 온다고 보셔야 돼.
2: 아, 진짜.
1: 여기 몇 개월은 못 온다.
3: 아니, 근데 엄기준 씨는 연기 진짜 너무 잘하시잖아요.
2: 아, 진짜죠.
1: 말해 뭐해.
3: 근데 자신 없는 연기가 있대. 자신 없는 연기.
0: 아, 네.
3: 진짜요?
0: 아, 그 연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2: 한 번도 없으세요?
3: 아, 없네?
0: 네. 저도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괜히 어설픈 사투리 써갖고 그 작품에 누를 끼치는 것보다는 그냥.
3: 아.
0: 형, 이북은 좀 어울려요.
2: 저도 그 얘기 알고.
0: 이북. 하나도 안 어울리는데, 이북아. 뭐.
2: 국간 장교 하시면 되게 잘하시죠.
3: 국간 장교 잘 어울린다.
0: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네, 사투리.
3: 니네 눈지 아니?
0: 니네 눈지 아니?
3: 연변 아니?
0: 연변 아니에요, 연변? 넘어갔어요, 큰 연변.
2: 충동도 제일 잘하죠.
3: 충동은 이제 제일 피해야 될 게 유 붙이는 거예요. 했어, 유. 이거 안 해. 아무도 안 해.
0: 아무도 안 해.
2: 여기 있어, 했어, 유.
3: 아, 절대. 돌 굴러가요, 안 해.
0: 유 안 하지.
3: 사장님. 그러니까 뭐 하는 겨? 뭐 이런 식이지? 뭐라는 거여, 유? 이러지 않아. 아니.
0: 너무 웃잖아.
3: 아, 아니
0: 너무 웃잖아. 웃잖아. 거짓말을.
2: 에이 바로. 아니 잠깐만. 대전 토박이
3: 어디 분이세요?
4: 유성.
3: 유성 대전 유성.
2: 완전 토박이신데.
3: 그러니까 뭐뭐 유란 말 잘 안 쓰지 않아요?
2: 했어요.
3: 못 들을까 이거.
0: 못 들을까 왜 하셨는데 갑자기.
4: 저는 조금 잘 써요.
0: 잘 써요. 잘 써요.
3: 말끝마다 유가. 아니 충청도 분들은 뭐 하는 겨? 뭐 이런 거 하잖아요.
4: 그저 서천 저기 서산 이쪽
3: 하고. 내가 서산 쪽이.
0: 아, 서산. 네.
3: 아 서산 쪽
4: 더 늘어지고. 대전은 그래도 조금 덜.
3: 대전은 좀 덜 늘어지고. 네. 서산 쪽은 서산 쪽이요 유 하지.
4: 네, 맞아요. 그쪽이 좀 되게
3: 서산 쪽이요.
0: 어? 어머니가 당진이라서 알죠.
3: 당진이라 알잖아요.
0: 형님 잘 안 써.
2: 근데 형님은 형님 너무 이영자 누나라.
0: 우리 뒤에 계속 붙이는 거라.
2: 형님 사투리 쓰는 게 아니고 이영자 누나 성대모사라는 거.
3: 아니 그렇지 않아. 자 우리 뮤지컬 그날들을 우리가 꼭 봐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을.
0: 보시면서 같이 울고 웃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그걸 보면서 운다는 게 쉽지 않은데.
3: 맞아요.
0: 한국 이야기다 보니까 감정의 폭도 크고 감정의 폭이 큰데 거기에 김광석 씨 노래가 쭉 관통하고 있으니까 감정이 막 이렇게 같이 하시면 정말 음악도 들으시고 극도 보시는 그런 2시간 반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게끔 쫙 갈 수 있어요. 가는 날 부모님께 거리에 가로등불이 하나 둘씩 켜지고 검붉은 노을 넘어 또 하루가 저물 땐 왠지 모든 것이 꿈결 같아요.
3: 그 뒤가 좋은데.
0: 비친 내 모습은 무얼 찾고 있는지 뭐라 말하려 해도 기억하려

0: 여기까지 말할까요?
1: 와. 야. 이미 한 번 본 것 같은 느낌.
0: 6월 9일부터 8월 23일까지 디큐브 아트센터에서
2: 신도림.
0: 네.
2: 신도림. 뮤지컬 하시는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0: 감사합니다.
2: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3: 잘 먹었습니다.
2: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 장편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가 좀 대중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그 관심이 이어져서 이번에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 소설보다도 더 좋은 작품들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데요. 눈 밝은 독자분들이 그런 소설들을 찾아내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뭐 사실은 이제 제목들은 다 반어적인데요. 저는 소설이라는 것은 99%의 평범한 아름다움을 발견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있고 살아내고 있는 모든 존재는 다 아름답고요. 다만 우리들이 빛나는 것, 뛰어난 것만 주목할 뿐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제 글을 쓰는 목적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소한 것들의 아름다움 혹은 슬픔 속에서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해내는 것, 이게 아마 제 글쓰기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1945년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고 나서 뭐 다 알다시피 연합군에 의해서 남북으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 군정과 이승만 정권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단독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공표했고요. 이에 반대한 사회주의자들과 그 동조자들이 산에 들어가서 투쟁을 한 것이 남한 빨치산의 시작입니다. 제 부모님 두 분이 다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셨고 그분들은 살아남으셨습니다. 제가 25세 썼던 빨치산의 딸이라는 작품은 그분들이 왜 청춘을 걸고 목숨을 걸고 산에서 싸웠는지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썼고요. 한때는 빨치산이었지만 이제는 자본주의화된 세상으로 돌아와서 그분들이 이웃들과 친구들과 친척들과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상과 인간이란 무엇인지 제가 그런 부모님을 지켜보면서 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그 두 분이 사회주의자로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맺어온 인간관계를 써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된 작품입니다. 학창시절에는 연좌제라는 법이 있어서 실제로 부모님의 죄를 저에게까지 물어서 공직에 나아가거나 뭐 판검사가 되거나 이런 일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의 죄가 아닌 부모의 죄 때문에 내 미래를 차압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들도 많았었고요. 때로는 세상에 환멸을 느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제가 위로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공간이 문학이라는 공간이었고요. 그것 때문에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어쨌거나 태어날 때부터 역사, 이데올로기, 신념, 사상 이런 것들을 외면할 수 없는 환경에서 컸기 때문에 동시대 작가치고는 굉장히 독특한 개성을 가진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이가 들어 보니까요. 고통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종류의 고통을 가졌을 뿐이고요. 또 그런 세월을 잘 지내오고 나니 요즘은 부모님 잘 둬서 책도 많이 팔린다고 금수저라는 말도 듣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 말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민족만의 독특한 정서를 타 언어로 번역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소설에서 화자도 시골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화자는 끝까지 서울말을 고집합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랑 화해를 하는 순간에 비로소 사투리를 구사하는데요. 그게 사실은 사투리라는 게 단순히 시골 말, 어느 지역에서 쓰는 말이 아니라 자기 삶의 전면적이고 이런 정체성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번역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가 지금 모든 번역자들이 지금 굴머리를 싸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늘 어려움은 새로운 해결을 낳고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얼굴 전면을 뒤덮은 주름 때문에 명확하지 않았으나 그것은 웃음이 분명했다. 어머니가 그를 향해 마지막으로 웃어 보인 것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가물거렸다. 어머니는 웃음을 아주 빨리 잃어버렸던 것이다. 말보다 먼저. 내 새끼, 그래 한시상 재미났는가? 그의 귀에 와닿은 것은 분명 어머니의 음성이었는데 순간 놀랄 시간도 없이 묵은 기억 하나가 기억의 어두운 심해에서 전기뱀장어처럼 하얀 불빛을 반짝이며 의식의 표면으로 꿈틀꿈틀 솟아나왔다. 어메, 나가 왜 세상에 나왔는 중 안가? 바삭바삭 경쾌한 소리가 좋아 멍석에 깔린 콩떼이를 팔짝팔짝 뛰어다니던 그가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는 멍석 한켠에서 콩떼를 두드리는 중이었다. 낭자한 머리에 허옇게 먼지를 뒤집어 쓴 어머니는 일손을 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왜 나왔는디? 어메 뱃속에 있는디 되게 심심하자네. 시상에 나가면 뭔 재밌는 일이 있는가 글고 얼른 나와버렸제. 아직 젊었던 어머니는 땡볕에 까맣게 그을긴 했으나 지금과 달리 윤기 흐르는 얼굴 가득 웃음을 피어올리며 물었다. 내 새끼, 그래 시상에 나와본 게 재미난가? 이 그는 자글자글 타오르는 한여름 태양처럼 숨이 넘어갈 듯 웃어젖히며 땀에 젖은 채 마른 콩떼이를 팔짝팔짝 뛰었던 것이다. 그래 한세상 재미났는가 하고 어머니는 물었다. 혹은 그의 마음이 물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궁이 속의 불길에 홀린 듯 한세상이 훨훨 날았으니 재미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본 어머니는 언제나처럼 가면 같은 얼굴이었고 좀 전에 기이한 미소는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제 모든 소재는 저의 현실에서 오는데 그 현실을 더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요. 이를테면 문학박사 정지아의 집, 제가 시골 살고 이름은 문학박사 정지아라고 하고 뭐 대학 강의나 나가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다 전조하는데 다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독자들이 시골 얘기 이런 거 별로 재미없어 할 것 같고 이 재미없는 얘기를 어떻게 하면 독자들에게 흥미롭게 다가가게 할까 고민을 하던 끝에 제 이름을 잠시 차용했을 뿐입니다. 저는 별다른 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키우는 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키우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저도 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유명한 작가가 될지 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은 작가, 어제의 소설보다는 오늘의 소설이 더 좋은 작가가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0: 상길이 놈아, 고기 한 근 내어라. 박 서방, 고기 한 근 주시오.
1: 네.
2: 어찌 형님의 것이 더 크단 말이냐?
3: 나리 것은 상길이가 드린 것이고 저분 것은 박서방이 드린 것이옵니다.

0: Root Industry is the backbone of manufacturing technologies. And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developed advanced molding skills in the field of process parts. Sawhead Tech is a developer of advanced plastic mold technologies. It has mainly produced durable parts for fire pipes, which are highly resistant to heat. We look into Sawhead Tech, which has emerged as a leading developer of root technologies. Sawhead Tech is located in Wanzhougun County, Chung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Based on the plastic molding technologies that have been accumulated for a long time, the firm has produced varied components for different industries. The company has constantly developed advanced skills and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the molding industry in Chung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1: 저희 서해테크는 2002년 3월 당시에는 금연가공의 첨단이라 할 수 있는 CNC 밀링 기술력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작지만 금형 설계 제작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을 수행하는 지역에 필요한 전문 기업입니다. 현재 제품 개발 능력을 바탕으로 거의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지급하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고 있으며 특히 CPUC 소방배관 이용가는 금형 제작에서 생산에 이르기까지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0: The firm has mainly produced diversified components to the clients. It has designed and mass-produced the parts for CPVC fire sprinkler system fittings, which used to be delivered from different local districts. The CPVC fire sprinkler system fittings have low heat conductivity and is less expandable. Also, as it is light in weight, the material has seized attention in the related areas.
2: 저희 서이테크는 금형 개발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원재료의 플라스틱 금형 제작 및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발 능력으로 CPVC 소방배관 이용관, PVC 하수 이용관, 물 정화 여과기 장치, 운동장 의자 및 수목 보호 집수 블록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 및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0: The products go through the designing, production of molds, injection, and assembling stages. In the case of the current molding facilities, they are mainly used for the mass production process. However, the company has built additional facilities for customized products, and it has strengthened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field.
3: 플라스틱 제품의 품질은 금형으로부터입니다. 따라서 금형 설계부터 사출 성형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사출팀과 회의를 통해 품질 향상,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을 목표로 최선의 금형을 제작합니다. 서해테크는 금형 기업이며 사출 생산 기업인 장점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금형 설계의 과정부터 상호 피드백을 통해 불량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밀한 금형 공정 및 철저한 사출 조건 관리를 통해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0: With the aim of earning recognition in the plastic injection molding market, which has faced fierce competition, the company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Also, by implementing the ERP solution for injection molding, it has monitored the whole process more systematically.
4: 저희 서해테크는 생산 현장의 전반적인 관리 및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했습니다. 그로 인해 수작업 위주의 공정이 자동화 공정의 도입으로 작업 환경이 매우 좋아졌으며 MES 시스템 도입으로 엑셀 및 페이퍼 작업의 한계를 넘어 원활한 생산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전문 삼성 위원들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통해 현장이 매우 개선되고 안전하고 체계적인 현장을 만들어 실질적인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효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0: As a developer of cutting-edge root technologies, the company has obtained a lot of certifications and patents. By accumulating skills for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it has developed advanced plastic materials and enjoyed positive responses from the clients.
5: 저희 서혜테크는 제품 및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 연구 인력은 물론 전 임직원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취합,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품 생산을 위해 금형 제작을 시작할 때부터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원가 절감 등을 목표로 금형 설계 및 금형 제작팀과 사출팀의 충분한 피드백을 받습니다. 현재는 금형 기술 중 굴곡이 있는 슬라이드 금형 기술을 개발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 중인 자사 제품 개발 및 대형 사출 제품으로 영역을 넓혀가고자 합니다.
0: Sohetech has widened the client base both at home and abroad. Also, it has supported the businesses of small companies to gain more ground in the field. The firm has continuously made innovative attempts to globalize its advanced molding technologies.
1: 저희 서혜테크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쌓아온 개발 능력과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으로 개선된 작업 환경을 통해 좀 더 체계적인 강소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향후 미래 자동차 부품 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부품 공급업체로 성장하고자 관련 제품의 개발 및 성형 설비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향후 국내외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0: Sohetech has achieved constant growth in the plastic injection molding market by developing premium components. And we hope it can take a leading role in the global injection molding market in the future.

0: 제가 주인공이에요. 저 김채연이에요. 응? 그래서 김채 죄송해요. 제 이런 말 제가 잘 안 하는데.
1: 사실 해외에서 되게 네. 핫댐이에요.
0: 그래요?
1: 진짜 애기들이 우리 딸 네. 너무너무 좋아해요.
0: 김 좋아해요?
1: 간식으로 이렇게 먹는 거예요. 바삭바삭하고 살짝 짭짤한 맛이 있어서 칩스인 것처럼. 네. 특히 이탈리안 친구에게 어떤 거 이거 가지고 싶냐고 할 때마다 네. 김. 아. 제일 좋아하는 기념품?
0: 김.
1: 김이에요. 네. 아. 우선 이런 거 봐주세요. 너무 예뻐요. 이거 예술이에요. 자, 이거 동네에서 볼 수 있어요. 이거 예술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네. 그리고 향도 맛있고 이거 진짜
0: 바다의 향. 제가 오늘은 해드릴 거예요.
1: 뭐 줄 거예요?
0: 파브리 셰프, 너 채브리 셰프.
1: 김채연 셰프.
0: 먼저 불 어떻게 키는 거지? 불 어떻게 키는 거지?
1: 이렇게?
0: 안 켜지는데. 번호 안 써봐가지고.
1: 아마 여기서 세이프티 이렇게 조금 더 착 이렇게 하면 자 이제 해보세요.
0: 오! 켰다!
1: 예! 예!
0: 이거는 김. 구울 건데요. 이렇게 노릇할 정도만. 약불에 해줘야 돼서 불을 약하게.
1: 집에서 재현이 보여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더 바삭하게 더 맛있게 먹을 거예요.
0: 오, 근데 좀 향이 맛있... 좀 향이. 오, 괜찮으세요?
1: 왜?
0: 괜찮으세요?
1: 왜? 철의 손.
0: 오, 진짜.
1: 왜?
0: 역시 진짜 테토시네요. 됐어. 그러면. 짜잔!
1: 짜잔! 여기 밥에 자,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한국의 바다의 맛이에요.
0: 오, 저 잘 구웠어요. 역시 김채연.
1: 너무 맛있고 너무 아 이렇게?
0: 네, 이렇게 찍어 먹어요. 그냥 과자처럼.
1: 저도 재현을 너무 좋아요. 자,
0: 저것도 해볼까요?
1: 참기름 자체가 볶음깨로 만드는 것이라서 진짜 고소하고 향이 세요. 들기름 조금 더 향긋해요.
0: 향긋하다.
1: 근데 저는 명란은 아직 먹어본 적이 없어요.
0: 매운맛.
1: 연란도 네. 그 바다에서 온 재료라서 그쵸? 바다에서 온 재료 네. 곱하기 2.
0: 맞아요. 바다.
1: 아, 좀 그렇게 이렇게 먹고 싶어요. 뭐?
0: 오,
1: 맛있다.
0: 연란 맛.
1: 진짜 감칠맛이 너무 좋아요.
0: 저는 다르게 먹는 법 소개해드릴게요.
1: 어?
0: 밥을 먼저 퍼야 돼. 볼게요.
1: 뭐 하지?
0: 이렇게 하고 아이고. 손은 닦았습니다. 아, 뭐.
1: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0: 제가 이걸 카메라 앞에서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아, 뭐. 이 명란김은 밥에 물을 말아서 명란김까지 같이 먹으면 맛있다고 합니다.
1: 아, 진짜? 이렇게? 네. 물으로?
0: 보리 굴비에 해서 녹차랑 해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1: 국밥.
0: 맞아요.
1: 근데 차가운 국밥인 것처럼 이렇게.
0: 그리고 여기에 명란김.
1: 명란김 안에 이렇게?
0: 이렇게 해서 그냥 밥으로 먹기.
1: 처음 먹어본 방법이에요.
0: 김치 크림빵보단 나아요. 세 볼게요.
1: 김재현이어서 너무.
0: 시원해요, 시원해요. 괜찮죠? 나쁘지 않아요.
1: 맞아요. 근데 저는 좀 더 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0: 아, 그럴 때 이제 맞아. 이런 김자반을 먹는 겁니다.
1: 어?
0: 약간 볶음밥 같은 데 많이 들어가요, 김가루. 그리고 밥 먹다가 이렇게 셰프님처럼 뭔가 좀 간이 싱싱한데? 할 때 이런 가루 좀 뿌려서 간을 맞춰줘요.
1: 마법의 가루.
0: 맞아요. 그런 느낌. 달다.
1: 맛있다. 간도 있고 깨도 들어가 있어서 씹을 때 빡 고소함이 맞아요. 이렇게 떠지는 거예요. 완전 단짠단짠 그런 느낌이 맞아요. 있어서.
0: 매운맛도 먹어봐도
1: 매운맛? 괜찮을 거예요, 재현님?
0: 이 정도는
1: 이 정도 가능하긴 해요.
0: 잠깐만.
1: 왜?
0: 와 진짜 매운데 이거? 아니 그 맵찔이가 아니라 이거는.
1: 너 저도.
0: 아니 진짜 맵죠 이거. 장난치는가 아니면 드셔보세요.
2: 어 먼저 드세요.
1: 알아. 비니님 장난쳤어요? 진짜 입안에 때리는 거예요. 캡사이신 그런 느낌이 나요.
0: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도전해보세요. 쉽지 않을걸?
1: 솔직히 말하면 김 종류 중에 이거 완전 제일 대표 한식의 간식.
0: 무가.
1: 근데 잠깐만 이거 왜 색깔이 있는 거?
0: 또 매운맛인 거.
1: 김치?
0: 김치만 먹어볼까?
1: 저희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0: 헐! 맛있는데요?
1: 어, 맵지 않고 김치에 감칠맛, 시원한 맛 들어가 있어요.
0: 김치 컵라면 맛 나요.
1: 진짜 손이 가는 거예요.
0: 진짜 맛있다. 이거.

0: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업! 업!
1: 역시 사실 일반 김밥보다는 또 작아서
2: 맞아요.
1: 김의 진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2: 아니 근데 왜 김밥에서 라면 냄새 나지? 아니 라면 냄새 나요.
0: 라면?
2: 그죠?
0: 맞아요.
2: 아 라면에 적혀있다. 라면.
0: 에? 그 라면 티백이에요?
2: 그런가 봐요. 와, 세상 진짜 좋아졌다.
1: 오마김밥이랑 그리고 라면 국물. 와 역시.
2: 아, 잘 어울린다.
1: 먼저 짜기 전에
2: 네.
1: 캐모마일 맛있는 것 대신 저는 앞으로 이거 라면 국물 이렇게 만들 거예요.
2: 이거 그냥 일반 라면보다 더 깔끔해요.
1: 그리고 이것도
2: 먹어볼까요? 네. 별편.
1: 저는 쑥.
3: 저는 하얀색.
1: 네.
2: 간단하게 겹쳐서 먹으면 됩니다.
1: 그냥 이렇게?
2: 잘 어울린다. 사실 절편이 쫀득쫀득한데 고소한 맛도 나잖아요. 근데 간이 되어 있는 김이랑 먹으니까 밸런스가 맞아요. 이게 진짜 밥 먹는 느낌. 드셔보세요.
1: 자, 오. 귀엽죠?
2: 네.
1: 이렇게 작은 샌드위치인 것처럼 이렇게.
2: 샌드 같아요.
1: 네. 미니 샌드.
0: 너무 맛있어요. 겉면 바삭바삭하고.
2: 그니까요. 진짜 꿀조합. 여기서 어묵 국물 먹어요.
0: 맞아요.
2: 아 신기하다. 진짜 어묵탕 맛나. 진짜 깔끔한 어묵탕.
1: 아 근데 저는 라면.
2: 라면 넣어. 맞아 라면 조금 더 자극적.
1: 자극적인 맛이
2: 맞아요,
1: 있어서.
2: 맞아요. 아우. 그러면 마지막 파브리식을 다들 기다리셨을 텐데요. 오늘은 김채연의 날이니까 채연식 해볼게요.
1: 좀 무서워요.
2: 간단해요.
1: 에?
2: 짜잔, 이게 끝입니다.
1: 이거 뭔가요?
2: 후추고요. 옥수수 콘, 참치, 마요네즈. 김부가 위에 올려서 먹는 까나페.
1: 까나페! 맞아요. 오, 좋은 아이디어인데?
2: 진짜 간단해서 지금 바로 만들어 볼게요. 참치 마요를 먼저 만듭니다. 컥컥. 살짝 달달하고 식감을 더해줄 콘옥수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추는 취향껏. 근데 좀 많이 할게요. 이 정도. 하고? 아니, 다 놀라지 마세요. 괜찮아요. 섞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짜잔, 완성.
1: 와.
2: 그냥 올려서 그냥 이대로 확 먹으면 돼요. 끝!
1: 궁금해요.
2: 맞아요. 취향껏.
1: 짠. 후추 딱 맞았어요.
2: 맞아요. 후추 좀 해야지 또 안 나요, 조금 넣으면.
1: 오, 후추 이게 하나하나 빡빡빡 떠지는 거야. 너무 좋아요. 진짜 홈파티 하면 이거 완벽한 카나페예요.
2: 맞아요. 오. 성공, 채연식 성공.
1: 역시 기기예요. 채연식. 아, 오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사실 파브리식도 네. 이거 준비해 놓긴 한데. 따라란.
2: 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김부가?
1: 예.
2: 오.
1: 진짜 바삭한 토핑. 이거 우와. 완전 단짠. 너무 맛있어요.
2: 트라이 해 볼게요. 이렇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1: 이런 것도 이렇게.
2: 그럼 왜 맛있지? 아니, 사실 바닐라가 김이랑 어울릴까 의심을 좀 했습니다. 근데 왜 진짜 잘 어울려요?
1: 다행이다. 진짜 맛있어.
2: 말도 안 돼. 왜 이렇게 맛있지? 아 깨먹는 재미가 있어요.
1: 자, 다들 김채연. 파브리 셰프 여름에 새로운 트렌드
2: 만든다.
1: 만들었어요. 진짜 바삭한 토핑. 단짠.
2: 김치 부각은 별로일까요?
1: 어?
2: 가위바위보 진 사람 먹어봐요.
1: 자.
2: 와, 시즈, 페이퍼.
1: 짭. 짭.
2: 오케이. 감사합니다.
1: 역시 김치랑

0: 아이스크림 빵 진짜 잘 어울리다는 증거예요.
1: 아니 안 어울려.
0: 잘 어울리다는 증거예요. 거봐. 잘 어울려요.
2: 너무너무 너무 좋아요.
1: 김치 사발면을 동결건조 시킨 거에 바닐라 크림을 같이 먹는 느낌.
0: 솔직히 말하면 이거 조금 심해요.
1: 맞아요.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남아 잘하면 돼. 머릿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1: 전쟁터가 됐어요.
4: 오! 오픈 찬스.

내 생에 단 하나뿐인 오늘. 특별하고 소중한 오늘이 저물어 갑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비웁니다. 적빛 구름과 안개가 만드는 하루. 고요 속에 평안함이 깃든 이곳은

편안할 안자, 나라 국자, 편안한 나라, 즉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국사에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쉬고 가실 수 있는 좋은 곳이 됐으면 합니다.

옛날부터 그 싱잉볼을 붓다볼이라고 했는데요. 그 편안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본래 있는 완전하고 청정하고 걸림없는 그 성품, 그 침묵의 자리를 자각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퍼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입 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시인인데요 바로 서시입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크에서 활동하는 권소영 연구원입니다 서시, 별에는 밤, 자화상 등을 쓴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가끔 윤동주 시인의 정보에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일항쟁기였던 1917년에 태어난 윤동주는 평생 한국어로만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위로했던 시인이에요. 폭넓게 세상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던 윤동주는 1943년 7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 문화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45년 2월 윤동주는 28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 쓴 윤동주 시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0: Four Heavenly Kings. The four heavenly kings are the symbols of Buddhism in the Silla dynasty. Mysterious artifacts were discovered at a temple site in Gyeongju named after the four heavenly kings.
1: 저는 그거를 보고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좀 충격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2: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합니다.
3: 굉장히 귀한 제품이다. 지금으로 치면 명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붙이는 과정에서 마치 퍼즐처럼 딱 들어맞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0: The origin of Sachon Wangsa Temple, which represents Silla's state protecting Buddhism, is quite extraordinary.
3: 사천왕사는 당나라 군사들이 신라로 침략해 오는 것을 인지한 문무왕이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낭산 남쪽에 문두루 위법을 설하고 그에 따라서 침략해 오던 당나라 군사가 수몰하게 되고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에 사천왕사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0: The artifacts found at the site are green glazed guardian statues called Nogyu Shinjangsang. Made using green glaze, an advanced technique and luxurious material at the time, they depict guardian deities that protect the temple and all living beings. In Silla, where Buddhism was believed to protect the nation, such guardian figures symbolized the nation's safety and prosperity.
1: 네, 노규 신장상은 경주에서 그 일제강점기에 철로를 놓기 위해서 수리를 하다가 파편이 발견돼서 그 존재를 처음 알게 됐고요. 그 뒤에 그 일대에서 다양한 종류의 파편들이 나와서 이 전돌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0: The restoration process of the green glazed guardian statues that adorned the wooden pagoda at Sachon Wangsa Temple was full of remarkable discoveries. After their initial discovery, the statues lost their original form for nearly a century. Their restoration was a grueling process. Through excavations in 2006, the statues finally saw the light of day after 100 years.
3: 일제강점기 때 발굴된 유물은 경주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었고 2006년부터 출토된 유물은 저희 연구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 이제 붙이는 과정에서 그 100년 전에 일제강점기 때 출토된 유물과 2006년에 발굴했던 유물이 마치 퍼즐처럼 딱 들어맞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0: However, piecing together more than 200 fragments was a challenge.
3: 사실은 이 노규 신장상은 발굴 당시에 각각의 조각편으로 이렇게 출토되었습니다. 모두 한 200여 점이 출토되었는데요. 그게 굉장히 이제 하나하나 붙여 나가는 작업이 쉽지 않았고 저희가 한 7, 8년에 거쳐서 실제로 손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결합해보고 또 3D 스캔을 다 촬영해가지고 가상으로도 다 이렇게 접합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쳤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한 과정 중에서 저희가 7년, 8년 만에 우리 노규 신장상을 완벽히 복원할 수 있었고
0: After a century of waiting, the green glazed guardian statues were finally revealed to the world. They have countless intricate details.
2: ABC가 쳐다보는 그 시선이 다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사천왕사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 그 당나라 군대로부터 물리치는 역할이 제일 중요하고 물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천왕상이 했겠지만 이 기단에 있는 이 신장상 역시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삿된 것들을 막아주고 또 그 탑 안에 있는 부처님 사리를 보호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0: The statues appear to be looking around like guards on watch. A total of 24 statues, six on each of the four sides, were placed around the pagoda to ensure impenetrable defense. But what makes these statues truly special goes beyond that.
1: 저는 그거를 보고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좀 충격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 시기 미술들은 거의 대부분 딱딱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주로 불상이라든가 보살상이라든가 똑바로 서 있거나 아니면 좌우 대칭을 엄격하게 따지는 그런 그 경직된 조형인데 비해서 이 노규 신장상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 신체의 굴곡이라든가 자세라든가 얼굴 표정 같은 것들의 생동감이 넘쳤기 때문에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강이 뼈라고 할까요? 뼈 같은 게 이제 제대로 표현되어 있는 점이라든가 발가락하고 이제 발등 같은 데의 뼈와 힘줄이 드러나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좀 자연스럽고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더 주목해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0: Compared to other Buddhist statues, the green glazed guardian figures are more dynamic. Why is that? Could there be a secret in how they were made?
3: 노규 신장상은 목탑 기단에 똑같은 형태의 조각상이 두 개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 면에 각각 들어갔기 때문에 한 탑에 8개, 동서탑에 16개의 똑같은 문양과 똑같은 크기의 전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손으로 빚기는 어렵고 그것을 모두 한 틀에 찍어서 나타내는 어떤 그런 제작 기법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The green glazed guardian statues represent the spirit of the Silla dynasty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when vigorous exchanges and cultural fusion took place. They display exceptional artistry and a high level of craftsmanship. Yet, their true nature remains a mystery. In 2014, a tomb that had been neglected for a long time was found. Who was the owner of this grave, and what story does it have to tell?

0: An investigation revealed that the tomb belonged to a local power figure from the late Goryeo dynasty of the 14th century.
1: 깜짝 놀랬고요. 또 탄성을 질렀습니다.
0: During the excavation, one thing drew particular attention. It was a plank of a wooden coffin densely inscribed with ancient Indian characters in gold powder.
2: 고려 시대 목관 중에서도 범자가 적혀 있는 것은 거의 사례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문을 외워서 극락 왕생하자는.
0: Chuksokmyeon, Suncheon-gun, Jeollak-bukdo Province. This is the Nongso tomb built on a leveled top of a low hill. It was originally believed to date back to the Three Kingdoms period, but excavation results in 2014 showed that it actually originates from the Goryeo period.
2: 이곳은 이제 황궁에서 보면 마치 용이 승천하여서 비를 뿌리는 형태의 지형으로 옛날부터 용수막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이렇게 용의 전설은 고려시대의 왕씨와 관련된 이러한 전설을 가지고 있어서 이 고분이 예로부터 왕씨 무덤 혹은 왕무덤이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0: Royal tombs from the Goryeo period may appear simple on the outside, but they are quite complex on the inside and include buried artifacts. That also holds true for the Nongso tomb.
2: 조사 결과 이제 14세기에 해당하는 고려 시대의 지위가 높은 뭐 관인 분명 혹은 이 지역의 세력가로 지금 알려진 고분이라고 저희가 밝혀냈고요.
0: The rectangular tomb measured 10 meters deep and 8 meters wide. Built as a pit-style burial, it had a wooden chamber inside an earthen pit. A wooden coffin was placed inside to hold the body.
2: 이전에 이 마을 주민들 전원에 따르면 도굴이 이루어진 적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조사할 때는 이미 도굴꾼에 의해서 훼손이 진행된 고분이라고 판단하고 이제 조사를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0: There were clear signs of grave robbery and even accounts saying that stone materials from the tomb were reused for other purposes in the past.
2: 저희가 처음에 확인했을 땐 도굴갱이 1m 가량이 확인돼서 이미 빈 무덤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지만 실제 2m 가량 들어가도 이제 피장자의 매장 시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파고 들어가서 한 3m 가량에서 목관의 실체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0: But the excavation team didn't give up. At last, the 700-year-old tomb from the Goryeo dynasty was revealed. What's more, various artifacts were found inside, from uniquely shaped bronze containers, bronze spoons, and even a bronze plate used to hold hair. The discoveries provided insight into the metalworking techniques of the time, as well as important clues for reenacting ancient funeral rites. An even bigger surprise was found on the inner coffin of the double-layered burial structure. It was ancient Indian script. More than 300 characters were written in gold powder, each surrounded by white circular patterns.
1: 시신에 안장된 목감 표면에 범자를 가득 새겨놓았습니다. 범자라는 것은 범어의 문자라는 의미인데 고대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어가 불교에서 활용되면서 그 문자 하나하나의 의미와 상징을 깊게 반영하면서 그 문자 자체가 하나의 불교 신앙의 대상이 된 문자, 이걸 범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The characters were written in the Siddham and Ranjana styles, which were used from the Goryeo dynasty through the Joseon dynasty. Two types of Buddhist mantras representing the Buddha's teachings. The six-syllable mantra and the shattering hell mantra were repeated throughout the text.
2: 농소 고분에서는 이제 두 가지의 범자로 쓰인 진언이 반복돼서 확인됩니다. 그게 하나는 여섯 글자로 이루어진 육자 진언과 지옥을 피하고 싶다는 의미를 가진 파지옥 진언 두 가지가 사용이 되는데요.
1: (목소리) 이 중에 육자 진언은 죽은 이의 극락 왕생을 바라는 염원하는 의미에서 육자 진언을 새긴 걸로 보이고요. 파지옥 진언은 말 그대로 지옥을 파한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이 지옥에 가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The six-syllable mantra known as Om Mani Padme Hum guides sentient beings toward rebirth in the Buddha's realm, while the seven-syllable mantra Om Kara Deyar Swaha is about rescuing souls suffering in hell. The wooden burial chamber where the inscriptions were found is currently undergoing conservation treatment at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 제작 시기는 저희가 고려 말인 약 14세기로 추정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고려시대 목관 중에서도 이런 범자가 적혀 있는 것은 거의 사례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범자 하나하나가 불교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최근 연구를 통해서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범자도 신앙의 대상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 이번 농소의 발굴 조사를 통해서 고려의 지방 묘제에 대한 연구가 재조명이 되었고 동시에 고려시대 매장 풍습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고려시대의 그런 매장 풍습에 대한 이러한 복원 또한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0: The tomb has revealed itself after seven centuries. Who was the owner of the Nongso tomb? Who likely belonged to the highest social class and sought rebirth in the Buddhist paradise after death? It's time to hear the true story. The Cheongcheon tomb located along the Yeongsanggang River in Naju, Jeollanam-do Province. A significant discovery was made here in 2014. Artifacts that had been buried for 1,500 years, including an iron sword and various pottery items, were found in the tomb together.
3: 바로 이제 역사 기록에는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영산강 유역에 실체하고 있었던 어떤 마한 세력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 예요. 올리고 표시를 좀 합시다. 안 보이네. 바로 앞밖에 안 보인다. 아, 진짜 상태가 좋았어. 다행이다. 응? 상태가 좋아요.
0: One artifact found in the dark drew particular attention. It was a pair of gilt bronze shoes from the Baekje Kingdom.
5: 금동 신발을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상태였고요. 또한 용을 비롯한 봉황, 다양한 문양들이 너무 정교하면서도 사실적으로 표현돼 있어서
6: 한 1500년 전 유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저렇게 견뎌왔을까?
7: 아마도 지금까지 발견된 우리나라의 금동 신발 중에 아마 최초의 사례일 것 같습니다.
0: Exquisitely crafted and remarkably well-preserved gilt bronze shoes from the Cheongcheon tomb. Who was their owner and what secrets might they hold? 1996, the Cheongcheon tomb puzzled researchers from the day of its discovery.
3: 대부분 영산강 유역권의 대형 고분들 30m가 넘어가는 고분들은 저평한 뭐 부릉지랄지 아니면 뭐 평지랄지 뭐 이런 곳에 입지를 하는데 이 정천 고분은 특이하게도 높은 산자락 면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이 영산강 유역권 연구자들이 사실 초미의 관심사이긴 했습니다.
0: The Yeongsanggang River area is home to large burial sites such as the Pokamli tombs and the Yeongdongli tombs. They were typically built on flat land. Only the Cheongcheon tomb is located on a mountain slope.
3: 사실 그 부분은 좀 미스터리이긴 합니다. 왜 굳이 이렇게 힘들게 산자락에다가 고분을 만들었을까? 평지에 만드는 것보다 산자락에 만들려고 하면 어떤 들어간 노동력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0: Who did the tomb belong to?
6: 정촌 구분에서 금동 신발 외에도 금동 관으로 추정되는 잔편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물이 상당량 출토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인의 무덤보다는 그런 유물의 규모라든가 수량을 따져보면은 상당히 이제 이 지역의 유력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0: The tomb's owner is believed to have been a powerful figure from the Yeongsangang River area. Could the perfectly preserved gilt bronze shoes hold a clue to unraveling this mystery? One of those most eye-catching features is the part shaped like a dragon's head.
5: 자, 용은 일반적으로 그 최고 권력자를 상징하지만 자, 과거 중국 얘기하면 그 봉황, 그다음에 거북 등과 함께 신성스러운 동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금동 신발에 용을 표현했다는 것은 아마도 백제인들이 이 망자가 좀 더 편한 세계로 가기 위한 그런 바람에서 이러한 용 문양을 조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0: Peche people were fond of dragon motifs, as can be seen in various artifacts. Can they be found on other shoes as well?
6: 백제 권역에서 출토됐다고 전해지는 22개의 금동 신발이 있는데요. 그 22개의 금동 신발 중에서 정청거분 신발에 유일하게만 그 용모리 장식이 남아 있거든요.
0: Dragon head ornaments are not present on other artifacts. What's more, these gilt bronze shoes also have traces of influences from other cultures.
6: 머리가 두 개에 달린 한문으로 하면은 일신양두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 문양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조정구분에 수출된 금동 신발에만 있는 문양인데 거의 형태가 동일한 그 문양이 고구려 고문벽화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0: There are even traces that reflect global trends of the time.
6: 육각문은 이제 그 처음 이제 이란을 중심으로 한 서아시아에서 기원을 해서 이제 그 동서 문화의 교류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실크로드를 거쳐서 중국으로 들어와 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0: The gilt bronze shoes from the Chongchun tomb reveal not only Baekje Kingdom's robust cultural exchanges, but also offer a glimpse into the metal craftsmanship of the era.
5: 바닥판에 계시면 해학적이면서도 조금 더 입체감 있게 그리고 그 연꽃문은 사실적이면서도 매우 입체감 있게 표현돼 있어서 당시 백제 장인의 기술을 엿보는데 아마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6: 정청거분 금동 신발이 왼쪽 신발 좌우 측면, 오른쪽 신발 좌우 측면 문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0: From the unique dragon head ornaments to patterns reflecting overseas trends, and even the advanced technique of crafting the right and left side of the shoe separately, the gilt bronze shoes from the Chongchun tomb were made with a lot of effort. They indicate not only the social status of their owner, but also the owner's refined taste, a decisive artifact that served as a clue to the owner's identity was also discovered at the site.
3: 처음 돌방에 들어가서 내부를 봤을 때 하얀색 뭔가 물체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둥근 물체가 보여가지고 저게 뭘까 하고 멀리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내부를 안에 이제 직접 들어가가지고 봐야 하니까 들어가서 봤더니 그게 이제 두개골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있어서 그 인골이 금동 신발의 주인이라일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는데 분석을 해봤더니 그 두개골의 주인공은 여성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0: It was found that the owner of the gilt bronze shoes was a woman.
6: 여성이라고 판정한 이유 그 배경에는 머리뼈하고 아래턱뼈의 어떤 그 개측치 실측을 했는데 아래턱뼈 같은 경우에는 체질 인류학에서 그 개측치를 그 공식에 대입하게 됐을 때 여성이라고 나왔고
3: 뭐 40대 후반 정도 나이고 키는 뭐 150이 조금 안 되는 정도 언저리 정도여서
0: She was presumably in her late 40s and stood about 150 centimeters tall. The fact that it was a woman carries significant meaning.
7: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덤 큰 무덤의 주인공들이 뭔가 권력을 가진 남성이라고 하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편견을 어떻게 보면 깨준 무덤이 이제 정촌 고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동식 일본 그리고 가야권하고도 교류를 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인물이 여성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계층 뭐 이런 부분들이 여성의 지위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 있다라는 정도, 그 정도를 알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0: The owner of the shoes left important clues for present-day people. Her identity sheds light not only on the relations between central and regional powers of the Baekje kingdom in the 5th and 6th centuries, but also on the social structure of the time. Hopefully, more discoveries will reveal the story of her life.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0: 무조건 1등이에요.
2: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3: 남아 잘하면 돼. 머릿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5: 오, 오픈 찬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예과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렌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을 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했고 저는 옛날의 기 형태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기법들을 통해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식들을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원래는 기라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건축에서도 창을 네버 웹으로 있는 통로? 그런 매개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창의 의미를 형태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치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컵 같은 경우는 최종 완성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3달까지도 걸리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같이 복잡한 패턴들을 함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재벌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떠한 무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무형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0: 오늘 첫 번째 힐링 코스가 이 산책 코스입니다. 자연 그대로 살아있는 곳.
1: 자연 그대로 살아있는 곳. 네.
2: 안쪽에 와보면 사람도 안 다니고 이렇게 해서 원시림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아주 신비롭게 보입니다.
3: 아, 저 잠깐 들어갔다 나오고 있어요.
0: 여기는 이제 제주도 현지인
1: 맛집
0: 먹핏.
1: 먹핏, 먹핏.
2: 아, 먹핏.
3: 진짜 맛있다. 문어는 진리다, 이거는.
1: 아, 진리면서도 질리지가 않아요. 너무 맛있다.
3: 너무 맛있다.
0: 가자.
1: 아니, 근데.
0: 아니.
1: 아니, 그게 아니라.
0: 신성 빨리 따라와.
1: 구명조끼에 잘 안 좋은 여기 있어가지고.
0: 아니.
1: 보통 뭐 날리는 거 아니에요?
0: 이번엔 안 나르고.
1: 네.
0: 이번엔 절경 원픽.
1: 절경 원픽이요?
0: 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일단 올라갈까요?
4: 올라서.
0: 아, 일단 올라갈까요?
4: 네, 반갑습니다.
1: 네. 우와, 이거 약간 뗏목 같은데요?
4: 네, 맞아요. 옛날에 뗏목 태우라고 합니다.
0: 쫄지 말고.
1: 아, 예.
4: 잠깐만 앉아 있을까요?
0: 네,
4: 출발할 겁니다.
0: 아, 출발해요?
4: 네.
0: 그럼 간단하게 여기가 지명이랑.
4: 네, 지명입니다. 새숙각은 지명이고 저기 하요 마을이고요.
0: 하요 마을. 네.
4: 그리고 또 새숙각은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곳입니다.
1: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곳이에요.
0: 그럼 여기 바다하고 여기
4: 민물. 아,
0: 민물하고 이렇게 만나는 곳이에요.
4: 만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새숙각은 행정상 하천입니다. 하천.
1: 아, 여기가 하천이에요.
4: 하천으로 돼 있어요. 하천인데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간조 만조가 생겨버렸어요. 여 바위 보시면 검은 테두리가 보이죠? 검은 테두리.
0: 네.
4: 제일 위에가 바닷물 만조됐을 때. 지금 물을 지금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지금.
1: 네.
0: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기를 이렇게 카약 같은 걸로도 구경할 수 있고.
4: 그렇죠.
0: 이거는 뗏목으로.
4: 네. 새숙각은 요 태우가 메인입니다, 메인.
0: 태우.
4: 태우.
0: 근데 뭐라고 불러야 될까? 선장님이 불러야 되나?
4: 아, 리뷰 안 보고 오셨구나. 새숙각에서 유명한 선장 혹시 모르세요?
0: 아, 몰라요.
4: 이번에 유튜브에 보시면.
1: 네.
4: 새숙각 추성훈 치면 전화 옵니다. 새숙각 추성훈 치면 전화 옵니다. 추성훈 닮았다.
1: 아니, 어디...

0: 약간
1: 아 약간 아
0: 누군가 누군가인데 느낌 있어. 아 우리 새속각 추성훈
2: 선장님.
0: 선장님. 선장님 가시죠.
2: 가시죠. 자 렛츠고 한번 봅시다. 출발합시다.
0: 렛츠고. 네, 렛츠고. 야.
2: 그 태우 타면은 이렇게 하나씩 드리기도 합니다.
3: 어, 뭐, 어우, 감귤을.
0: 아, 감귤을. 아,
2: 이렇게.
0: 오이쇼, 오이쇼.
3: 어,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아.
2: 하여 마을은 감귤로 유명한 동네예요. 먹어 드셔보시면 진짜 맛있어요.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0: 네. 와. 우와. 와, 귤 진짜 너무 맛있어요.
2: 맛있죠?
0: 네.
3: 와, 새콤새콤해가지고.
2: 하나 더 드릴까요?
0: 이따가 내릴 때.
3: 네.
0: 하영 가져감세. 그 만든 걸로
3: 하영, 하영 가져감세.
2: 하영이 많이.
0: 많이.
2: 네, 하영이 많이라고 합니다. 많이. 저 저쪽 한번 보세요. 저 앞에 와. 큰 바위 움푹 파인 거 보이시죠?
0: 네.
2: 저거 전체적으로 보시면 곰발바닥입니다. 곰발바닥. 곰발바닥.
0: 아 이렇게?
2: 네. 와 근데 자 숨은 그림 찾기 하나 더 있어요. 곰발바닥 속에 보시면
0: 네.
2: 왼쪽 8시 방향 네. 튀어나온 돌. 요 자그마한 백호수.
3: 잠깐 잠깐. 아. 모양이 모양이.
0: 오 그러네.
2: 신승 씨.
3: 네.
2: 저런 오지호 씨가 리액션 좀 해주세요. 리액션.
0: 잘하면 이런 거 주는 거야?
3: 어 진짜 이렇게 보니까 약간 개콘숭이.
0: 개콘숭이.
2: 개콘숭이 있어요.
0: 이 곰발바닥은 이렇게 확 핥힌 것 같아. 아,
2: 자 지금은 곰발바닥 바위로 보이지만 돌아올 때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3: 아 반대로.
2: 네 그때 가서 그렇죠? 설명해 드릴 테니까.
0: 네네.
2: 곰발바닥 바위 어디 있는 거 위치 잘 기억하세요.
3: 네 여기 이 위치.
0: 이 새속각이 이 의미가 이게 깎인 돌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건가요?
2: 정확하게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0: 네.
2: 이 새는 옛날 말 저희들 동네 이름이 새둔이라고 했습니다. 새둔.
3: 새둔.
2: 네, 소를 많이 키워가지고.
0: 아, 소. 아, 새.
2: 소보고 새사입니다.
0: 새고기 새고기. 네.
2: 하늘에서 보면 소가 누워 있는 모습 같다 해서 새. 그리고 소는 연못 소를 써가지고 용소라고 합니다. 작은 연못이에요.
3: 아. 네.
2: 깍은 한자로 끝깍을 써가지고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끝지점.
3: 아,
2: 그래서 새속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0: 아, 그냥 동네 이름인 거구나.
2: 그리고 이 새속각은
0: 네.
2: 유네스코에 다 등재됐고요.
3: 네.
2: 명승지 제78호로 지정됐습니다.
3: 78호.
2: 그래서 그럼 전기나 모터 같은 거 하나도 쓸 수 없어요.
3: 아.
2: 오로지 밧줄 하나 의지해서 땡기고 또 땡기고 해서 갔다 와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타보고 싶으시면 다이빙.
3: 다이빙.
2: 자,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3: 너무 좋은데. 예?
2: 그 영탁입니다.
3: 네. 네, 드리빙 코리아 맞아요. 와, 아시네. 저희 시즌 6 첫 촬영이에요. 네. 많이 좀 봐주세요. 네.
2: 아까 곰발바닥 바위 보셨죠?
0: 네.
2: 그 발바닥 주인이 저기 있어요. 발바닥 주인.
0: 진짜로?
3: 어? 어?
0: 아. 아~
3: 저 얼굴 있다, 얼굴 있다.
0: 대박.
3: 저 얼굴 있다, 네. 곰. 와.
2: 저 보이시죠?
3: 네.
0: 곰이 코가 엄청 크네. 와, 와 근데 여기 진짜 멋있다.
3: 저 앞에가 진짜 절경인데.
0: 여기가 와. 절경이다.
2: 그리고 저기 보시면 저거 보시고 떡 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보고 싶으면
0: 어 저기 있다
3: 두꺼비 있어요?
0: 떡 두꺼비 있다
3: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
0: 저기 있다
2: 떡 두꺼비
3: 와 진짜 와
2: 질 질 이지배기 앉았어요 이지배기 그리고 요건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은 요거 금방 찾으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뽀뽀바이
3: 여기. 뽀뽀바이 아
2: 여기가 단발머리 여자가 눈을 뜨고 있고 남자가 부끄러워서 눈을 감고 있는 거. 뽀뽀바이 있어요. 옆모습이에요. 뽀뽀바이 옆모습.
3: 이거 이야기 안 하면은.
2: 그래서 카에 타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3: 아.
2: 자, 뽀뽀바이 다 찾으셨죠?
3: 저거 약간 나무 뿌리가 저 박쥐 같지 않아요? 저 매달려 있는 거?
0: 아, 이거?
2: 네. 공중부야.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큰 태풍이 와도 안 부러져요.
0: 진짜?
2: 네. 뿌리인데 흙이 없이도 사는 거 보면 묘하죠?
0: 저게 남은 거죠?
2: 네, 네. 네.
3: 뿌리, 뿌리. 나무 뿌리.
2: 자, 이제 슬슬 다 돌아갈게요.
0: 네. 아, 아 그 밧줄 힘들 것 같아요.
2: 자, 한번 극한직업 한번 해봅시다.
3: 약간 지금 비보호, 지금 비보호 유턴하고 있는 거 같아요.
0: 잠깐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봐볼게요, 제가. 네. 자, 어떤 느낌인지.
2: 뭐 어차피 오지, 오지호 씨도 그 근육 좀 못 매잖아요.
3: 아, 못
2: 못. TV 많이 나오고.
0: 자, 앉으세요, 앉으세요.
3: 아, 예, 예.
0: 네, 앉으시고.
2: 와, 씨. 왼쪽으로 당기셔야 돼요, 왼쪽에서.
0: 왜, 아, 이쪽에서?
2: 네. 그래야 저쪽 여기 또 좌회전 우회전이 다 있어요.
0: 아, 그러네.
3: 야, 지금은 완전히 그냥 최속각 장철수.
2: 아유. 네? 아, 진짜. 네, 힘 좋으시네.
0: 예?
2: 네? 힘 좋으시네요.
0: 와, 이거 야, 쉽지 않아.
3: 아니, 잘 어울리세요, 지금.
2: 그래? 네. 올라가지 마시고, 이거 여기서 하시죠, 같이.
3: 그러니까. 아, 형님 하면은 여기 관광이 엄청 늘어날 것 같은데?
2: 엄청 많지. 대박나겠죠, 뭐, 이게. 자, 이제 오지혁 씨도 땡겨봤으니까 이제 신석 씨도 한번 땡겨보시고요.
3: 저도 한번 땡겨볼게요.
2: 신석 씨도 보자. 힘 좋을 것 같은데?
3: 네. 아유, 저 이쪽에서요? 이야. 제가 과속할 수 있으니까. 네. 과속 카메라 없죠?
2: 아, 이런 멘트, 이런 멘트는 괜찮아요. 네.
3: 여기 뭐 과속 카메라 없죠? 갑니다.
0: 아이!
2: 힘 좋네.
0: 힘 좋네.
3: 자, 일단 여러분들, 저희 보이시는 거, 바위 보이시죠? 자, 젊은 사람들은 저거 보고 벌집바위라 한다. 벌집바위.
0: 저는 영지바위.
3: 아, 영지바위. 아, 좋아요. 아유, 잘하셨어요.
2: 아이, 참. 재능이 있네.
0: 아, 재능 있어요.
2: 아, 노래만 잘 부르는 줄 알았더니. 또 아까 곰발바닥 바위 보셨죠?
0: 네.
2: 아까 돌아올 때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고 그랬죠?
0: 네.
2: 저기 보시면 소나무 가지 뻗어 나온 데 보시면 눈하고 부리가 보이실 거예요.
0: 네.
2: 독수리 바위.
3: 아~, 아.
2: 물속에 있는 물고기 쳐다보고 있는 거.
3: 아, 이렇게. 네. 그러네.
2: 여기가 눈이에요, 이게.
3: 네네, 알고 있어요.
0: 채소곽에 오면 약간 자연이 주는 힘이 과연 이렇게 큰가라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2: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0: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추성훈 선장님.
3: 우리 감사합니다.
0: 채소곽 추성훈 선장님.
3: 아.
0: 여기는 어떤 곳인 것 같아요?
3: 되게 뭐랄까 정원 같기도 하고.
0: 네, 그죠. 정말 이번에 특별하게 준비했어요, 스페셜로.
3: 이곳을요?
0: 네, 그래서 제주 스페셜 다이닝 원픽.
3: 다이닝이면은 뭔가를 먹는.
0: 네, 먹는 건데. 네. 그 제가 서울에서 뭐 식당에 가가지고 반찬이 나왔는데 김치가 나온 거예요.
3: 김치.
0: 제가 김치 진짜 좋아하거든요.
3: 네.
0: 묵은지인데 너무 특별한 거, 너무 이 맛이 어디서 또 먹어보지 못한 맛이었던 거예요, 제가.
3: 묵은지가요?
0: 묵은지인데. 네. 그 물어봤더니 전통 한국 식자재를 연구하는 곳을 이 제주에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특별하게 연이 돼가지고.
3: 네.
0: 이번에 제주 여행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연이 돼서.
3: 그럼 이곳에 계신 거예요?
0: 지금. 네. 요 앞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4: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0: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식당이 위주인 것인지.
1: 네.
0: 이 식자재, 전통 식자재가 위주인.
1: 네, 저희가 위주인 거는 식자재가 위주이고요.
0: 아, 식자재가.
1: 네,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그런 식자재들을 조금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잠깐, 이렇게 저희가 특별한 공간을 왔으니까 좀 구경 좀 시켜주세요.
1: 저희 공간에 구경시키는 게 굉장히 많은데. 네. 저희 가족들끼리 되게 애써서 만들어 놓은 발효액들이랑.
3: 네.
1: 김치들. 발효액.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0: 네.
1: 네, 그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우리 지호 형님의 그냥 입을 황홀하게 만들었던 그 녀석들을 빨리 가면 될 것 같아요.
0: 신성 씨를 위한. 네. 겁니다.
3: 아, 그래요?
0: 가시죠.
3: 오늘은 저를 위한.
0: 네.
3: 와, 여기 또 뭐예요, 또?
1: 저희 가족들의 보물들이 있는 곳이라고.
3: 아, 이곳에요?
1: 와.
3: 혹시 뭐 금고 있나요?
1: 금고도 있습니다.
3: 진짜로요?
0: 그럼 저희 한번 구경 한번 해도 될까요? 네,
3: 네. 이쪽으로.
0: 우와. 우와, 예, 예.
3: 이거,
0: 이게 다.
3: 밀과 매실, 블루베리, 머루. 우와. 이야.
4: 다 있어.
3: 개똥쑥.

0: 와,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1: 야, 오가비열매, 갈근. 여기 대부분 다 한약재들이 굉장히 많네요.
2: 네, 산에서 나온 좋은 약초를 가지고 만들어 온 것들이 되게 많고요.
1: 네. 이게 다 발효액인 거예요?
2: 발효액도 있고, 네. 발효액으로 만든 와인도 있고요. 와인으로 만든 식초도 있고.
0: 야, 여기 봐봐. 네.
1: 이게 2010년도에 제조를 한 거잖아요.
0: 잠깐만, 15년 됐어?
2: 네, 15년.
1: 요거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0: 산삼.
2: 야, 자연산 산삼이 네. 400뿌리 정도 들어있어요.
1: 여기가요? 네. 400뿌리요?
2: 네, 400뿌리가.
0: 우와!
1: 아니, 잠깐만요. 이거 한 통이면 억대 아니에요?
0: 우리. 네. 야, 들어봐.
1: 안 들려요. 가져가지도 못해.
0: 무거워.
1: 너무 무거워서.
3: 이 액은 그럼 주로 어디다 쓰는 거예요?
2: 이거는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음식에 스프레이를 해가지고 이 스프레이 했던 것들이 산삼의 기운이 음식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1: 아, 다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네.
0: 모든 음식에, 네, 모든 재료에.
2: 네, 맞습니다. 보시면 거뭇거뭇하게 묻어있는 애들이 네. 여기 맛을 만들어주고 있는 미생물들이라고 해요.
1: 아, 이게 다 미생물이에요?
0: 진짜? 네.
2: 그러니까 유럽 와이너리에 가면은 네. 동굴 안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네. 다 이런 것들이 묻어있다고 보시면
0: 돼요. 맞아요. 이 미생물들이 다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발효시키고 네. 막.
2: 와이너리들이마다 가지고 있는 맛들이 다 다른 게 미생물들이 맛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아. 저희들도 그 미생물들이 만드는 맛이라고 보시면 돼요.
1: 아니 근데 통이 엄청 많은데 네. 이게 다 개수가 몇 개 정도 되는
2: 한
1: 거예요?
2: 한 200여 종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 그럼 통은?
2: 통은 총 500개 정도 있습니다. 아,
1: 이게 500개라고?
2: 아, 요거 요만한 창고 하나 더 있습니다.
0: 아. 네. 200여 가지를 그러니까 연도별로 이게 다 다르니까.
1: 네. 근데 뭐 직접 다 관리하시니까 어디 뭐 있고 이거 다 아실 거예요.
0: 네, 다 아시죠. 완전히 자식 같은 거잖아요.
2: 그렇습니다. 와. 제가 다 만드는 것들이어서 제 자식들이라고 소개도 하긴 하거든요.
0: 그럼 대표님의 자식을 살짝 맛보는 걸로 제가.
2: 아, 제가 제 자식을 맛보게 됐네요. 네.
1: 아들, 딸 가리지 말고 좀. 네.
2: 지금 맛보여드릴 거는 귤 발효입니다.
0: 맛을 한번 봐볼까요?
2: 약간 꿀 같은 텍스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1: 꿀. 어우, 냄새. 어우, 약간 간식품 냄새 같기도 하고.
0: 와, 꿀인데요?
1: 와, 꿀.
0: 그냥
1: 귤 꿀이야.
0: 네.
1: 저는 생각한 게 그 외에 샐러드 드레싱 할 때 이거 뿌려 먹어도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0: 아, 대박이다.
1: 네. 상큼해가지고 달달하고. 그런 냄새가 우리 옛날 시골집에 어머니가 도라지주를 담아요. 담금주를.
0: 아, 도라지주.
1: 오랫동안 묵힌 그래. 거를 딱 땄을 그래. 때 그 냄새가 딱 나요, 지금.
0: 야, 코가 되게 신나요, 지금.
1: 와.
0: 와. 나는 이런 거 처음 먹어봐요. 도라지 맛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이런 도라지 맛은 처음이야.
1: 확실히 끝맛이 약간 쌉쌀, 이렇게 알싸한 게 딱 있어요.
0: 와.
1: 지금 목이 살짝 저 지금 따끈따끈 거리거든요. 네. 잘 맞는 거예요.
2: 네, 맞습니다. 와. 염증 관련된 이슈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네. 최고의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아, 이 장생도라지가. 네.
2: 발효의 3단계가 발효 원액이 있고 네. 원액에서 한 번 더 시키면 약간 알코올 기운이 생기는 와인이라고 볼 수 있고 네. 그 다음이 식초거든요.
0: 아,
2: 그래서 식초를 맛보여드릴 거예요.
0: 식초?
2: 네, 발효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있는 식초고요. 아, 방금 식초. 드셨던 도라지로 만든 식초입니다.
0: 장생도라지 식초.
2: 네.
0: 와!
1: 이거 살짝 좀 와! 시큼하다, 이거는.
0: 와, 이걸 짜내야 돼.
1: 약간 위스키 같은 느낌.
0: 약간 위스키 같은 느낌.
1: 와우. 와. 와우. 와, 진짜, 와. 세다.
0: 와. 식초인데, 오. 이 내 얼굴을 와, 감아둔 거 같아.
1: 입안에는 지금 침샘 다 터졌습니다. 와. 사실 형님이랑 저랑 이 제주 지금 이렇게 여행하면서 땡볕에 지금 더위에 지쳤거든요.
4: 요거 먹고 싶어 올라왔어요.
0: 지금 정신이 번쩍 들죠?
4: 번쩍 들었어요.
0: 와, 이 청이, 와.
2: 이거 드시고 식사하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0: 아, 저 아직. 어,
2: 네.
0: 가야죠, 가야죠, 가야죠. 아유. 우와!
1: 아니, 우와! 장독 몇 개예요?
2: 여기는 저희가 오랫동안 담은 장들이 보관되고 있고 아,
1: 웬만한 지금 종갓집보다 더 많아요 지금
2: 이 앞쪽으로는 오래된 된장들 그리고 저 뒤쪽으로는 간장들이 보관되고 있고요.
0: 이게 그럼 이쪽이 다 장들?
2: 네.

0: 간장 된장 드리퍼가 되고요. 오, 이거.
1: 대박.
2: 우와. 아니 지금 이 하얀 게 그 소금 그
0: 염분기도 있고 아. 이제 미생물들도 같이 넣어 있는. 아. 이야.
2: 진짜 신선 잘하네. 아, 이렇게 염분인 줄 어떻게 알아?
1: 짜니까요.
2: 간단하네.
1: 짜니까.
2: 와 그러네.
1: 단 거에서 또 그 하얀 또 당분이 올라오거든요.
2: 근데 이게 시간장인데 네. 이게 와 시커매요.
0: 네 맞습니다.
1: 와 130년 시간장 차. 아
2: 하, 냄새 진짜 간장 냄새인데.
1: 저는 약간 그 집에서 만든 집된장 있잖아요.
2: 그러니까.
1: 집된장으로 만든 그 된장국.
2: 오? 아, 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오. 짠가 싶더니 네,
1: 구수해요.
2: 달달한 게 이렇게 구수한 게 이게 네. 너무 네.
0: 저희가 시간장 차를 준비했던 이유는 네. 우리나라 식문화 중에 잊혀지고 있는 식문화 한 가지가 있습니다.
1: 어떤 문화?
0: 이게 바로 간장을 먹는 문화예요.
1: 아, 그럼 옛날에는 네. 간장을
2: 그랬습니다.
0: 옛날에 임금님의 밥상을 보거나 네. 사대부 집안의 밥상을 보면 항상 조그만 종지 그릇에 간장이 담겨 있었거든요.
1: 어,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간장
0: 들어오면서 간장을 식사하시기 전에 간장을 찍어 먹고 시작했던 게 우리의 식문화 중 하나입니다. 아, 그러면서 이 오래된 간장들이 가지고 있는 미네랄 성분이 네. 침샘을 열어주면서 소화를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아,
2: 진짜 우리
0: 그러면서 이제 소화도 잘 시켜주는 역할을 해줬던 거거든요.
2: 우리의 조상들은 진짜 과학적이야.
0: 네, 이렇게 입을 한번 열어드린 다음부터 이제 맛있는 음식을 할 수 있도록
2: 와, 그럼 저희 준비 다 됐습니다. 네.
0: 그럼 저희도 준비하겠습니다.
2: 예, 예. 저희 준비 다 됐습니다. 네.

0: 이건 뭐부터 먹어야 될까요?
1: 제가 보기에는 네. 첫 번째 잣죽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2: 어, 정확하시네요.
1: 잣죽. 네. 앞에 잣죽.
0: 되게 잘한다. 그치?
1: 원래 양식도 그 스프부터 먼저 먹잖아요.
3: 와, 걸쭉한 거.
1: 야, 걸쭉한 거 봐.
0: 와, 다시 이렇게 찐득찐득한가?
1: 찐득찐득한데 조미료 맛이 전혀 없고 정말 건강한 맛 있잖아요.
0: 아까 이유식처럼 네. 약간 뭔가 되게 건강할 것 같아 몸에. 이유식. 그릇 파지겠네. 그릇 파지겠네. 와. 아 그릇 파지겠어요.
1: 답이었어요.
0: 와. 예, 지금 이거 계속 먹고 있는데 전 그걸 계속 느끼려고 하고 있어요. 산삼 스프레이.
1: 아까 그 400뿌리가 들어간
0: 그렇죠. 30년 이상. 그거 뿌리냐고.
2: 여기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0: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들어가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간 먹었던 샐러드의 맛이 네. 약간 향이 있어.
1: 그 혹시 여기 지금 국물이 좀 생겼잖아요. 일단 산삼 이거, 그건가요?
0: 보기 흉하겠지만 혀로 좀 이렇게 할까요?
1: 와.
0: 신난다 신나.
1: 요 다슬기 같이 생긴 거는 뭐?
0: 다슬기.
2: 요거는 초석잠이라고 불리는
1: 약초예요.
2: 그래서 굉장히 크런치한 느낌의 식감이 되게 좋은 약초라고.
0: 향긋하다. 네. 그리고 지금 뭐니 뭐니 해도 이 김치인데요. 이 김치를 먹고 이렇게 인연이 된 거예요.
1: 아 진짜요?
0: 네.
1: 근데 냄새가 뭐
0: 이런 게 아닐까? 먹어본 것 같은데 안 먹어봤죠?
1: 네.
0: 제가 그랬어요.
1: 굉장히 신맛이 확 올라오는데 깔끔하고 계속 이게 막 당기네요. 이게 입맛이.
2: 네, 15년 된 묵은지 가지고 만든 김치시고요.
1: 15년 된 거.
2: 이거 만드는 데만 15시간 걸린다고 보시면
0: 돼요. 진짜요?
2: 네. 야채 육수 뽑고 고기 육수를 뽑은 다음에 그다음 김치를 넣고 4시간에서 5시간 더 끓여낸 거거든요. 야.
0: 일단 김치를 한번 먹어보고.
1: 이게 15년 된 거.
0: 네, 15년 된. 15년 된 15시간.
1: 이야. 왜 짜장 맛이 나죠?
0: 이게 숙성이 오래돼서.
1: 와.
2: 많은 분들이 오셔서 드셔보시고 혹시 된장 풀었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0: 그러니까요.
2: 근데 그거 없이 김치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1: 와. 와.
0: 너무 맛있지?
1: 우와.

0: 우와! 우와! 아, 나 잠깐만.
1: 그래서 솔직히 지금 한번 물어봅시다. 얻어 걸린 거죠?
2: 그런 것 같기도 하고.
1: 가파도를 가보고, 아, 우리나라의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데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낮은 섬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다? 그러면 각자로 돌아가서 또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곳들을 찾아가서
2: 알려드려야죠.
1: 알려드려야죠. 대결 구도로 또. 네.

0: 우거진 나무 그늘과 향기로운 풀이라는 뜻의 녹음방초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정예진 명창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1: 반갑습니다.
0: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이 가야금 병창이니까 가야금 연주하고 소리를 동시에 듣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어떻게 생각하면 그 피아노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1: 네, 그렇죠.
0: 이 악기 소리와 노래를 함께 듣는다는 면에서 또이 매력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선생님께서 하시면서는 어떠세요?
1: 가야금 병창은 판소리를 자기 반주 악기에 올려서 하는 음악 형태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음악 작업을 체보 작업을 할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선보의 줄이 그 참새들이 모여 앉아 있는
0: 전기줄?
1: 줄처럼 장기줄처럼
0: 오.
1: 거기에 나란히 앉았다가도 또 두세 마리가 날아갔다 다시 오고 또 날아갔다 다시 오고 그랬던 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 체보
0: 네.
1: 작업을 하면서 그래서 이 노랫말이 아름다운 이 사설이 줄 위에 가야금 줄에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또 날라갔다가 다시 앉았다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늘 즐겁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주 가야금 소리를 내면서 노래하는 것이 아주 가야금 병창의 매력이기도 하죠. 판소리는 그렇게 백제 그리고 스케일도 크고 극적인 연출도 강하고 자유롭잖아요. 근데 이제 병창은 그래도 앉아서 악기 연주와 노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조화롭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판소리는 판소리대로 가져가야 되고 줄은 산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을 다 갖고 있어야 함께 연주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앉아서 그 연주를 다 해낸다는 건 결코 쉽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까다로운 음악인데 그 판소리의 그 극적인 스케일보다는 좀 가야금 병창은 서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0: 선생님께서는 그 아이건 병창을 박귀희 명창께 배우셨다고 들었어요.
1: 네네.
0: 네.
1: 고 향사 박귀희 선생님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마 운명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제가 그때 이제 어린 나이에 김천우 선생님한테 무용을 배우고 있을 시절에
0: 네.
1: 그 어머님 친구가 이제 어머님의 그 정성스러운 저의 그런

0: 무용을 가르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제가 사는 동네에 바로 위에 인간문화재가 살고 계시니 거기다 자식을 아예 맡겨라. 그렇게 해서 이 음악의 길을 나갈 수 있도록 한번 가보라고 그렇게 권유해 주셨대요.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님 아버님은 또 일을 하시느라고 바쁘시니까 네가 편지를 받아 적어라 해서 이제 어머님이 간단하게 편지를 이제 불러주시는 대로 제가 적어서 그 편지를 가지고 이제 집에서 걸어가는 거리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운당여관이라고 굉장히 큰 한옥으로 된 건데 이제 지금 말하면 이제 호텔 같은 시설이죠. 네네. 자택이 한 250평 되는데 그때 굉장히 분주하실 때인데 하필이면 그날 혼자 계시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움직였으니까 굉장히 애기죠. 네. 그러니까 그 대골 같은 그 한옥집을 들어가서 선생님을 뵀을 때 진짜 궁궐 안에 선생님이 혼자 앉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쓰라고 한 그 편지를 이제 드리고 이렇게 왔노라 했더니 사실 그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럼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다시 한번 오너라 해서 엄마 아버지 손 잡고 다시 인사를 가게 된 것이 선생님한테 영원히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정말 운이 좋았죠.
1: 시작이 그랬군요.
0: 네네.
1: 그래서 그 유명한 운당여관에 아예 기거하시면서.
0: 네네. 선생님이 아예 옆에다 두고 내가 가르치겠다.
1: 네.
0: 근데 어머님이 그걸 쉽게 결정하신 거에 대해서는 늘 참 감탄스럽습니다.
1: 그 몇 살 되셨어요?
0: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말쯤이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어머님의 그런 마음으로 내가 지금 간다 이 생각이었죠. 근데 커서 생각하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자식을 어떻게 아무리 큰 선생님이라도 집을 떠나보내는 거잖아요. 오로지 그냥 얘를 잘 가르쳐보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보내신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걸로 제 인생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니까 참 몇 번을 생각해도 그 부분은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좀 각별해요. 네.
1: 아유, 제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디 가서 살겠다 그러면
0: 그러니까
1: 과연 보낼 수 있을까?
0: 그러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머님의 그 정성 때문에 아마 제가 곧게 이 길로 들어서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1: 그러게요.
0: 네. 네.
1: 박규명 차장께서는 사제를 털어서 학생들을 네. 위한 학교를 세우실 정도로 네. 좀 후학 양성에 굉장히 그렇죠. 열정적인
0: 박규 선생님은 네, 그런 분이셨죠. 국악계에 아주 거부시고 또 사내 대장부 같은 그런 기질이 있으셔요.
1: 네.
0: 그러면서도 선생님이 간곡히 정말 바라던 일이었었는데 그 학교에 이제 사제를 전부 돌아가시기 전에 다 내놓으셨죠.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그 교육열에 대한 욕심은 대단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 그걸 본받으셔서 선생님께서도 줄소리 노랫소리 라는 걸 만드셨고
0: 네네.
1: 또 그렇게 후학을 양성하고 계시다면서요.
0: 네네. 선생님한테 공부하고 제가 89년도에 독립해서
1: 네.
0: 또 개인 전수서를 운영하면서 제자들을 이제 하나 둘 길러내면서 이제 많아졌어요. 제자들이 또 음악을 조금 더 단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문화생들의 그 모임으로 줄소리 노래소리를 만들어서 올해 22주년이 되고 있네요. 벌써
1: 그렇게 네. 하실 때 네네. 제자들에게 특별히 강조하는 말씀이 있으세요?
0: 역시 음악은 진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을 제가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떤 목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선택한 음악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또 전통 보존 계승에 그 사명감을 또 느낄 수 있도록 지금 국가무형문화재 그 전수 이수 자격들을 취득하고 많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명감을 좀 더 갖고 지금 시대 흐름이 이제 창작 음악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해요. 전통만이 아니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의 술렁술렁 많이 혼돈스럽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 전통 음악을 뿌리로 조심해서 하거라라는 얘기를 제가 합니다.
1: 너무 많이 네네. 빗나가지 말고
0: 빗나갔다가 다시 제자리를 못 올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1: 뿌리는 잘 유지해라.
0: 네네네. 네.
1: 그런 의미에서 다음 무대도 제자들과 네. 함께 준비하셨다면서요?
0: 네네. 다음 곡은 박규 선생님의 그 작곡한 곡과 또 제가 또 병창 편곡으로 올린 곡 민요 곡 세 곡 함께 부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다음 무대도 잘 부탁드립니다.
0: 네.
1: 네. 자, 그러면 정예진 명창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무대 지금 만나보시겠습니다.

으로 다양한 예술 활동을 펼치는 팀인데요. 한국 무용을 댄스 드라마라는 새로운 퍼포먼스 콘텐츠를 전래동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신춘향전 또 우렁각시 등 다양한 작품을 만들고 있고요. 또 댄스 전문 채널도 운영 중이라고 하고요. 오늘 무대에서도 춘향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보여준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프롬나우의 신춘향전 감상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일이 잘 얻어먹었으니 어찌 가만히 있겠소? 보답으로 내 나으리를 위한 충문을 올리려 하오. 보아라, 이 자는 만세의 이름을 떨칠지니 소반에 기름진 고기는 백성의 살, 금주에 좋은 술은 백성의 피, 옥반에 좋은 안주 백성의 기름이니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0: 무조건 1등이에요.
2: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0: 아마 잘한 건데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3: 전쟁터가 됐어요.
0: 오! 오픈 찬스.

제가 원래 자양동 살았었는데 저녁 때 약간 이렇게 이 동네 항상 이렇게 따릉이 타고 산책하는 길이었거든요. 우리 청담대교 야경이 생각보다 꽤 괜찮아서 이렇게 맥주 한잔 하기 되게 좋았던 곳이에요. 아, 예, 예, 고맙습니다. 오, 돗자리 공짜. 순살 두 마리 세트. 배달비 공짜, 오예. 이따가 저녁으로, 점심으로 이거 먹을까봐요. 여기 포터스팟이라고 합니다.

숏도 예쁘고 나무도 예쁘고 유리가 있네. 이게 뭘까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이 길을 그리면서 사색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신기하게 이렇게 고립된 공간인데 그렇다고 완전히 이게 폐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유리로 바깥이 보이기도 하고 하늘은 뚫려 있고 근데 이 돌과 약간 마주해야 되는 이런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주하려면 어쨌든 그려야 되니까 한번 마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꽃들을 좀 많이 보게 될 것 같, 꽃이나 이파리를 보게 될 것 같은데 걔네들은 좀 더 자세히 보고 세밀화처럼 좀 그려야 된다면 풍경은 이렇게 멀리 이렇게 한 장면을 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면을 담는 게 좀 더 구도가 좀 더 필요하긴 하고 얘네들은 좀 더 자세하게 관찰하는 게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이파리 하나하나 뭐 아니면은 꽃잎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히 보는 것들을 여러 개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치킨을 시켜 먹어야 되겠는데. 순살 두 마리, 세 마리, 뭐 이렇게 많은 것들. 우선 순살 한 마리.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 뚝섬 한강공원인데요. 네, 저기 순살 파닭 한 마리 세트 9, 요거 하나. 9번 후라이드요. 네. 배달존이 있대요. 예전에는 여기까지 그냥 다 해다 줬는데, 배달존.

한강공원 접근이 좋은 곳에서 살았었는데 이게 휴일이나 뭐 아니면 평일 저녁 같은 때에 와서 그냥 한강을 우선 쳐다보고 있는 것도 좋고 아니면 사람들 구경하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쉽게 도심에서 나와서 이렇게 머리를 비우고 그냥 앉아 있을 수 있는 곳이 서울에서 사실 한강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아. 원래는 관심이 없어요, 사실을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림 그리면서부터 식물을 좀 이렇게 그려보면 이파리 모양을 그리고 났더니 다음에 그 식물을 만났을 때 걔가 내가 그려보내면 기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우게 된 이파리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물이 조금 관심이 생겼고 나무도 이제 그리다 보면 수종에 따라서 생긴 게 다 다르거든요. 특히 이제 이파리 모양에 따라서 나무 전체의 모양이 되게 달라져요. 예를 들면 화렵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파리가 동그랗고 넓으니까 그 넓은 것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모양 자체도 이렇게 약간 동그란 느낌이 있고요. 침엽수는 다 이렇게 뾰족뾰족하잖아요. 그 뾰족뾰족한 것들을 이파리를 가까이도 가서 보고 멀리서도 와서 이렇게 보고 그리면 그거 자체의 이렇게 모양이 다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사실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나무 색깔은 사실은 되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이게 어둡고 밝고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 난 이파리 그리고 조금 오래된 이파리 조금 말라가는 이파리마다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보면은 스프링 그린이나 메이 그린 같은 이런 연두색 계열의 것들은 이제 해를 받거나 아니면 새로 난 이파리들의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요. 햇빛에서 가려져서 어두운 쪽에 색깔이라던가 아니면 조금 이제 갈색으로 넘어가는 종류의 그런 이파리들은 뭐 제가 쓰는 걸로는 말라카이트 그린이나 다크셉 그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익색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색깔인데 이거 자체로 되게 매력 있는 색깔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연이 담고 있는 색깔이 너무 다양한 거죠. 같은 초록색이라고 해도 약간 따뜻한 종류의 초록색과 약간 차가운 종류의 초록색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색연필에는 대부분 다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의 색깔들을 다 담으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많은 색깔들이 필요해지네요. 근데 특히 초록색은 그때마다 초록색의 범위를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봄에 나온 이파리, 새로 나온 이파리들의 색깔들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색깔로 표현하니까 되게 좋으네요.

정원이 있어서 이런저런 꽃이 되게 많아요. 다양한 꽃이 있는데 양귀비 꽃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색깔은 아니고 색연필이 딱히 이 색깔이 없네요. 마커를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강렬한 색깔들, 비비드 색깔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색깔들 오늘 되게 다양하게 봤거든요. 되게 여러 가지 색깔들을 색연필이랑 같이 노는 시간이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조성된 정원이 10월 초까지 계속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아마 꽃이 뭐 졌다 폈다, 다른 꽃이 졌다 폈다 하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초록색의 다양함과 꽃들의 색깔들의 다양한 것들을 그냥 산책 나와서 보셔도 좋겠지만 색연필 한번 가지고 나오셔서 그 색연필에 맞는 꽃들 한번 찾아보시면서 그려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일입니다. 호미 주샤루나요? 밭에서 호미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보통은 울산 판짐 아래 가면은 물 속에 미역바위라는 게 있습니다. 물 속에 있고 보이지 않는 바다 속의 바위를 울산에서 문화재로 지정했어요. 이 미역바위를 이 호미로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 펄미역이 됩니다. 펄미역이. 근데 이 미역바위를 겨울에 한겨울에 들어가가지고 깨끗이 청소를 해주면 여기에 쫄쫄이 미역이 생장을 하는데 울산에 가면 쫄쫄이 미역 한 단이 중매가로 15만 원 이상을 해요. 삼척에 가면은 펄미역이 생산되는데 한 장에 중매가로 6천 원, 7천 원 해요. 하늘과 땅 차이죠. 그 하늘과 땅 차이인 이유가 바로 이 호미입니다.

0: 고려가 개국할 때 여기 박유능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1: 박유능이요?
0: 네. 이분이 호족 세력이 난립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다 보니까 고려 왕실에서는 미역바위를 하사를 합니다.
1: 미역바위요?
0: 네. 그래서 1000년 이상을 대대로 내려온 거죠.
1: 미역이 그 당시에는 되게 귀한 음식이었나 봐요.
0: 해조류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유통되고 그것들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미역이 굉장히 비쌌죠.
1: 아, 되게 값어치가 있는 그런 해조류였군요.
0: 그럼요. 미역이.
1: 아, 여기 근처인가 보죠?
0: 네, 네, 여기 수심 아래에 평평한 미역바위들이 쫙 깔려있다고 생각하시면
1: 됩니다. 이 앞쪽으로요?
0: 네네. 아. 저기 갈매기가 앉아있는 조금 솟아있는 바위 보이시죠?
1: 네, 보이네요. 네,
0: 그 바위 네. 아래쪽에 평평하게 미역바위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저기 끄트머리까지 네. 다 미역바위라고 생각하시면
1: 됩니다. 바위를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네요?
0: 볼 수는 없는데 네. 마을 주민들은 이 바위가 어떻게 생겼고 각각의 이름 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1: 이름이 있어요?
0: 바위의 형태라든지 특색에 맞춰서 이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1: 약간 별명 같은 거 붙이듯이 그렇죠. 붙이는 거군요. 1000년 동안 어업을 이어온다는 게 되게 놀라운 사실이네요.
0: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네. 이것들을 계속해서 가꾸고 있어요. 밭이라고 네. 생각해요. 이 주민들은.
1: 이거 뭐예요?
2: 기세호미.
1: 기세호미.
2: 기세호미.
3: 어머님, 이게 원래는 이거보다 훨씬 크잖아.
2: 넓지.
3: 근데 왜 이게, 작아졌어?
2: 이게 달가가. 엄청 많이 쓰니까 1년 맛을 못 써. 2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라. 그 이걸 안 써주는 거라 또 색을 또 사야 돼.
1: 이건 뭐예요?
2: 이거는 시리개떼.
1: 시리개떼.
2: 응, 시리개.
1: 시리개.
2: 시리개. 이거는 이제 이거는 대.
1: 여기다 꽂아가지고.
2: 응, 꽂아가 이제.
0: 미역 바위를.
2: 바위를 이렇게 찍는 거라.
1: 바닷속 들어가서.
2: 바다 들어가가 저거 옷 다 입고 들어가야 돼.
1: 아, 잠수복.
2: 수경 잠수복 입고 시공 끼고 그래 근데 또 여기 또 무는 거 있잖아. 그거 물고 하면은 숨을 그냥 쉬면서 하면 많이 찍어지지.
0: 그러니까 이렇게 서가지고 수경 쓰고.
2: 수경하고 그냥 계속 찍는 거라 계속.

0: 요거는 이제 조금 얕은데 이거는 한 2m 높은데 아주 깊은데 깊은데 이거로 가지고 해야 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1: 파이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지 미역이 좋은 미역이 생겨.
0: 그렇지. 좋은 미역이 나지.
1: 쫄쫄이 미역.
0: 쫄쫄이 미역.
1: 그렇지. 예, 예. 이거 안 하면 펄미역 되고. 그 해녀들 한창 기세 작업 많이 할 때는 동네 주민들이 다 그 일에 매달렸죠.
0: 다 매달렸지.
1: 물에 들어가는 해녀들도 있고.
0: 있고.
1: 이 해녀들 왔다 갔다 하는 배도 해줘야 되고.
0: 두 분 또 있고.
1: 이거 가는 사람도 있고.
0: 이 가는 사람 또 있고.
1: 밥 해주는 사람도 있잖아.
0: 밥 해주는 사람은 이제. 물에도 못 들어가는 아줌마들.
1: 어청계원 50명, 60명 하고 또 외지 해녀들 데리고 오니까.
0: 오니까 우리가 한 10명 돼야 돼. 한 돌에 10명이 돼야 돼. 그러니까 10명씩 작업을 해야 돼.
1: 외지 해녀들 데리고 한 50명씩 데리고 오네.
0: 50명이 데리고 오지. 지금은 없어. 해녀들도 없고 우리도 여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아무도 작업도 못 해. 지금은 이제 다이브가 들어가니까 너희가 교대로 하는 거라.
1: 근데 다이브가 뭐 갖고 해요?
0: 배우의 기계 돌리고 산소 가지고 하는 거라.
1: 그럼 이제 이게 필요가 없어졌네?
0: 그거는 다 필요가 없어 이제.

0: 이 해녀들이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까지 미역을 채취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출양을 해서 7, 8개월 정도 미역을 채취하고 다시 돌아가고 그런 과정을 겪다가 아, 여기 정이 들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해서 다 정착하는 해녀들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있다가 이제 다들 연세가 드시고 하니까 급격하게 줄어드네요.
1: 도시 사람들은 항상 위로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이 바닷마을 사람들은 그 반대로 항상 밑을 내려다보는 삶을 좋네요. 살고 있잖아요.
0: 저도 10년 만에 이 마을에 와가지고 우리 해녀 어머님들하고 진지하게 길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때하고 분위기가 너무 많이 달라져서 한편으론 좀 아쉽고 또 이게 변화하면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마을이 변해가고 있잖아요. 우가포라든지 그다음에 판지 마을에 가면 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또 새롭게 어떻게 또 변화해 가겠죠. 우리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또 오면 또 달라진 모습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또 궁금하기도 하는데.

0: Wonjin, looking at all the fans in the audience, doesn't it feel like we're on a spring picnic together?
1: 그러니까요. 지금 완전 한강 놀러 온 것 같은데요. 날씨도 너무 좋아서 어디든 떠나고 싶어지네요.
0: That's right. Why don't we come up with three essentials for a picnic by the Han River? Let's see, what do we have? We have a picnic mat. We have 돗자리.
1: 맞죠?
0: And then we have cherry blossoms.
1: 아하, 맞죠? 벚꽃. 벚꽃.
0: And
1: 제가 생각하기엔 라면. 무조건 한강 라면이죠.
0: That's right.
1: 집에서 끓이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2: 왜 그래? What's wrong? What's wrong?
1: 잠시만요. 놀라지 말고 들어봐요. 이분들을 떠올리니까 심쿵했어요.
0: You scared me for a bit, Wonjin. I thought something was wrong.
1: 아, 근데 형도 들으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봄 소풍처럼 발랄한 주인공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0: Then let's go ahead and meet the next stage. All bring in their own unique charm. Here is Action, CSR, and High Key. Music, stop!

0: Let's go Simply K-POP.
1: 네, 이번 주 Simply K-POP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에서 함께해 주신 글로벌 팬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현장에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Every Friday at 1 PM, we'll be back by your side with artists who will make your heart flutter like a soft spring day.
1: 말해 뭐해요. 네, 다음 주에도 더 성장한 MC 케미까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0: Shall we wrap things up for now? Simply K-pop. We'll be back the same time next week with simply amazing K-pop artist performances. Bye. Bye.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0: 무조건 1등이에요.
2: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3: 아마 잘한 건데 머릿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5: 오! 오픈 찬스.

0: 1등해야죠.
1: 이길 거예요.
0: 무조건 1등이에요.
2: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0: 남아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3: 전쟁터가 됐어요.
0: 오! 오픈 찬스.

이번에 제 장편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가 좀 대중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그 관심이 이어져서 이번에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 소설보다도 더 좋은 작품들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데요. 눈 밝은 독자분들이 그런 소설들을 찾아내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뭐 사실은 이제 제목들은 다 반어적인데요. 저는 소설이라는 것은 99%의 평범한 아름다움을 발견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있고 살아내고 있는 모든 존재는 다 아름답고요. 다만 우리들이 빛나는 것, 뛰어난 것만 주목할 뿐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제 글을 쓰는 목적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소한 것들의 아름다움 혹은 슬픔 속에서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해내는 것, 이게 아마 제 글쓰기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1945년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고 나서 뭐 다 알다시피 연합군에 의해서 남북으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 군정과 이승만 정권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단독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공표했고요. 이에 반대한 사회주의자들과 그 동조자들이 산에 들어가서 투쟁을 한 것이 남한 빨치산의 시작입니다. 제 부모님 두 분이 다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셨고 그분들은 살아남으셨습니다. 제가 25세 썼던 빨치산의 딸이라는 작품은 그분들이 왜 청춘을 걸고 목숨을 걸고 산에서 싸웠는지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썼고요. 한때는 빨치산이었지만 이제는 자본주의화된 세상으로 돌아와서 그분들이 이웃들과 친구들과 친척들과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상과 인간이란 무엇인지 제가 그런 부모님을 지켜보면서 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그 두 분이 사회주의자로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맺어온 인간관계를 써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된 작품입니다. 학창시절에는 연좌제라는 법이 있어서 실제로 부모님의 죄를 저에게까지 물어서 공직에 나아가거나 뭐 판검사가 되거나 이런 일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의 죄가 아닌 부모의 죄 때문에 내 미래를 차압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들도 많았었고요. 때로는 세상에 환멸을 느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제가 위로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공간이 문학이라는 공간이었고요. 그것 때문에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어쨌거나 태어날 때부터 역사, 이데올로기, 신념, 사상 이런 것들을 외면할 수 없는 환경에서 컸기 때문에 동시대 작가치고는 굉장히 독특한 개성을 가진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이가 들어 보니까요. 고통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종류의 고통을 가졌을 뿐이고요. 또 그런 세월을 잘 지내오고 나니 요즘은 부모님 잘 둬서 책도 많이 팔린다고 금수저라는 말도 듣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 말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민족만의 독특한 정서를 타 언어로 번역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소설에서 화자도 시골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화자는 끝까지 서울 말을 고집합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랑 화해를 하는 순간에 비로소 사투리를 구사하는데요. 그게 사실은 사투리라는 게 단순히 시골 말, 어느 지역에서 쓰는 말이 아니라 자기 삶의 전면적이고 이런 정체성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번역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가 지금 모든 번역자들이 지금 골머리를 싸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늘 어려움은 새로운 해결을 낳고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얼굴 전면을 뒤덮은 주름 때문에 명확하지 않았으나 그것은 웃음이 분명했다. 어머니가 그를 향해 마지막으로 웃어 보인 것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가물거렸다. 어머니는 웃음을 아주 빨리 잃어버렸던 것이다. 말보다 먼저. 내 새끼, 그래 한시상 재미났는가?

그의 귀에 와닿은 것은 분명 어머니의 음성이었는데 순간 놀랄 시간도 없이 묵은 기억 하나가 기억의 어두운 심해에서 전기뱀장어처럼 하얀 불빛을 반짝이며 의식의 표면으로 꿈틀꿈틀 솟아나왔다. 어메, 나가 왜 세상에 나왔는 중 안가? 바삭바삭 경쾌한 소리가 좋아 멍석에 깔린 콩떼이를 팔짝팔짝 뛰어다니던 그가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는 멍석 한 켠에서 콩떼를 두드리는 중이었다. 낭자한 머리에 허옇게 먼지를 뒤집어 쓴 어머니는 일손을 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왜 나왔는디? 어메, 뱃속에 있는디 되게 심심하자네. 시상에 나가면 뭔 재밌는 일이 있는가 글고 얼른 나와버렸제. 아직 젊었던 어머니는 땡볕에 까맣게 그을긴 했으나 지금과 달리 윤기 흐르는 얼굴 가득 웃음을 피어올리며 물었다. 내 새끼, 그래 시상에 나와본 게 재미난가? 이 그는 자글자글 타오르는 한여름 태양처럼 숨이 넘어갈 듯 웃어젖히며 땀에 젖은 채 마른 콩떼이를 팔짝팔짝 뛰었던 것이다. 그래 한 세상 재미났는가 하고 어머니는 물었다. 혹은 그의 마음이 물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궁이 속의 불길에 홀린 듯 한 세상이 훨훨 날았으니 재미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본 어머니는 언제나처럼 가면 같은 얼굴이었고 좀 전에 기이한 미소는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제 모든 소재는 저의 현실에서 오는데 그 현실을 더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요. 이를테면 문학박사 정지아의 집, 제가 시골 살고 이름은 문학박사 정지아라고 하고 뭐 대학 강의나 나가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다 전조하는데 다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독자들이 시골 얘기 이런 거 별로 재미없어 할 것 같고 이 재미없는 얘기를 어떻게 하면 독자들에게 흥미롭게 다가가게 할까 고민을 하던 끝에 제 이름을 잠시 차용했을 뿐입니다. 저는 별다른 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키우는 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키우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저도 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유명한 작가가 될지 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은 작가, 어제의 소설보다는 오늘의 소설이 더 좋은 작가가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0: Under the sea, there are paths. The seascapes along the underwater trails boast an unimaginable beauty. As we drift with the movement of water, we encounter scenes of fierce survival in the wild and moments of life and death. Sometimes, in the havens teeming with diverse marine creatures, we learn the art of survival itself. This is a path overflowing with life, filled with lovers and fighters, hunters and prey. We call this path the Underwater Ole. Now, let us journey through Jeju's Underwater Ole Trail. Climate change is changing even the landscape of the underwater ole. As the temperature of the ocean water rises, the fish living in tropical waters are entering Jeju Sea.
1: 예, 현재 제주 서귀포 주변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은 대략 90% 정도가 아열대성이거나 열대성 물고기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토종 물고기라 할 수 있는 것들은 대략 10% 정도밖에 없는 것 같고 아마도 수온이 올라가면서 열대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이 크로시오 해류를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서귀포 앞바다에 정착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몇몇 물고기들은 제주 바다에 완전히 도착화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species to settle here is the lionfish. It is not just one or two fish. They appear in large schools. The batfish, another tropical fish, has also been sighted frequently in Jeju Sea recently. At first, it was just a few individuals that appeared, but now they too move through the water in schools. The blue-striped angelfish has impressive blue stripes on its body.
1: 청줄돔도 제주 바다에 정착해 살아가는 대표적인 열대성 물고기로 새끼 때는 온몸이 까맣고 지느러미와 머리 쪽이 노랗게 생겼는데 점차 자라면서 온몸에 파란 줄무늬가 뚜렷하게 생겨나가기 시작합니다.
0: This influx of tropical species into Jeju's waters is attributed to the rise in both air and sea temperatures since the 1990s. It is not just fish that have followed the warm currents northward. Previously dominated by soft corals, Jeju's waters are now slowly becoming home to hard, stony corals. Even the habitats of sea anemones are expanding little by little. Sometimes this change can be detrimental to the area's ecosystem.
2: 다목말미잘이라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 말미잘은 이 바닥 지역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데 이 다목말미잘은 이 해송과 같은 이 산호에 그 뿌리에 그 내리고 그 붙어서 사는데요. 이 문제는 이 다목말미잘이 이 해송을 말려 죽는 데 있습니다. 이 처음에는 이 한 개체 정도 이 해송에 붙여서 자라기 시작하다가 이 번식을 하면서 해송 전체를 뒤덮고 말라 죽이거든요. 이 물론 이 다목말미잘 그 자체로도 이 아름답고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 연산호 군락이 주를 이루고 있는 또 여기에도 해송까지 있는 제주의 바다에서 이 다목말미잘이 계속 번식을 한다면 아마 그 바닷속 풍경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The abnormal spread of bryozoans is now causing the serious issue of coral death.

0: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1: 우리 이제 엄기준 시청자가 이 식당을 지금 이제 추천을 해서 가고 있는데 거기다 왔는데 이유는 뭡니까?
2: 오, 그냥 정말 고기가 너무 맛있어요. 숯도 좋고. 집은 그냥 올 때마다 어떻게든 들렸다 가는.
1: 야, 이 정도면은 진짜 너무 기대하게 되는데? 여기 얼마 만에 가는 거예요?
2: 이거는 지금 한 3개월?
1: 이야.

0: 너무 기대하게 만드는데?
1: 아, 이러면 안 되는데?
0: 그러니까 이 근방에 오면은 무조건 여긴 들르시는 거.
2: 그러네요.
0: 믿습니다. 정기준 형님만 믿습니다. 아, 그냥 무조건 되지 않을까요? 세 달 전에 오셨어요.
2: 그러니까요.
0: 그냥 한, 그냥 가, 그냥 집이네요.
3: 가정집을 그냥 양옥 만든. 네.
0: 야, 야, 근데 간판에 그냥 특수 부위 세 개 써놨네요.
2: 그러니까
3: 안참 토시지만. 와.
0: 이런 식당을 찾아오는 게 너무 신기하다, 진짜.
2: 누가 여기를 소개시켜 주셨을까?
3: 아, 아는 동생이.
0: 여기가 친구 집이잖아요.
2: 양옥집에 양옥집. 에,
0: 그분 친구, 그분 집 같아, 진짜.
2: 야, 여기
0: 대문하며. 야, 분위기 봐. 야, 문도 그냥 진짜 가정집이다. 들어가기 미안한데?
2: 그냥 집인데?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네.
0: 안녕하세요.
3: 예, 저희 여기서 씨와. 여기 이렇게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밥 좀 먹고 싶은데 촬영이 가능할까요?
0: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저희 그 네 명 먹는 거 촬영 혹시 해도 될까요? 네. 예, 예. 아, 아이,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예, 예. 아, 네네. 아이,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씨, 무사 패스.
3: 안녕하세요.
4: 어, 저기, 어때요?
3: 네.
4: 희승님이셨는데?
3: 그쵸? 네. 아, 추천해서 왔어요.
0: 아, 네, 네, 추천하셔서 왔어요. 꼭 들리신다고. 정기준 씨 때문에 온 거예요. 추천해줘.
3: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아,
0: 네. 네. 대전 최고의 맛집이라고 해서. 근데 가게가 왜 이렇게 가정집처럼 이렇게 있어요? 어,
5: 저희 어머니 스타일이
0: 네.
5: 이렇게 가정집으로 해서
0: 네.
5: 저, 그 전부터 해와가지고 이렇게
0: 아, 가정집 개조한.
5: 네, 원래 가정집입니다.
0: 와, 정겹
2: 좋아요.
5: 정겹고.
0: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2: 너무 좋아요.
0: 야, 근데 벽지도 하면 진짜 친구식 같네요. 양옥집 개조한 것 같아요. 네, 저기 그 창문으로 이렇게 보이는 나무도 그렇고 창틀도 옛날 거고
2: 감나무가

0: 안녕하세요. 이 식당을 40년째 운영하고 있는 윤석용입니다. 나훈아 씨, 태진아 씨, 그리고 김수로 씨, 엄기준 배우님도, 이종혁 씨도 다녀가셨고, 유현진 선수가 제일 많이 오시고, 선수들 좀 많이 오십니다. 보통 안창살 먼저 10인분 드시고, 토시살 10인분 드시고, 이카심으로 안창살도 10인분 드시고, 또 7, 8명 오시면 한 30인분? 그 정도 먹고 갑니다.
1: 여기 엄기준 시청자 계획이니까 엄기준 씨 시키는 대로 할 겁니다.
2: 일단 안창살 먹어야죠.
3: 안창살.
1: 그렇죠. 안창살 맛집이니까. 술 주셨는데 좋아하시잖아요.
3: 고기를 먹을 때 고기만 먹는 것도 좀 쉽지 않죠, 그렇죠?
0: 네, 안창살 드릴게요.
1: 네. 야, 김치 진짜 맛있겠다. 김치가 벌써 냄새가 나네요.
3: 와, 그릇이 플라스틱이 아닌 게 너무 좋아요.
1: 이것도 가정집 느낌 주려고 진짜 그러네. 냉장고에서 꺼낸 것 같은데.
4: 밀폐용기.
3: 야, 이거 진짜 너무 재밌다. 네. 홍남을 꼭 오랜만에 본다. 야,
4: 와, 너무 든든하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예, 아이고.
0: 오. 아, 오. 네, 술 좋아하셔. 술 좋아하셔. 아.
2: 와,
0: 맛있어, 맛있어.
2: 보세요. 이거 마시고 이거 마시면 무한 반복. 소주 마시고 콩나물 국물이 미쳤어요. 이야. 우와, 이거 뭐야.
3: 왜 이러는 거야?
2: 아. 아, 좀 컸나? 야, 이게 야 미쳤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3: 했어?
2: 이게 아니요. 아직 간에 가지도 않았어요. 우와, 이게.
3: 아, 뭐야?
2: 미쳤죠? 이건 저도 이렇게 이 맛을 잘 안 돼요. 이 맛 쉽지 않아요.
0: 진짜? 어, 유수형이 안 되는 게 있어?
4: 아, 불 들어갈게요. 잠깐만요.
0: 아, 술 좋다.
2: 야, 술이 정말 좀 백탄이네요.
0: 술 좋다, 백탄.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숙보거든.
2: 그렇죠. 맞아. 그 콩나물 국이 어떻게 끓여요?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끓이세요?
0: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면 안 돼요? 우리 장사 안 해요.
2: 대충.
4: 저 콩나물 한 40분 정도 끓인 뒤에 끓으면 양념을 합니다. 다진 마늘을 조금 많이 넣고 그리고 소금 조금 넣고.
2: 이게 모든 게 술안주다.
0: 아우 빛깔 봐.
2: 야, 진짜 안 짜.
0: 여기 주세요, 여기 주세요. 아, 근데 고기 진짜 좋다.
2: 고기 좋아요.
0: 거의 염통색이야.
2: 맞아. 우와.
4: 아, 안창살 같은 경우는 50%만 써지고 50%는 버립니다. 한 마리가 2kg, 순지라면 1kg. 8인분, 9인분? 한 마리에. 껍질이 있고, 껍질하고 고기 사이에 이제 기름이 있고, 손질하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0: 안창살은 빠른 불에 잘 구워야 돼요. 안창 투시다 마찬가지. 아. 생정맛 안쪽, 심장 쪽에 붙어있는 친구. 육향이 제일 세죠. 심장 맛이랑 비슷하죠.
1: 오늘 퇴근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2: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아서 다
0: 제가 알았어.
2: 내가 할 걸 다 했어. 제가
0: 알았네. 이제 올려볼까요? 이게 안 달아올랐을 때 고기를 넣기 때문에 달라붙거든요. 지금 안 달라붙죠?
2: 너무 발효 뛰니까 안 달라붙잖아요. 아,
0: 그런가요? 경작해서 의심이 많으시네요.
2: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바로 뛰었는데.
0: 안 달라붙잖아요, 지금. 네. 안 달라붙죠. 이걸 달궈야 돼요.
2: 뛰었는데. 지금. 수영 씨 같은 분 있으면 이분이 하는 게 나아. 그러니까 아, 소금 간 한 번. 아, 이분 보기에서.
0: 잠깐.
2: 야, 이게 진짜.

0: 이건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이유가 있어요.
1: 불이 여기 바람이 이제 빨리 올라가면서 불이 세거든요. 가운데만 있으면 여기만 타겠죠?
0: 그렇지. 아, 이것도 컨트롤 하는구나. 야, 맛있겠다.
2: 아, 여긴 정말 맛있어요.
1: 누가 구워도 맛있어요.
3: 어허라.
0: 거의 지금 친해, 이 친구.
3: 소금 하는 거.
0: 어, 어, 뭐야.
1: 약간 탔다. 약간.
0: 어, 어, 뭐야.
1: 약간 탔다. 약간.
0: 아, 이 가운데 거는.
1: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0: 네, 충격이네.
1: 좀 탔는데, 30초 되잖아.
2: 지금 먹어도 되게.
0: 지금 먹어도 될 것 같아.
1: 하나만 잘라볼까요?
2: 네.
1: 이건 생고기예요. 지금 잘라보시고.
0: 아, 오케이. 아직 안 돼요. 어디 봅시다.
1: 요거는 생고... 지금 익었어요?
0: 봐봐, 안에 생고기 이제.
1: 안에 생고기잖아요. 안에 아니
0: 와, 이게 미디움 레어잖아.
1: 이거 봐, 이쪽은 미디움이에요.
0: 완전 먹고 싶은데?
1: 그래? 이 정도가 좋아요?
0: 아니, 이게 맛있는 거잖아요. 단면 봐봐요. 일단 믿고 맡겨 보세요.
1: 예, 믿고 맡겨주세요.
0: 어, 요 정도. 딱 요 정도요.
1: 딱 좋아요?
2: 이거 먹어도 될까요?
0: 드셔도 돼요? 먹어도 돼요? 아, 나 이게 딱 좋거든.
1: 네, 지금
0: 여기 봐봐, 단면.
1: 지금 됐습니다.
0: 예. 이거 생고기랑 얼마나 좋아.
1: 맛있어요?
0: 와, 와, 와.

0: 와.
1: 맛있어요?
2: 잘 먹었다.
1: 에이, 뭐 고기가 좋은 거예요?
2: 와. 진짜 고소하다. 와, 육향 제대로네.
0: 와, 대박이다.
2: 아우. 아, 이건 참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3: 꾸준한 거죠.
1: 나도 꾸준하다. 조금도 남의 걸 찍어 먹으려고.
2: 내가 뿌릴 것도 제 걸로 뿌려줬다. 너 짜게 먹지 말라고.
1: 참. 맛있다.
2: 맛있어.
1: 근데 진짜 맛있다.
2: 어우, 맛있다. 어우, 맛있다. 되게 고급진 스테이크 먹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4: 손님들이 다른 집 가서 먹는 안창살보다 저희 집에서 먹는 안창살이 특이하게 더 맛있다고 합니다. 고기가 숙성이 잘 돼서. 이게 바로 고기가 또 나가면 질기거든요. 열흘 정도에서 보름 연해지라고 생각해서 숙성하고 있습니다.

0: 맛있다. 고기 진짜 맛있다. 할 말이 있지만.
1: 이 집이 15일에서 한 20일 정도 숙성을 한 거야. 그러니까 더 꼬리탑이 올라오는 거야. 진짜 육성이 세다. 안상적으로.
2: 아, 너무 맛있다.
0: 너무 맛있는데?
1: 근데 원래 토시 좋아했는데 이 안창으로 바뀔 판인데 이거.
2: 맛있어.
1: 아우, 엄기준 씨 덕분에 진짜. 와, 너무 좋은 날 맛있어 봐야겠다.

0: 아 근데 안창이 진짜 맛있네요.
1: 진짜 맛있어. 1등이에요.
0: 1등이에요. 1등. 다른 부위 뭐 또 시킬까요?
2: 오늘 뭐가 좋은지
3: 모르겠어요. 사장님.
4: 예?
0: 오늘 어느 부위가 좀 좋아요?
5: 안창 말고
4: 이거 다른... 말고 이제 토시살이 맛있습니다.
2: 2인분만 먹.
4: 네. 네. 2인분 드릴까요?
0: 네네네.
1: 사장님 인상이 너무 좋으셔.
0: 그러니까. 신뢰가 가는 고깃집 사장님.
1: 맞아요.
0: 인상. 믿음이 확 가.

0: 잠깐만요.
1: 진짜
0: 좋으시다. 쟁반 좀 더 주실래요?
2: 아, 예. 감사합니다.
3: 빛깔 봐라.
2: 다르다.
3: 요거야말로 토시살이야말로 이제 땀 송글송글 미치는 거 보면서
1: 아 이거야
3: 이건 바로 뒤집어야 되네.

0: 아, 얼마나 잘 굴까?
1: 딱 이때거든. 그렇죠. 딱 이때거든.
2: 아, 요때인가요?
0: 야, 부장님 날씨야.
1: 불이 좋아.
2: 어, 색깔 좋은데요?
1: 예. 네. 저처럼 태우지 말고.
2: 기대가 돼요.
0: 오늘 그냥 방송 끝날 때까지.
1: 잘라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맛있네요.
2: 오, 아, 이 정도로? 아, 이제 취향 알았어요. 이제.

0: 아.
1: 아, 인정.
0: 와, 정말 잘 고르셨는데, 진짜. 되게 잘 고르. 맛있다.
1: 아, 인정.
2: 아. 근데 웬만하면 특히 안 놀라고. 아.
3: 잘 나오고 싶지 않은데.
2: 나 진짜 잘 고르.
0: 진짜 잘 고르다. 약간 미쳤어요. 와.
2: 와. 와. 물론 굽기도 너무 좋고.
0: 진짜 맛있다.
2: 누가 저기 추천해줬는지 진짜.

0: 와. 유수영 씨, 저 사실 평생 레시피란 책이 대박이 나죠. 우리 집에도 있어요. 요알못들이 참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웬만하면 안 나온 것 중에 뭐 우리한테 좀 알려줄 수 있는 꿀 레시피 같은 거.
1: 최근에 쌈장 버터를 만들었어요.
2: 쌈장 버터.
1: 아직은 아무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0: 좋아. 이렇게
1: 버터를 그냥 넣으면 좀 어려우니까 렌즈에 잠깐 돌리세요. 비율만 맞추면 돼요. 1:1:1. 된장 두 숟갈 넣었으면 버터 두 숟갈.
0: 오케이.
1: 미림도 두 숟갈 넣어서.
0: 버터를 그냥 우리 아는 그냥 버터.
1: 그냥 무염 버터.
0: 무염 버터
1: 그냥 그거 넣고 생강을 조금 넣으세요. 조금만. 비율만 맞추면 돼요. 1:1:1. 된장 두 숟갈 넣었으면 버터 두 숟갈.
0: 오케이.
1: 미림도 두 숟갈 넣어서 그거 넣고. 요즘에 가면 대구 필렛 같은 거 많이 팔잖아요. 대구나 이런 냉동으로 파는 거 잠깐 담궜다가 한 20-30분 있다가 구우시면은 꽤 맛있어요.
0: 생선을 절였다 구워라.
1: 우와. 이게 어떤 생선이든지 이게 그냥 구우셔도 돼요. 버터 때문에.
0: 버터 때문에.
1: 중불에서 좀 적당히 너무 많이 한 2-3분만 구우세요.

0: 게임을 들으세요? 냉김도 좋아요. 냉김에다가 밥 넣고 그거 올리고 미나리 살짝 데친 거나 이런 콩나물 얹어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1: 되게 쉬운데요?
0: 네, 어렵진 않아요.
2: 형님 집에서 요리하죠?
3: 별로 안 해요.
2: 어? 의외인데?
3: 별로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는 시간이 워낙 공연 끝나면 11시고 연습 끝나면 10시 이후니까. 아,
2: 그러면 아내분이 밥을 해주는 편이야? 아니면 같이 배달을 시켜 먹는?
3: 많이 해줘요, 요즘.
2: 아, 진짜?
3: 유튜브를 계속 보고.
2: 아, 진짜? 좋겠다. 왜냐면은 난 그건 부러워. 상대가 있으면 내가 하기도 하고 내가 피곤하면 상대가 해주기도 하잖아. 근데 혼자 살면 100% 배달이야. 만사 귀찮거든. 배달만 먹으면 눌리는 거 알죠?
3: 맞아요.
2: 그냥 용기만 봐도 짜증이 나. 막 너무 싫고 짜증이 나. 확 나더라고.
1: 집에 가서 쌈장이랑 버터랑 미림을 1:1:1:1 해가지고
4: 생강
1: 생강
0: 생강 거 아니야? 생강.
2: 형님 그리고 탕국을 좀 주세요.
5: 탕 네 개?
1: 네네네.
5: 국밥 필요 없으시고?
1: 밥이랑 같이 주세요.
2: 탕국이 너무 궁금하다. 아, 탕국이다.
1: 감사합니다.
2: 우와, 이야.
1: 비주얼이 아예 다른데?
2: 와, 이거 진짜 특이하다.
0: 이야, 냄새 미쳤다.
2: 이거 뭐야? 와. 내가 안 먹는 게 너무 다르다. 이야, 이건 이 집에서만 볼 수 있는 음식이다. 야, 이거 봐.
0: 와, 이거? 냄새가. 아. 야, 미쳤다.
2: 뭐가 들어있어요?
5: 안창, 근막.
2: 근막? 오.
5: 그걸로 국을 끓였어요. 물 넣고.
0: 와, 재밌다.
2: 이 집만의 메뉴네.
0: 귀한 거죠.
2: 처음 들어봐. 야, 이거 봐.
0: 파 들어간 거 봐. 예.

0: 나한테 금박이 너무 부드럽고요.
1: 그래요? 뭐?
0: 너무 부드럽고 우리가 마블링에서 느끼는 그 느끼느끼한 그 기름향 있잖아. 그게 느껴져.
1: 오!
0: 미쳤지? 너무 부드럽지?
1: 내 건 쫄깃쫄깃. 식감이 미쳤어. 막창 같기도 하고 막.
0: 막창 같다. 쫄깃한 데도 있고 완전 부드러운데.
1: 아 그래요? 이야. 와. 맛있다. 이건 밥을 무조건 말아야 돼요. 아. 전분이 들어가야 또 맛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냥 밥 먹으면 훨씬 더 맛있어요. 고추, 아이야.
2: 와, 고추절임.
1: 아하.
0: 와, 미치겠네.
1: 야.
0: 요리를 너무 잘하시네.
1: 그래, 너무 이거 같이 먹으니까.
2: 아, 근데 진짜. 이런 집을 공개해서 아쉽진 않으세요? 산타님 많아서 못 올 수도 있잖아요.
1: 못 올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죠.
0: 몇 개월은 못 온다고 보셔야 돼.
2: 아, 진짜.
1: 여기 몇 개월은 못 온다.
0: 아니 근데 엄기준 씨는 연기 진짜 너무 잘하시잖아요.
2: 아, 진짜죠.
1: 말해 뭐해.
0: 근데 자신 없는 연기가 있대.
1: 응?
0: 자신 없는 연기.
1: 아, 네.
0: 진짜요?
3: 아, 그 연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0: 한 번도 없으세요?
2: 아, 없네?
3: 네. 저도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괜히 어설픈 사투리 써갖고 그 작품에 누를 끼치는 것보다는 그냥.
0: 아.
1: 형, 이북은 좀 어울려요.
2: 저도 그 얘기 알고.
1: 이북. 하나도 안 어울리는데, 이북아. 뭐.
2: 국간 장교 하시면 되게 잘하시죠.
0: 국간 장교 잘 어울린다.
3: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네, 진짜.
0: 니네 눈지 아니?
3: 니네 눈지 아니?
1: 연변 아니? 연변 아니죠, 연변? 넘어갔어요, 큰 연변.
2: 충동 제일 잘하죠.
0: 충동은 이제 제일 피해야 될 게 유 붙이는 거예요. 했어유. 이거 안 해. 아무도 안 해.
1: 아무도 안 해.
0: 여기 써유.
2: 했어유.
0: 아, 절대. 돌 굴러가요, 안 해.
1: 유 안 하지.
0: 사장님. 그러니까 뭐 하는 겨? 뭐 이런 식이지. 뭐라는 거여 유 이러지 않아. 아니.
1: 너무 웃잖아. 웃잖아.
0: 아니.
1: 너무 웃잖아. 웃잖아. 거짓말을.
2: 에이, 바로. 아니 잠깐만. 대전 토박이.
0: 어디 분이세요?
4: 유성.
0: 유성. 대전 유성.
2: 완전 토박이신데.
0: 그러니까 뭐뭐 유란 말 잘 안 쓰지 않아요? 했어요.
2: 못 드릴까 이거
1: 못 드릴까 왜 하셨는데 왜 갑자기?
4: 저는 조금 잘 써요.
1: 잘 써요. 잘 써요.
0: 말끝마다 유가. 아니 충청도 분들은 뭐 하는겨? 뭐 이런 거 하잖아요.
4: 그저 서천 저기 서산 이쪽
0: 하고. 내가 서산 쪽이.
1: 아 서산. 네.
0: 아 서산 쪽
4: 더 늘어지고 대전은 그래도 조금 덜.
0: 대전은 좀 덜 늘어지고 네. 서산 쪽은 서산 쪽이요 유 하지.
4: 네 맞아요. 그쪽이 좀 되게
0: 서산 쪽이요.
1: 어? 어머니가 당진이라서 알죠.
0: 당진이라 알잖아요.
1: 형은 잘 안 써.
2: 근데 형님은 형님 너무 이영자 누나라.
1: 우리 뒤에 계속 붙이는 거라.
2: 형님은 사투리 쓰는 게 아니고 이영자 누나 성대모사라는 거.
0: 아니 그렇지 않아. 자 우리 뮤지컬 그날들을 우리가 꼭 봐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을.
1: 보시면서 같이 울고 웃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그걸 보면서 운다는 게 쉽지 않은데
0: 맞아요.
1: 한국 이야기다 보니까 감정의 폭도 크고 감정의 폭이 큰데 거기에 김광석 씨 노래가 쭉 관통하고 있으니까 감정이 막 이렇게 같이 하시면 정말 음악도 들으시고 극도 보시는 그런 2시간 반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게끔 쫙 갈 수 있어요. 오로 가는 날 부모님께 거리에 가로등불이 하나 둘씩 켜지고 검붉은 노을 넘어 또 하루가 저물 땐

0: 여기까지 말할까요?
1: 와. 야. 이미 한 번 본 것 같은 느낌.
0: 6월 9일부터 8월 23일까지 디큐브 아트센터에서.
2: 신도림?
0: 네. 아.
2: 뮤지컬 하실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0: 감사합니다.
2: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3: 잘 먹었습니다.
2: 감사합니다.
4: 코리아 이니셔티브.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The first place to start, traditional market.
1: 생고등어 아니죠. 이거 다 소금 이렇게 뿌려서.
2: Beautiful, juicy part.
0: Some Thai made perfectly for dak galbi.
2: Oh, yes.
1: 이거 뭐 물이에요? 이거 청소하는 거예요?
3: 술 나오는 거예요.
1: 소주예요?
3: 네.
1: 오!
0: Now having this beautiful food with this very, very delicious liquor, it's everything. This is a good pairing, yeah. And we are a good pairing, and we also are a good pairing.
1: Hello, 좋은 아침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인사드릴게요. 근데 먼저 해외지 친구 인사해야 돼요. 잠깐만요. Hi everyone, welcome, buongiorno, to a new episode of our very, very amazing journey across Korea to discover the beautiful, delicious food of this beautiful land and, of course, the traditional liquor. Today, I brought you in Andong. It's a must-know location because it's a very, very historical place. To know more about this history and to let you know more about this history, the first place to start, traditional market. So now, let's go shopping. Oh, 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은 여기 어시장도 아닌데 왜 문어가 이렇게 많아요?
4: 그렇죠. 여기는 제사 중일 때요.
1: 아, 제사. 제사상에 올라가는, 예, 올라가는 곳.
4: 안동에는 이제 의식적이요, 결혼식.
1: 결혼식에도.
4: 이제 모녀가 빠지게 되면은 아, 그 집에 잘 못했다.
1: 아, 그, 아 그거 안 돼요? 와. 오, 감사합니다.
0: So, Korean people, when there's a big event, they are praising their ancestors and they are preparing a table to give, to offer to them beautiful food. And this was something that could never miss on that table.
4: 서로 가 드릴 테니까 한번 시식해 보세요.
1: 아, 진짜로?
4: 일단 모두 머리 시식해 보시고요. 그냥 드시고요.
1: 오, 머리, 내장. 그리고 내장.
4: 살짝 찍어서 드셔야 돼요.
1: 살짝, 이렇게. 버터, 버터예요. 응, 진짜 녹아요.
4: 하나 드릴게요.
1: 아, 진짜로? 네.
4: 맛있게 드세요.
1: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 생고등어 아니죠? 이거 다 소금 이렇게 뿌려서. 진짜 색깔이 좁고 진짜 단단해 보여요. 그 살이
5: 단단하고 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사이사이 보면 네, 피대 피.
1: 네, 피.
5: 칫솔질 해줘야 이제 잡내가 없고 덜 비리고.
1: 와, 그 진짜 분미가 진한 식재료인 것 같아요. 네. 맞죠? 이 맛있는 안동의 특산물로 여기 이 지역에 정통주랑 잘 어울리는 한상 이렇게 만든 것이 보여요.
5: 이렇게 고등마다 네. 어울릴만한 중류주라고 안동 소주가 있습니다.
1: 소주?
5: 안동 소주.
1: 와, 이거랑 같이
5: 구워서
1: 그리고 소주. 이렇게 좋아하죠. 너무 좋아요. 그 여기 근처에 방문할 만한 양조장이 있을까요?
5: 맹계 마을이라고.
1: 맹계 마을.
5: 맹계 마을 가면은 만들 방법도 구경하실 수 있고.
1: 그것도?
5: 시음도 할 수 있고.
1: 저 바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거 좀 구매해야 될 것. 저는 이렇게 바로 굽고 싶어서. 나비, butterfly 손질. So the butterfly filleting. So that means just open like that. I can put on a frying pan and make delicious crispy skin. 어 이렇게 오 완벽해요. 이거 두 마리. 감사합니다. 오? 이거 딱이죠?
6: 네.
1: 이거 커요. 퉁퉁해요.
6: 두께 중에 제일 큰 사이즈예요.
1: 아 제일 큰 사이즈. 근데 저는 소주랑 잘 어울리는 요리 저는 지금 좀 생각하는 중이에요. 이거 고등어? 근데 하나 더 하고 싶어서 안동 소주랑 닭갈비 잘 어울릴까요?
6: 좋죠.
1: 네, 좋죠. 가능한다면 이거 닭다리살. 다리살.
6: 그러면은
7: 닭 다리만 갈라드릴게요. 그럼 되겠죠.
0: So now I asked the sajanim to prepare some Thai made perfectly for takalbi.
1: 예. 맛있는 요리 만들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오, 이 냄새 어디에서? 사장님 시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 뭐 하시는 거예요? 오, 혹시 이거 참기름 차는 거예요?
0: 아, I was right. These machinery are just pressing the sesame seeds and making oil out of them. You can consider this the extra virgin olive oil of Korea. This is the final touch of many, many Korean dishes.
1: 아까 그 안동에 강고등어 구매했거든요. 이거 조금 뿌리면 어때요?
8: 뿌리면 더 맛있죠.
1: 더 맛있죠? 네. 아, 그러면 하나 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 네. 네
1: 감사합니다. 아.
0: I think I shopped too much, but it's really worth it. So let's go to check the brewery, Menge Mauer. Let's go.
1: 시리아입니다. 계세요? 계세요?
9: 어, 무거워서.
1: 네, 무거워요. 진짜? 여기까지?
9: 오, 이렇게 무거워.
1: 어, 감사합니다. 아, 여기 맛있는 안동의 특산물 있어요.
10: 이게 지금 소주 만드는 증류기예요.
1: 무슨 소주 안?
10: 저희는 안동 소주 중에 네. 한 소주인데요. 저희는 특별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재료가 밀로 만든다는 거.
1: 밀로?
10: 네, 직접 농사 지은 유기농 밀로 소주를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소주예요. 50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1: 어, 근데 혹시 그 진맥, 맥주맥이에요?
10: 네, 그래서 진짜 곡물. 그래서 옛날에는 그거를 밀을 진맥이라고 불렀어요.
1: 아, 왜 갑자기 이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 물이에요? 이거 정수하는 거예요?
10: 아니요, 술라우더.
1: 어, 소주예요?
10: 네.
1: 오!
10: 한번 맛보실래요?
0: This is unbearable moment.
10: 괜찮아요?
1: 깔끔해요.
10: 네.
1: 깔끔하면서 근데 전 맛보다 진짜 뒷맛은 더 깊어요.
10: 어, 네.
1: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런 곡물. 곡물의
10: 향이 나죠. 밀의 향기.
1: 우리 이탈리아에서 그라파. 어, 그라파 있죠. 뭔가 그런 향이 나요. 맞죠? 어, 근데 이거 고급스러운 소주 아직 저는 마셔본 적이 없어요.
10: 이제 숙성실 한번 가보실래요?
1: 가봅시다.
10: 네, 자, 짐 들고 가시죠. 제가 요거 하나
1: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10: 아까 증류기에서 나왔지만 이 시간을 숙성을 하고 그래서 나오는 이제 40도 술이에요.
1: 어, 40도. 아, 아까 60도. 근데 이제 숙성도에서
10: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좀 먹기 편한 도수. 그게 한 40도 정도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서 숙성돼서 나오는 그 숙성 소주.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를 맛보시고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1: 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네. 눈 감고 에이, 이거 네. 아, 이렇게 이거 가능해요?
10: 네. 오.
1: 좋아, 진짜 소주 소맥인 것처럼 이제. 오. 와, 다르네요.
10: 네, 다르죠.
1: 완전 다르네요. 그러면 이거. 이번에 이거 정수 입가심 네. 완전 입가심 근데 아까보다 이거 숙성되는 것은 다 이거 매끄러워졌어요
10: 네. 네 두드러워지고
1: 오 와 이제 이거 어야 이거 오케이 계속 입안에 맴도는 거 아까 그 말씀 주셨던 거 진짜
10: 네, 열어드릴게 원하시는 거
1: 자
10: 오, 오케이.
1: 어, 왜요?
10: 아, 이거는 저희가 버퀴시라고 하는 농사를 짓는데
1: 메밀 버퀴이에요.
10: 네, 도수는 좀 높아요. 한 60도.
1: 어, 그래서 상관없어요. 근데 맛이 너무 궁금해서. 네. 어.
10: 제가 열어서 드릴게요. 특별한 술. 증류소로 오면 이런 재미가 있어야죠.
1: 꿀 바로 그런 꿀 향이 확 이렇게 나요. 와. 오, 세요.
10: 세요.
1: 어?
10: 60도.
1: 어, 근데 뭔가 상큼해요.
10: 네, 맞아요.
1: 오, 어떡해? 술 때문에 진짜 요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10: 아, 네.
1: 오, 너무 좋아요.
10: 근데 뭘 오늘 사고 싶어요?
1: 네, 오늘 딱 그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오, 맛있는.
10: 이거 뭐예요?
1: 참기름. 근데 바로 찬 거예요. 이게 주인공. 이거.
10: 오,
1: 안동? 예, 안동 하면 이거 무조건 강고등어죠.
10: 자. 와, 엄청 크고 좋네.
1: 이거 기름진 음식이라서.
10: 맞아요.
1: 에, 이거 같이 완벽. 그리고
10: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1: 이거 맛있는. 저는 이렇게 큰
10: 닭을 한 마리 사왔어요.
1: 에, 이거 두 마리예요. 두 마리 닭다리 살만. 제가 제일 딱 요리 닭갈비예요. 소주, 닭갈비, 조금 그런 매콤한 맛, 이런 꿀 같은 부드러운 맛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표님, 전 더 이상 이거 참을 수 없어요. 우리 요리하러 가시죠.
10: 네, 저도 빨리 먹고 싶습니다.
1: 예스! 네,
10: 가시죠. 네.
0: So today, let's cook together 닭갈비 and the salted mackerel. 닭갈비 is a very, very delicious chicken recipe here in Korea. It's stir-fried together with vegetables. So let's start with the chicken. As you can see, it's big, so I have to cut it like they say in Korea, 먹기 좋게. That means for a good size for be eaten. So let's start. You see, I'm taking out extra bits and pieces of the skin because I don't like to be too much inside. Otherwise, it's coming out too much fat and grease, and that is gonna mute all the other flavors. But I want the other flavor to shine, so I'm just taking just enough to be yummy. So let's keep finishing it, and then when I will finish it, I will just put the yanyeom, the seasoning, inside. It's done. And now the seasoning. Look at this. The protagonist is gochujang. One big spoon, chopped garlic. And then gochugaru, the Korean soy sauce. And this is a kind of a corn syrup. This is not just for sweetness, it's also for shininess. And then hint a touch of sugar. Then of course pepper. Let's mix nicely, and then we have to let it sit for like 10-15 minutes. Good, very, very good. Okay, let's let it sit there for 10-15 minutes. So let's go like this. Little bit bigger chunks. Okay. Onion done. Now, yambechu is cabbage. This and this. And then let's chop it in chunks. And now is the turn of the pa, the spring onions. So I will just cut in half like this. And then in chunks. Done. Now, cheongyang pepper. Now the end, catnip, in very large chunks. Done. Oh yes, here we go. This is done. Let's start the cooking. So let's put a little bit of neutral oil. And then, ready? Just hear this, listen.

0: 맛있게 드세요.
1: 맛있게 드십시오.
0: 네.
1: 알겠습니다. 일단 순장 먹어보고.
0: 자, 먼저 이거 그 다음에 소주. 와우, 맛있다.
2: 뭐가 간지한 거야?
0: 닭. 아, 저 벼인 줄 알았어.
3: 약간 매운 거 같지만 또 그 고소한 참기름하고 향도 너무 좋고.
0: 이제 우리 소주랑 잘 맞는지 조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3: 이거 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브랜디 같은 느낌 나서 제 생각에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주로 약간 단맛이 좀 중화도 시켜주고 이 오크향하고 얘랑 어쩜 이렇게 잘 맞죠?
1: 너무너무 잘 맞아요.
2: 오.
0: 밥이에요.
2: 밥. 아 이거 진짜 그런 맛있는 소스다 할 수도 있어요.
0: 역시 한국은 밥이 있어요. 한국 사람.
2: 짠, 이제 조금 더.
0: 아, 오. 아니, 어쩜 이렇게 맛있고 잘 어울리죠?
2: 진짜. 이거 하나도 남았어요. 고등어.
0: 아,
2: 찍어 먹는 거.
0: 레몬 같은 게 들어있잖아요.
2: 맞아요.
0: 그래서 입에 잡내가 하나도 없어요.
2: 오늘은 하나도 없어요. 다 잡내를 잡아주는
0: 이거 진짜
2: 역할이.
0: 진짜 킥 맞네. 아, 너무 맛있네.
2: 아, 자, 근데 이런 조금 기름진 맛이랑 좀 다른 소주 어떻게 마실지 너무 궁금해요.
0: 같이 한번 다시 먹어보겠습니다.
2: 잠깐만. 잠깐만 조금 더 뚜렷하게 맛보고 싶어요.
0: 생선 너무 맛있어요.
2: 와, 살짝 짭짤해요. 근데 여기 은은하게 그런 단맛도 뒷맛으로
0: 있죠. 네,
2: 있어서 단짠. 네. 오, 너무 네. 이거 조화가 너무 잘 나와요.
0: 저도 이 술을 고등어하고 먹겠다는 생각은 사실 못했는데 오늘 셰프님 때문에.
2: 어, 진짜?
0: 네, 그런데 그냥 고등어가 아니라 이 소스랑 또 술을 같이 먹으니까
3: I'm happy.
2: 아, 어, 너무
0: 진짜 맛있는데 쌈을 한번 먹어봐요.
2: 맞다. I have to show you how to eat 쌈. Because there's a rule in Korea. You must eat at once. 자, 그러면 네. 이렇게 떡볶이, 야채 이렇게 하면
0: 저는 그럼 깻잎으로
2: 아우 깻잎, 저는 상추
0: 땅
2: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오케이 look at this means wrapping because sada means making a wrap and then you also have to do like this with the person you are sharing. I really hope that today you enjoyed as much as I enjoyed this adventure. Now having this beautiful food with this very, very delicious liquor, it's everything. This is a good

0: pairing, yeah. And we are a good pairing, and we also are a good pairing. So I really hope you are waiting for the new episode, because I want to bring you in another special place of Korea and let you know a little bit more of Korean history, Korean culture, Korean food, and liquor.
1: Wow.
0: Wow.
1: Thank you so much.
0: Yeah.
2: 제 생각에 이거를 그 상품으로 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어?
2: 파부리 안동상. 실제로 그냥 빈말 아니고 한량적으로.
0: 아니면 우리 같이 이렇게 밀키도로 이거 잘 이거 치맥 소주 한 병 그리고 옆에 이런 거.
1: 좋아.

0: Let's go, Simply K-pop.
1: 네, 이번 주 Simply K-pop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에서 함께해주신 글로벌 팬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현장에서 함께해주신 여러분들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Every Friday at 1.

0: The first stop for the East Sea Expedition is the East Sea Cemetery of the Gods. The East Sea Cemetery of the Gods is located in Yangyang County in Gangwon-do Province. This is a traditional cemetery where people pay respect to the East Sea Dragon King. Ancestral rites are held for a prosperous year and the safety of the village. A place where we can meet the East Sea Dragon King. It's definitely a meaningful experience for the five members. Officiant Kim Bu-pung is the person in charge of ancestral rites and takes care of the East Sea Cemetery of the Gods. He dressed in the official outfit which is worn when ancestral rites are held. He wore traditional shoes and was holding a small wooden sign. Designs of good fortune were embroidered on the outfit. An official hat known as Yangwan. The members became even more curious about the East Sea Cemetery of the Gods.
1: 여기다 집을 짓고서 그 용이 아버지가 들어오게끔 여기다 굴을 파여 들었대요.
2: 예, 물 그래서 들어올 수 있겠고.
1: 그때 옛날 신라 시대 보통 이 용 바다 용에 대한 제사를 지냈대요.
0: Ancestral rites at the East Sea Cemetery of the Gods are held on January 1st and July 1st.
1: 저 이제 제가 이제 구령을 하거든 이제 예. 이제 굽구하면 이제 제가 이거 머리를 구. 이렇게 굽구하면 구부려요.
3: 예.
1: 그러면 이제 배 하면 이제
3: 배
1: 흥
3: 배
1: 흥 배 흥 배
3: 다섯 번
1: 흥 평시
3: 형 같은데?
1: 이렇게 일어나면 저, 이제 그 그다음에 이제 나 가면 네. 그다음에 아헌관 또 이제 의장이 다시 또 와서 그런 똑같은 행동.
4: 그럼 저 하겠습니다.
1: 하세요. 이게 다 복받는 일이에요. 이거 난 아주 나도 모르게 먼 데서 네. 신이 다 도와주는 거래요. 좋은 네. 일이라고요.
4: 좋은 일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1: 구구 배
3: 배
1: 흥
3: 흥
1: 배
2: 좀 내려가지.
4: 오케이 오케이.
1: 흥, 배, 흥, 평신.
4: 네,
1: 일어나세요.
4: 도와줄 감사합니다.
3: 아, 괜찮아요.
4: 핸들지 마.
1: 복구 무릎을 꼬르.
4: 어, 생각보다
2: 여기 있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3: 돼. 그치. 왜
2: 자, 적응돼.
1: 흥,
2: 이렇게 하면 돼.
1: 배, 흥. 한번 와서 저 향 좀 불 피워보라.
2: 어,
4: 네, 네, 알겠습니다.
1: 예, 원래
3: 그건 뭐 제사 같은
1: 또 날 때 세 번 이제
2: 여기서 네 번.
0: What did the members think of as they prayed and burnt incense to the East Sea Dragon King?
5: I guess a big thing that's not part of the Western culture is praying to gods of the sea or whatnot, especially for and being here in Korea, I think it had a special meaning. Kind of early on in the piece, because we've still got a long trip that we have to finish. So I think it had special meaning that we could actually pray to the sea god and kind of, you know, for the rest of our journey, hopefully he'd look out for us for the rest of the journey.
6: 하나, 둘, 셋. 영왕킹님, 앞으로 동해를 잘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4: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0: The East Sea Dragon King at the East Sea Cemetery of the Gods will continue to protect the East Sea and the people, as well as the East Sea Expedition Team.

0: An elderly shaman appeared at the climax of the East Sea Ugugun. Kim Young-hee is named an honorary intangible cultural asset. She is the eldest of the hereditary shaman in the Kim family.
1: 어려워서 사업단은 세업에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3: 지금 뭐 하신 거예요?
4: 지금 여기 오구구 지금 하고 있잖아요.
1: 예.
4: 그 아까 그 살짝 봤는데요. 그 대내림 그
3: 이런 거 대나무
4: 예. 네, 그거 봤거든요.
1: 예.
4: 근데 그거 어떤 의미인지.
1: 아, 저 굿을 몫이 이제 다 12석에서 다 하고 제일 마지막에 불쌍하나 영가시들 연불로 지를 닦아 극락세계 잘 가시는지 그런 의미로 해서 그 이제 이렇게 천도를 해주니 이제 죽은 영가들이 이제 고맙다고 그런 포시를 하는
4: 저 선생님 그 덩에 별신 그 있잖아요.
1: 예.
4: 그거 어떤 거죠?
1: 덩에 별신 곳은 고별별자, 이별별자, 귀신 귀자. 그러니까는 별신 곳이라. 일단 그 내한테도 되고 돌아간 조상님네를 부르고 청해가지고 밥이야 떡이야 술이야 안주야 많이 해가지고 구슬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잡수고 가셨다가 다시 청해가지고 또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해서 별신굿이라야.
4: 그럼 여기 동해에서 굉장히 큰 의미겠네요.
1: 예, 부산서부터 강원도까지 이북 끝끝 대진 거진 고는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그거쯤 이제 별생 구슬 해요.
5: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 되셨나요?
1: 아버지 엄마가 우리 친정에는 세시무라 우대 조상 때부터 내려오면서로 받음을 받았는데 제가 5대째로 받았어요.
4: 네. 오늘 우리 진짜 이런 자리에서
1: 예.
4: 진짜 대단한 선생님 만날 수 있는 게 진짜 영광이었고요.
1: 예.
4: 문화재에 있다 보니까 예. 얼마나 대단한 사람 진짜 다시 느끼게 되고요. 선생님도 앞으로 계속 건강하시고요.
1: 예.
4: 그리고 이 동해 별신굿 계속 유지해 주세요.
1: 예.
4: 예.
1: 다 어른들 다 돌아갈 수 없어요. 제가 이제 이 우리 동해하는 별신 중에도 제가 제일 나이가 많거든요. 본 나이는 75이라요. 75이고 지금 죽었다 태어나도 무당이 되고 싶어요.
5: 오, 지금 그러면 에이스시네요, 완전.
1: 예, 굿이 너무 좋아서. 예.
0: Shaman Kim Young-hee does her best to protect the East Sea with the East Sea 별신굿. The members can now see the East Sea in a new light, thanks to the insight from her. 정동진 Station is recorded on the Guinness Book of Records as the train station closest to the seashore around the world. This is the closest station to the East Sea. 정동진 Station is a very popular tourist spot in Korea. The members are at 정동진 Station. They are about to experience something special here. They are greeted by the East Sea as soon as they come out. It's a sight that makes everyone speechless. But it's too early to swoon over the landscape, fellas. This is a hot tourist attraction. It's the East Sea train where passengers face the ocean as the train moves, and everyone falls in love with the view once again. The train departs from 정동진 Station and it passes through Mukho, Donghae, and Chuam and heads to Samcheok Beach and Samcheok City.
5: VIP?
0: The East Sea Expedition.

0: because of the sea. So this guy had this inscription written on the rock head.
1: Mm-hmm.
0: So headstones, and like he wrote some, I don't know, like poems or something like that, mm-hmm. which prevented the natural calamities. So it's for the citizens, just, you know, like to protect them from the sea waves and everything. Mm. So he made it out.
2: Well, it says here it's got mystical powers to drive the tides away.
0: Yes, he says it drives it, it dries away.
2: He's and like, he's got one of had one of the best styles of handwriting in Asia.
3: Feel under.
4: The East Sea Expedition met up with a researcher to gain some detailed information. They went up to the top of Yukyangsan to see some mystical looking characters.
0: It's clear.
5: 동해안 방어의 의미가 많이 있어요.
6: 그러니까 그 옛날 조선 때 그러니까 갖고 있는 그 힘으로 이렇게 울릉도 하고 독도까지 이렇게 컨트롤을 한 거잖아요.
5: 그렇죠. 네. 여기서 울릉도를 울릉도가 잘 있나 안 있나 누가 다른 사람이 들어왔나 아니냐를 확인하러 갈 적에 여기서 사람들이 간 거예요.
6: 그렇죠.
5: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국방적인 나라를 지키는 의미에서 좀 굉장히 크거든요.
1: 네. 올라가면
5: 저 올라가면은 이제 메인 이 지역을 상징적으로 지켜주는 비석이 있거든요.
1: 가볼까요?
5: 그 비석 한번 가보시겠어요?
6: 예.
7: 이야.
4: Samcheok was geologically a key point in the East Sea. There's the Cheokju East Sea Headstone. Cheokju is the old name of Samcheok. The East Sea Eulogy, which praises the East Sea, is written on the Cheokju East Sea headstone. In 1661, a government official named Homok wrote the East Sea Eulogy. The headstone with the eulogy on it is the Cheokju East Sea headstone.
5: 근데 이 비를 왜 세웠냐면은 당시에 이게 삼척이 지금 여기 보면은 50천이 있거든요. 50천 있는데 50천이 물이 내려가면서 하구가 막히게 됩니다. 풍랑이 치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나미라든가 큰 파도가 왔을 적에 나가지 못하니까 물이 거꾸로 역류를 뚫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척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에 다 잠겨버리는 거예요. 이 허목 선생님이 불쌍하잖아요.
6: 네, 그렇죠.
5: 주민들이 불쌍하니까 이 물들이 잘 빠져가지고 동해 바다가 노하지 않고 잔잔해가지고 물이 잘 빠지게끔 하도록 시를 지은 거예요. 이걸 세워놓으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파도가 세게 치지 않고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1: 들어가봐도 돼요?
5: 예, 한번 들어가보시겠어요?
1: 안 들어가요? 이렇게
2: 들어갈 수 있어요?
7: 들어갈 수 있어요.
8: 열쇠 뭐
2: 선생님 열쇠 가지고 계시나 봐요.
1: 1006
5: 옛날에.
4: Homok's sincerity and praise for the East Sea can be seen in each and every character engraved on the headstone.
1: 얘는 생각하고 있는 거 다.
4: His sincerity is passed down to the citizens of Samcheok City to this day.
1: 제출하는 거.
5: 우리 삼척 지방에는 보면은 이 탁본을 이렇게 놓습니다. 해놓고 가게 같은 데 가면은 이 탁본을 한 걸 다 이렇게 가게에다가 붙여놓습니다. 아까 그 뭐나 그 파도를 물리쳐가지고 파도가 뭡니까? 재앙 아닙니까? 재앙.
1: 재앙이죠.
5: 나쁜 거니까 그걸 잔잔하게 했듯이 이것을 가지고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 갖다 놓으면은 나오는 나쁜 기운을 다 막고
1: 기운을 다 막고 좋은 것만 들어오고
5: 좋은 것만 들어오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4: They must sense Homok's sincere love and affection for the East Sea and the people of Samcheok too, right?
2: 동의를 지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비석인 것 같아요.
5: 예, 그렇죠. 예. 우리 선생님들 오늘 이렇게 다니시면서 East Sea 동해에 대해 가지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1: 네.
5: 근데 350년 전에도 동해란 말을 썼다는 거죠. 그렇죠. 이 비석이.
1: 네.
5: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해가 아니고 동해라는 얘기죠.
1: 그 증명한 거예요.
5: 증명해주는 하나의 역사적인 산물인 거죠.

0: 어디가 지금? 형 우리 어디가?
1: 지금?
0: Where are you going?
1: 지금 울진 간 거 아니야? We going to 울진, right?
2: 울진.
3: Where are the guys off to now? Susan looks like he wants to know more about the East Sea.
4: And the reason is you.
3: They drove along the coastline of the East Sea and arrived at 울진. This place is a small county located in the far northeastern tip of Gyeongsangbuk-do province. A long time ago, there were people who came to this small county with an important mission for the East Sea. What brought them here? Did they look at the East Sea in the same manner as the East Sea expedition team? The guys became more curious about the story hidden in this place. The men who came to the East Sea with an important mission are known as 수토사, patrol officers who came to patrol Ulleung-do and Dokdo Islands. Daepunghon in 울진 is the place where the 수토사 rested and waited for fair winds so they can set sail.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8: 저는
9: 티처.
10: 반갑습니다.
8: 네, 강화암내 자원봉사자 김성조입니다. 그 수토사들이 그 여기서 그 기거하면서 독도를 수토하러 갈 때 네. 여기 바람을 기다리던 장소입니다. 저게 대풍을 예, 글자 그대로 바람을 기다리던 장소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네. 저기 그 우리 그 대풍은 그 역사가 대충 나와 있거든요.
10: 네. 그러면 네. 여기서 사람들이 독도나 울릉도 가려면 여기서 기다렸다가 예, 예, 그렇죠. 이제 예. 날씨가 허락되면은 이제 예. 그때 가는 거. 예,
8: 여기서 이제 기다리다가 거. 날씨가 좋아지면은 배를 타고 문화재청에서 2005년도에 이제 문화재로 등록시켜가지고 그때부터 이 조사를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완문하고 수토 절목이 네. 그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서 완문과 수토 절목이 나왔어요.
3: 장한상 was the first 수토사 to be dispatched to Ulleung-do. His inspection journal had a detailed record of the direction of the compass, which was pointing to Dokdo. The 수토 절목 chronicled the whereabouts of the patrol officers and are important documents which show evidence that Dokdo was a part of Korean territory, even in the 19th century.
8: 수토를 하러 갔던 그 문서가 있어가지고 그 문서에 의해서 경북 기념물 16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아. 예. 그
3: 동, Even if the weather allows, it looks like the journey to Ulleung-do wouldn't be trivial.
8: 그리고 다시 해체 복원한 겁니다.
11: 그럼 저희 여기서 그 구산항에서 예. 울릉도로 가는 거죠?
8: 예, 여기서
11: 얼마 정도 걸릴까요? 여기서 가시면.
8: 4박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11: 일주일 정도. 일주일이요?
8: 세이닝. 예, 노를 접고 돛을 달고 예, 노도 접고 돛도 달고 바람 불게 되면 돛 달고 이게 철종 2년 때 1581년대에 이걸 이제 현판에 달아가는 게 그게.
3: The significance of Daepunghon was solidified even more as King Cheoljong, the 25th king of Joseon Dynasty, personally posted up the signboard of Daepunghon in 울진, which was the perfect location to head to Ulleung-do.
8: 그 의미는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이 대풍에 대한 이 홍보는 네. 그 뭐 우리나라 네. 사람들뿐 아니라도 외국인들이라도 이걸 전 세계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예. 마음으로
10: 그거는 저희가 장보고서를 하고
11: 있습니다.
12: 감사합니다.
8: 감사합니다.
10: 네. 예.
3: The members followed the footsteps of the 수토사, the patrol officers, and headed over to Ulleung-do Island.

0: 도동항 is the gateway to Ulleung-do and is the sole port in the East Sea. The first thing the members caught sight of at Dodong Port is the freshly caught seafood at the market stalls. The Ulleung-do squid is very popular and is well loved all over the nation for its taste and quality. A
1: few hours.
2: Just caught it?
1: Yeah, I think they just caught it. Like, a few hours.
3: Bye.
2: Yes, hello.
1: 이제 언제 잡은 거예요?
4: 오늘 새벽에 잡아요.
1: 아, 그쵸. 아,
4: 새벽에 잡아온 거예요.
2: 이 지금 말릴 거면 얼마나 걸려요?
4: 이틀요. 비대기는 이틀.
1: 아. 서울에서 먹는 오징어랑 울릉도 오징어랑 뭐가 틀려요?
4: 아, 저희는 동해에서 해풍을 해서 100% 자연 건조하기 때문에 좀 단맛이 나요. 쌈맛보다 단맛이 좀
1: 단맛이 나요?
5: 네. 단맛이?
2: 그럼 어떻게 먹어요? 간장하고
5: 구워서
2: 냄새
1: 못 먹어.
5: 아, 여기 이 친구.
0: The members tried the delicacy with the stunning backdrop surrounding them.
1: Removing these.
2: The little.
0: We're sure the members are probably thinking,
2: melting.
0: Good thing we came to Ulleung-do.
6: Now, Austin, this is
0: the Haengnam Esplanade is a coastal walk path around Ulleung-do.
2: This is where we're in Sadong.
1: Sadong.
0: The Haengnam Esplanade is a 2.6-kilometer walk connecting the Dodong Port to the Jeodong Port. This is a must-visit spot in Ulleung-do, where everyone can fall in love with the emerald-colored waters of the East Sea.
7: What's that?
8: Where is it?
7: Looks like some volcano stuff.
9: Igneous rock.
7: And you?
8: Well, it's cool.
7: How do you know that?
10: 안녕하세요.
11: 네, 반갑습니다.
10: 저는 여기 저 울릉도 독도 지질공원 해설사 임만주입니다.
11: 아, 예, 반갑습니다.
10: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이 밑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은 화산재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또 여름에 수십 년 후에 화산이 폭발해서 쌓이게 되죠. 네. 그래서 오랜 세월이 또 흘러갔고 저는 용암이 또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 무거운 용암이 이 부스

0: 녀석을 눌러서 그 압력에 의해서 시루떡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질학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그님 브라이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 그럼 쉽게 네. 말하면 우릉도우라는 자체가 화산이었어요?
0: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화산섬이 됩니다. 독도하고 울릉도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제주도 이 세 개 섬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화산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2: 그 독도 보인다고 했었잖아요.
0: 네.
2: 그 언제 보여요?
0: 방향으로 보면 저 방향, 저 멀리 배가 있는 방향 쪽이 이 독도가 되겠습니다.
1: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0: 좋은 구경 많이 하고 가십시오.
3: 네, 네
0: 감사합니다. 네.
4: The team headed over to the spot where Dokdo can be seen. Will they be able to see the island from here?
5: 세종실록 진리시.
6: Which time is it? Like Joseon?
5: Yeah, it's from Joseon Dynasty. It's like actually the records from the king. And in this book, they say you can see Dokdo like from this spot here, actually.
7: Really?
5: Yeah, when the weather is good, so Dokdo is not that far from here. So they say you can see Dokdo like. From this spot here.
4: The geography section of the Annals of King Sejong's reign was completed in 1454 in the Joseon Dynasty over a time span of 3 decades. The two islands, Usan and Murung, are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sea. The two islands aren't far apart from one another and are visible on a clear day. In the old days, Sutosa left Daepunghon in Uljin and entered Ulleungdo. We're sure they probably caught sight of this beautiful landscape and probably saw Dokdo. The members received an unexpected present while they were out on the esplanade.

0: 하시라고 이게 예쁠 것 같아요. 그
1: 아유 민녀.
2: 네. 아우 잘 어울리신데.
1: 네. 아이고.
3: 할머니 많이 춥죠?
4: 추워?
0: 추 할머니.
3: 추우세요? 많이 추워요?
4: 추워?
0: 네.
4: 아, 안 추워.
0: 아, 이거 때문에 안 추우세요.
1: 안 추우시는데. 네. 그러시구나.
0: 따뜻해요?
4: 좋아.
0: 좋아요. 아, 좋아요.
3: 우리 먼저 갈게요.
0: 네, 피곤하시니까.
3: 아니, 아니, 있어요.
1: 네. 있어요. 아, 여기
0: 계세요.
1: 네, 할머니.
4: 아이고, 언제 가요?
1: 네, 먼저 가면 네. 건강하세요, 할머니.
4: 감사해요.
1: 네, 우리
3: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1: 건강하세요.
0: 보러 올게요, 할머니.
4: 네. 뭐 줄 것도 없고.
0: 아이, 괜찮아요.
1: 괜찮습니다.
0: 충분히 줄 건 만남이었으니까.
4: 말 다 한다.
0: 감사합니다. 만수무강하세요.
4: 네.
1: 네. 네.
3: 할머니. 예. 건강하세요.
4: 예.
0: 네. 건강하세요.
4: 네.
1: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
0: 갑시다.
5: 가다.
0: 예.
2: 할머니.
5: 같이 나가래.
1: 아.
4: 예.
2: 우리 어머, 우리 할머니도 한국 사람이요.
4: 어?
2: 우리 할머니, 우리 할머니.
4: 이거 우리 한국 사람이다.
2: 네.
4: TV는.
2: 네, 우리 엄마도 한국 사람.
4: 한국 사람.
2: 네. 그래서 나중에 저 여기 다시 와서 요리 해드릴게요.
4: 아, 우리 한국이구나.
2: 네.
4: 그래서 이 사람들도 잘하고 말도 잘한대.
2: 나중에 꼭 요리 해.
6: Dario's half Korean, and he's very attached to his maternal grandmother. Does he see a resemblance between his granny and grandmother Kim Hwasun? He had a tough time saying goodbye to her.
7: If I come to Ulleung-do again, I'm sure I should visit her. I hope she will be healthy, still healthy at this time. Who knows?
6: The East Sea Expedition team is on a mission to fully comprehend and see the beauty of the East Sea. They're on a 10-day journey from Yangyang in Gangwon-do to the beautiful port city of Busan. The five guys are on a quest to unveil the hidden stories of the East Sea. The East Sea is alive in Korean history and in the lives of the Koreans. The members of the East Sea Expedition are enjoying a meaningful trip in the East Sea and is learning more about this region. The guys started off at the Daepunghon in Uljin and have now arrived on Ulleung-do. What's in store for them in the near future?
8: This is what we're doing with the doctor.
1: Yeah. We'll make it.
9: It's been a long time.
2: Yeah.
6: The East Sea Expedition continues to explore new territories on the East Sea of Korea, so don't miss it.

0: 대전 저희가 근데 진짜 많이 오긴 했는데.
1: 진짜 많이 왔고 진짜 네. 많이 발굴했다 생각했는데 네, 네.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아쉬우신 거예요. 왜 여기 안 갔어?
0: 그러니까 저희가 빵집 말고 유명한 것도 많다라는 걸 이미 좀 발굴을 했는데.
1: 칼국수도 발굴했고 뭐 많이 발굴했죠. 근데 네. 바로 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현무 기획 잘 보고 있습니다. 대전에도 몇 번 오신 것 같은데 여기도 안 가신 것 같더라고요. 전현무 기획에서 딱 좋아할 만한 대전의 노포 근본입니다. 50년 가까이 된 곳입니다. 반백년 사장님의 친척이 말이죠. 집중하세요. 조선시대 상궁이었어요. 네?
0: 아 지금 왕과
1: 사장님 왕과 살았던 네. 여자죠.
0: 네네네.
1: 왕산이요. 네. 그것도 소락관 상궁 출신이어서 네. 그 레시피를 그대로 물려받아 네. 만드신다고 들었습니다.
0: 조선시대 상궁은 또 처음이네요.
1: 그러니까 친척이 어쨌든 조선시대 상궁 출신이고 네. 소락관 상궁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레시피를 대를 이어서 계속 전수받아서 네. 오늘날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0: 설마 여기? 여기 진짜 맛집 느낌 나는데? 설마 맛집 여기? 느낌? 여기 진짜 맛집 느낌 나는데?
1: 바로 여기입니다.
0: 와, 육개장!

0: 근데 여기 섭외
1: 안 될 수도 있어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현무계획에서 나왔습니다. 혹 전현무계획 아시나요? 들어가서 인사드릴까요?
2: 네, 오세요.
0: 아, 저희 그 둘 먹는 거 촬영해도 되나요? 저희가 무계획으로 찾아온 프로그램인데
3: 맛집이라고 소문을 들어가지고.
2: 아, 근데 저희는 아유, 보시다시피 가기도 좀 하고 주차할 데도 없어서.
0: 네, 더 좀.
2: 방송 한번 나가면 손님들이 저희 단골 손님들이 못 드셔가지고.
0: 차 없이 네, 오라고 자막을 넣어드릴게요.
4: 주차장 없다고 저희가 아로 주차장... 따로 찍을게요.
0: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아유, 이거 무슨 프로그램인지 아세요?
0: 몰라요? 대전. 아, 미국에서 왔어요? 이거 먹으려고 미국에서 온 건 조금 과장이 좀 심하시네. 예.
5: 예. 수출하고 왔잖아요.
0: 아유, 아유.
5: 이것도 싶어.
0: 이 식당 소개하려고 너무 맛있어. 아, 예. 근데 그 정도로 맛있습니다.
6: 어. 근데 여기 사람이 진짜 많아요. 오늘 저희도 사람이 없네요.
5: 3시간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4: 아, 3시에 마감이.
0: 3시에 마감을.
4: 와, 우리 샵 마감할 때 왔네.
0: 아유, 야, 빨리 먹어야겠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0: 네네. 사람이 없는 게 기적이구나. 두 명입니다.
7: 예, 저희는 네. 육개장 한 가지라 두 분 네. 얘기하시면 그냥
4: 그치
7: 나오거든요.
0: 아, 다른 메뉴는 없고요.
7: 예, 다른 건 없어요.
4: 근데 아까 조선시대 예. 상궁이라고.
7: 예예. 예. 수락관 상궁이셨대요. 고모 할머니가.
0: 고모 할머니가.
7: 예예. 예.
0: 아, 그때 레시피 예? 그대로예요, 그럼 지금?
7: 예예. 예.
0: 좋습니다. 그걸로
7: 예, 육개장 두 개.
4: 네,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8: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삼성동에서 대를 이어서 육개장을 하고 있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번은 한 20년 좀 넘었고요. 어머님은 76년도에 시작을 하셨어요. 어머님 고모님이 조선시대 순종임금 때 수락관 상궁이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궁중 육개장을 끓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육개장을 이제 어머님이 어릴 때 눈여겨보셨다가 그걸 전수를 받으신 거예요.

0: 와, 너무 맛있어 보여.
1: 야, 근데 얼마나 자신 있으면은 저녁 장사를 안 할까?
0: 아니, 식당이 저녁 장사를 어떻게 안 하죠?
1: 그러니까.
2: 아, 나 기대 너무 되죠.
0: 빨리 나온다. 되게 심플하다.
3: 저 육개장은 주 재료가 파하고 고기예요. 다른 거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0: 근데 파는 원하시는 대로 리필을 계속 해드려요. 국물하고.
1: 고기는요?
0: 저희는 고기도 돼요.
1: 고기도 리필 된다고? 예, 예. 진짜로요?
0: 예, 예.
1: 공짜로요?
0: 아유 뭐 이거 손님들 오시면 그냥 배불리 드시라고.
1: 와.
0: 원하시는 대로 다 드리거든요.
1: 진짜 손님은 왕이네.
0: 예.
1: 이봐, 예. 이게 리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주는데?
0: 그래도 푸짐한 게 좋으니까.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는데 많이 드세요.
1: 네.
0: 예, 예. 감사합니다.
1: 전현무의 시즌4의 첫 끼입니다.
2: 첫 끼가 순종이 먹던 걸 먹네요.
1: 그렇죠. 왕 같은 한 끼를 여러분도 드시라고. 대신 차는 가져오지 마세요.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2: 아, 없습니다. 근데 육개장인데 일단 비주얼이 꾸덕해요, 거의.
1: 꾸덕해. 진해.
2: 어, 꾸덕까지 갔어요, 육개장인데. 신기하다. 아, 배고파. 와.
1: 진짜 진정으로 기품 있는 맛이로다. 경박하게 맵거나 자극적이지 않고.
2: 이게 육개장이에요?
1: 그게 육개장이라 하는 것이다.
2: 내가 아는 육개장이 아닌데?
1: 이게 바로 수라상에 오르는 그 육개장. 아, 이게 레시피가 다르긴 하다.
2: 아예 다른데요?

0: 되게 보기보다 막 맵지 않지?
1: 아, 매운 건 전혀 없고 국물은 제가 본 육개장 중에 가장 걸쭉한데요?
0: 걸쭉한데 또 너무 막 부대끼는 진득한 맛은?
1: 맞아. 파랑 이런 것 때문에 진득해 보이는데 먹으면 또 진득한 맛은 없고 국물 맛이고.
0: 파의 식감이 완벽합니다. 너무 허덜덜덜하지도 않고 서걱거리지도 않고 씹을 때마다 풍미가 느껴지는 매우 알맞은 식감이다.
1: 고기랑 같이 먹으니까 되게 조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2: 옛날에 수라상에 올라갔던 전통 궁중 육개장은 그 문헌에 보면 파하고 고기만 들어갔대요. 저는 새벽에 나와서 하는 거는 파를 제일 먼저 우룡동 시장 가서 사와요. 저희는 그날 파를 가서 사거든요. 단으로는 한 30단 사요.

그리고 이제 고기는 양지를 쓰고 있어요. 양지가 기름이 많은 반면에 국거리로는 제일 맛있거든요. 고기를 솥에 안 치고 양념을 하고 그래서 고기를 한 6시간 정도 끓어야 돼요. 그래서 끓고 나면은 고기를 건져서 기름을 다 제거하고 고기를 일일이 손으로 다 뜯고 있어요. 기름이 없는 게 저희 육개장의 특징이거든요. 육개장 국물은 고기 육수로 육개장 국물을 내요. 그 육수에 들어간 간이 있기 때문에 육개장 간은 고춧가루하고 소금 간 주로 하고 있어요.

0: 근데 서울에도 파게장이 많이 있는데 서울 파게장은 대부분 매워요. 파향 때문에 좀 묻힐 때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파 자체를 느낄 수 있게끔 여기는 고추기름만 안 떠 있어. 깔끔해요. 국물이 깊음이 있어. 그리고 파가 엄청 많아서 맛의 중심을 딱 파가 잡아줘요. 파의 단향도 있고 파에서 나오는 그 고유의 풍미가 와. 다른 육개장이랑 다르게 느껴지게 하는 거야. 좋구만.
1: 그리고 고기도 너무 맛있어요. 기존에 알던 육개장에 있던 고기보다 훨씬 더 좀 질감이 이런 게 덜 질기고
0: 고기를 절대로 찢어서 옛날 장조림 식감 같기도 하고
1: 장조림 같은데 텁텁함은 또 없어요. 아예 다르다.
0: 이게 네가 좀 낯설게 느낀 이유가 이 안에 고사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식 육개장은 고사리가 많거든요. 고사리 하나도 없어요.
1: 그냥 고사리 향이 없으니까 제가 육개장 같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0: 파가 많아서 또. 와, 파국이다, 파국. 이게 파국이지. 그러니까
1: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파식감이. 기존의 파랑은 다르고.
0: 파의 막 매운 향 이런 건 아예 없고요.
1: 그러니까 파의 알싸함이 아예 없는 맛.
2: 와, 여기 사람들 밀려올만 하다.
1: 파가 아삭하진 않으니까 식감을 맞춰줘요. 깍두기.
0: 깍두기 맛있어 보네. 깍두기가 진짜 맛있습니다. 깍두기 두 개 얹고.
1: 여기는 파, 고기, 밥, 깍두기 이렇게 딱 쌓아가지고 먹으면은 입맛만 좀.
0: 아니, 뚝배기 밑에서 누가 파를 밀어 올리나 봐. 계속 나와.
1: 근데 고기도 진짜 많아.
0: 파 향에 중독이 되는 거야.
1: 아, 뚝배기 해주니까 계속 온기가 유지돼가지고. 아, 아니 밑에 부분 완전 뜨겁네.

0: 사장님. 하 좀 리필하겠습니다.
1: 두 명 리필하겠습니다.
0: 하를 내가 안 먹었잖아요. 하를 리필해야 돼요.
2: 리필 좀 드릴까요? 예예. 예. 예. 네. 기다리세요.
0: 하 맛있네요. 주말 한 그릇을 아예 새로 주시네.

0: 한 그릇을 아예 새로 주시네.
1: 파 이 정도면 하루에 몇 단 쓰세요?
2: 하루에 그냥 많지는 않아요. 한 30단 정도 써요.
0: 예. 30단이 적은 거예요?
2: 근데 파만 이게 주재료니까요. 익으면 그렇게 많진 않아요.
0: 아니 그나마 4시간 장사하는데 파 30단 쓰면 엄청 쓰는 거죠.
2: 아 그런가요?
0: 어. 근데 많이들 리필하시니까.
2: 포장하면은 포장은 또 양을 더 많이 어머 너무 많이 드시는데 어머 너무 많이 드시는데
0: 네네.
2: 파 조금 더 넣어서 드세요.
0: 예, 예 감사합니다.
3: 그걸 감안하고 있는 거라.
2: 많이 드세요.
0: 네.
3: 아멘.
0: 와.
3: 야, 와. 양 진짜 많다. 예술이다. 파 좋아하면 진짜 와,
0: 이거 파친 놈들은 이거 환장합니다.
3: 아. 파가 그냥 거의 국수 먹는 것 같아요.
0: 깔끔하게

0: 와, 밥을 이렇게 말아도 파가 너무 많으니까 밥이 안 보여요. 밥, 진짜 파밖에 안 보여.
1: 일주일 동안 파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아, 좋네.
0: 파게장 거들 뿐인 것 같은데? 진짜 근본 맛인데 은은하게 그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너무 좋다.
1: 대파가 많이 들어가니까 대파에 살짝 달큰한 맛이 올라오면서 계속 쉼없이 중독성 있게 들어가는 맛. 계속 리필해서 먹어도 물리지가 않을 정도로 깊음 있는 맛인 것 같아요. 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요카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네이버 앱을 읽는 통로? 매개체라고 많이들 이야기해서 그 창의 의미를 형태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치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컵 같은 경우는 최종 완성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3달까지도 걸리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같이 복잡한 패턴들을 함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재벌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떠한 무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무형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Thank you.

0: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긴장감이 하나도 없어요.
1: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0: 네.
1: 아, 진짜 두 분 다 아예 모르겠는데? 힌트 좀만 더 주세요. 그럴 시즌 4인데.
0: 요알못들이 선생님이고 콘텐츠가 워낙에 팔로우들이 많고.
1: 성시경 씨? 아닌데 배우 아니죠?
0: 배우라는 걸 잊지 마세요.
1: 배우 중에 요리를 한 사람 있나?
2: 왔어 왔어.
0: 말씀하세요 누군지.
1: 유수영 씨요. 유수영 씨요.
0: 오케이 됐어요.
3: 대전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옛날에 그 대전 엑스포 우표 발행할 때 그거. 예, 93년도. 그때 제가 우표 수집할 때라서.
0: 배우 또 한 분은요?
1: 또 한 분도 요리일 것 같은데? 요리 보고 조리 보고.
4: 배고파요.
5: 너무 고파요.
4: 배고프죠. 저도 오늘 전현무 계획 나오려고 아침 되게 조금 먹고 운동하고 있어요.
6: 삶은 계란 두 개.
4: 저보다 다섯 조금 더.
1: 배고파.
4: 배고파요.

0: 자, 이제 시즌4의 첫 포문을 여는 두 게스트. 지금까지 생각하는 두 명 누굽니까? 아까 누구라고 얘기했잖아.
1: 오정세, 엄태구 씨?
0: 오정세, 엄태구.
2: 네.
0: 눈앞에 있네요. 배우 두 분이 앉아 계십니다. 자, 우양우. 아, 진짜 오랜만이네요, 우리 두 분.
2: 요리 보고 처음. 그분을 모르겠네.
3: 윤희. 윤희.
4: 둘리 말고. 둘리 말고.
2: 어? 목소리 들어도 모르겠는데.
4: 둘리 말고 윤희.
0: 둘리 말고 윤희. 말씀 아예 해주시네요. 오, 한 분은 웃고 계십니다.
2: 진짜 모르겠는데. 목소리 들어도 모르겠는데. 엄태구 씨 생각했는데 아니잖아요. 더 굵으신데? 뮤지컬 배우 같으신데? 목소리가?
0: 오.
2: 자! 오정세 씨, 엄태구 씨? 오정세 씨, 엄태구 씨? 아,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진짜.
0: 하나, 둘, 셋!
5: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아, 내가 요알못들이 좋아하는 콘텐츠고 3억뷰라고 하니까 처음에 얘기를 유소영 씨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엄기준 씨 힌트를 요리 보고 저리 봐도 둘리춤을 줬거든.
2: 뭐예요, 근데?
0: 어? 윤희, 윤희 몰라? 어? 제 인생 최애 드라마는 바로 그 드라마입니다. 펜트하우스.
2: 아, 죄송합니다.
4: 아유, 아닙니다.
2: 우리 제가 뭐 안 봤어요, 작품을.
0: 아, 아 그래요? 예, 어쨌든 그 어색한 만남을 좀 뒤로 하고.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아유,
0: 예, 반갑습니다. 예,
4: 반갑습니다.
5: 아, 네.
0: 홍복이시죠?
4: 그렇죠.
0: 네. 뭐가 좀 땡기세요?
5: 사실은 그 두부두루치기 되게 먹고 싶은데
0: 두부두루치기.
5: 저번에 갔다 오셨더라고요.
0: 맞습니다.
5: 그래가지고.
0: 일단은 저희 오늘 전현무 계획이 아니라 시청자 계획으로. 시청자들이 가라는 데 가고 있습니다.
5: 아하.
0: 안녕하세요. 대전에 칼국수, 두부두루치기, 실비김치까지 드셨는데
5: 네.
0: 다음번에 오신다면 이 냉면도 꼭 드셔보세요.
5: 오? 오? 냉면?
0: 냉면 좋아합니까?
4: 아, 좋아하죠.
0: 뭐 무려 100년의 전통을 잇는 평양 뭐 냉면 맛집을 추천합니다. 뭐로 육수를 내고 고명도 뭐 고기를 잘게 찢어 얹어줘요.
5: 소고기?
0: 북한 냉면입니다.
5: 북한? 꽝? 꽝?
2: 꽝만두 이런 거 없어요.
0: 정답!
5: 오, 맛있겠어요.
0: 그쵸?
2: 그게 대전에 있어요?
0: 대전에 있대요. 나도 이제 시청자 덕분에 알았어. 가봅시다.
5: 가시죠.
4: 네. 꽝냉면.
5: 꽝냉면 맛있겠다.
0: 아, 냉면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특히 배우들은.
4: 거의 없죠.
0: 네.
5: 사실은 냉면 국물이 네. 가장 좋은 소주 안주잖아요.
0: 아,
5: 회장에서 제일 좋고.
0: 유수영 씨 음식 쪽으로 입 터지면은 네. 거의 해설가. 역사 뭐 이런 거 다 나와.
2: 아, 지난번에 같이 그 천하제빵 찍었을 때도 어. 제일 많이 아셔가지고 빵 쪽으로도.
0: 아, 아유. 너무 먹기만 하더라.
2: 아, 그걸 보셨어요?

0: 보실 리가 없는데.
1: 여기가 저희가 섭외를 안 하고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 이게 까일 수가 있어요.
2: 그럴 수 있군요.
3: 맞다.
1: 맞아요. 합니다라고 할 수가 있어서 마음의 각오 단단히 하시고요.
4: 설마 저기예요?
1: 정답.
4: 이야. 비주얼부터 들어오는 그 기운.
1: 네. 자, 전용 주차장을 보세요. 맛집 인증이.
2: 아이고.
1: 통으로 씁니다.
4: 이야. 54년?
1: 신스 1954.
4: 와! 아니 세상에.
1: 전쟁 끝나고 1년 됩니다.
2: 제1공화국 때네.
1: 그렇죠.
2: 진짜 옛날이네요.
1: 이승만 박사.
2: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인데.
1: 그리고 와. 프로그램도 KBS 맛자랑 맛자랑 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었나요? 있었어요.
3: 그렇죠.
1: 옛날에. 어 뭐야 갑자기.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아니 이렇게 환대를 해주시다니.
2: 환대를?
3: 너무 예상 밖인데.
1: 저희 네 명 식사하려고 왔는데 촬영이 가능할까요?
5: 빨리 해드릴게요.
1: 맛자랑 멋자랑이어서 전현무 계획으로 이제 바꿉시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맞으신다고요.
6: 안녕하세요.
7: 와 너무 좋았어요.
1: 유수영 씨, 엄기준 씨.
2: 안녕하세요.
1: 와. 1대 박재록 선생님, 2대 박내섭 선생님.
4: 1920년에
1: 평양 모란봉 냉면입니다. 아니 여기는 식당이 아니라 박물관인데요. 3대 때 이제 남한으로 피난을 와서 대덕구 탄동면에 정착을 하셨네요.
4: 남한으로 피난 와서 그렇게 하셨구나.
1: 와, 진짜 역사네 여기.
8: 안녕하세요. 저는 100년째 4대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 4대째 며느리 윤선입니다. 1대는 평양에서 1920년대에 모란봉 냉면이라고 고조 할아버지부터 시작했어요. 저 1954년에 3대 시아버님이 개업했어요. 아버님 일사후퇴 때 잠깐 피난을 내려왔다가 혼자 호를 단신 여기에서 머물게 됐죠. 못 올라가시고 생계가 막연하니까 본인이 냉면을 만들어서 팔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북 냉면인데 명칭이 모란봉 냉면 쓸 수 없으니까 그 지역이 숯을 팔아서 살던 동네였대요. 그래서 지역 이름 따서 만들었어요. 아버님 하시던 때도 너무 장사가 잘 돼서 멍석 깔아놓고 마당에서 맨날 지키고 손님들이 기다렸다 하더라고요. 식사 뭐 드릴까요?
1: 아, 여기가 꽁냉면이 있다 그래가지고.
8: 맞아요.
1: 그게 제일 유명한 거죠?
8: 네, 유명해요.
1: 꽁냉면하고 그냥 물냉이 따로 있는데 뭐예요?
8: 아, 그죠. 그냥 물냉면은 닭육수에 동치미 육수 들어가서 네. 되고요. 꽁냉면은 또 꽁육수만 또 따로 뽑아서.
1: 아, 다르겠네.
8: 면은 같지만 맛은 완전히 아, 달라요. 육수의 베이스가 달라서.
1: 그러면 여기 그 1대부터 계속 내려오는 레시피로.
8: 그렇죠. 평양에서부터 계속.
3: 아, 정통 평양의 꽁냉면.
1: 꽁이 네. 있어요, 근데?
8: 예전에는 꽁을 구할 수 없어서 이렇게 사육이 안 됐었으니까 아버님이 사냥해 오시는 거 이렇게 구해다가 아. 겨울에만 했거든요.
1: 꽁 사냥하셔서.
8: 시스템이 좋아지니까 그 꽁 사육하는 데를 찾아서 농장에서 금냉에서 이제 받고 있어요.
1: 꽁을 받아요?
8: 네네.
1: 그럼 오늘 먹는 게 꽁이에요, 그럼?
8: 네, 꽁이 있어요.
1: 아, 꽁이 있네.
4: 꽁이 있어요.
8: 네. 아. 네.
1: 꽁냉면 가야죠.
3: 꽁냉면. 네.
8: 꽁으로 내기.
1: 꽁으로 주시고 그리고 이제 왕만두.
2: 맛있겠다.
1: 감사합니다. 신기하다.
2: 너무 신난다.
1: 꽁냉면 먹은 사람.
9: 처음이죠.
1: 못 드셔보셨죠? 네.
2: 저도 안 먹어봤어요. 네.
1: 와,
2: 처음이에요.
1: 진짜.
9: 저는 먹어본 것 같아요.
2: 꽁은
9: 옛날에 유학 갈 때 북한 식당에서 먹어본 것 같아요.
1: 아, 저 고려 식당 이런 데서?
9: 네, 그 러시아에서 먹어본 것 같아요.
2: 꽁이 맛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먹었거든요. 잡아서.
1: 네?
2: 구워서.
1: 나보다 어리지 않나?
2: 그러니까 80년대 초반만 해도 저기 꽁이 지천에 있었어요. 뭐 김포 이런 데가 꽁이
1: 나도 살았던 시절 아니에요?
2: 네. 그때 양천리에 이런 데 가서 아버지는 그러니까 공기총이 있어가지고 허가증도 다 있고 그래서 꽁을 잡아서 집에서 많이 구워 먹었어요.
1: 이제 영화를 보듯이 꽁을 네, 잡아서.
2: 해서. 꽝은

0: 그 자기 영향만 다녀요. 그래서 똥을 싸놓고 그걸 중심으로 움직여서 똥을 발견하면 돼요. 똥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기다리면은 언젠간 돌아오거든요. 아. 그리고 보통 빨리 기어다녀요. 아. 잘 날지 않아요.
1: 아, 정말?
0: 잡을 수 있어요.
2: 대한민국 얘기예요?
0: 예예예. 예.
2: 그러니까 그 일제강점기 때 말고. 아니,
0: 이게 뭐 그런 건 아닌데.
2: 같이 피난 내려온 거 아니에요?
0: 아니, 꽁 잡아서 이제 구워서 같이 먹었죠. 맛있어요.
2: 뭐 하는 사람?
1: 사극 한 편을 지금.
2: 아 이게 진짜
0: 맛있어요.
2: 이야기꾼이야.
0: 떡볶이가 맛있어요.
3: 동치미.
2: 동치미. 아 동치미인데
1: 뭔 김치?
3: 김장김치.
2: 김장김치.
3: 동치미. 밑반찬은 저희 가을에 담은 동치미 썰어서 드리고 김장김치 그렇게 두 가지 드리고 있어요. 가을에 저 한 달 동안 김장해요.

0: 맛있다.
1: 와.
2: 와.
1: 와.
2: 와. 독특하다 진짜.
3: 맛있다.
0: 맛있다. 호불호가 없다. 진짜 맛있다.
3: 와. 와, 너무 부드러워. 두 분의
0: 고기가 진짜 조금 들었다.
3: 두부가 거의 80% 맛있다.
4: 시집 와서 그렇게 큰 만두를 처음 봤어요. 그게 이북 만두래요. 엄청 크게 만들고 두부가 많이 들어가서 건강에도 좋고 또 고소하다더라고요. 두부 많이 들어가서. 난 일단 숙주, 부추, 애호박, 파, 양파 한 12개? 10몇 개 들어가요.

0: 만두 맛있다.
1: 인정?
0: 네, 맛있어요. 고기가 진짜 조금 들었다.
1: 그러니까, 두부가 다야.
0: 네. 맛있다.
2: 간이 되게 약하다.
1: 이북 만두는 간이 거의 없어.
2: 소도 소가.
0: 이 정도면 간이 있는 편이에요.
1: 맞아, 맞아.
0: 이거보다 더 신 거예요.
1: 그 저기 자학술도 알죠? 응. 이북 만두 파는 전문점인데 거긴 여기보다 간이 아예 없어.
0: 아니요, 아예 없죠.
1: 그냥 아무 맛도 안 나.
2: 아무 무맛.
1: 무맛.
0: 그게 한식의 특징이에요. 다른 재료들이 다 느껴지게 만드는 게. 그거를 하나의 소스로 뭉쳐지는 건 최근의 트렌드지. 원래 하나하나 보이게 만드는 게.
1: 이제 알겠지? AI세요? 수영 위키. 아니 꽁 얘기하면 꽁 얘기하고 만두기 만두가 쪽쪽 나오고.
2: 장난 아니니까.
1: 신기한데요?
2: 배우 두 분이라고 하셨는데.
1: 네.
2: 배우 한 분과 요리 연구가 한 분과.
1: 배우 한 분과 AI 한 분.
2: 네. AI 사용 안 하시죠?

0: 드릴게요.
1: 이 위에 이게 꽁고기.
0: 네, 맞아요.
1: 특이하네. 이거는 뭐 메밀이에요?
0: 메밀이에요.
2: 와, 이거 이건 너무 맛있겠다, 그냥.
1: 오. 진짜 진하겠다.

0: 맛있다.
1: 다음. 어우, 국물이 뜬다.
2: 간이 있네.
3: 간이 있다고요?
2: 되게 짠.
4: 너 일본으로 안 가봤어?
3: 아니 근데 아까 저 평냉 많이 먹었는데 이건 그냥 제가 먹던 평냉 비슷한 그
2: 아니야 아니야
3: 진짜랑 비슷한데?
2: 에이 진보다 훨씬 간이 있는 거야.
3: 40대가 되면 혀가 바뀌나요?
2: 이 혀가 발달 안 한 거야 아직.
3: 아 진짜요?
2: 난 지금 먹어보고 간이 너무 돼 있어 깜짝 놀랐어요.
0: 근데 맛있어요. 간이 생각보다 세요.
5: 맛이 뻥 대신 닭이라고 하잖아요. 더 깊은 맛, 약간 고급진 맛, 육향이 되게 좋고 그다음에 꿩 육수는 그냥 꿩을 구워서 그건 정말 꿩만의 그냥 찐득한 맛이에요. 그다음에 갖은 야채를 넣고 특히 비법은 잡내 없애느라고 저희가 고추씨를 좀 가미해서 거기다가 육수 부어서 이제 고명 올려서 제공하고 있죠. 면은 메밀 면이 기본이고요. 메밀이 순메밀을 하면 저희가 뚝뚝 끊어지는 맛 때문에 밀가루 조금 들어가고 메밀가루 1:4, 7:3 정도 되리라 생각이 들어요. 1분 40초 익히면 그 야들야들하고 윤기 짜르르 흐르는 면발이 되는 거죠.

0: 면이야. 맛있다. 면은 생각보다 평범하네요.
1: 어우, 냉정하네.
0: 근데 오히려 좀 쫄깃한 식감이 훨씬 더 많은 팬층이 있어요.
1: 나, 어우, 난 면 좋은데?
0: 근데 먹을수록 맛있다.
1: 먹을 수 있네. 이게 평냉이 매운 거. 처음엔 몰랐는데 먹다 보면 계속 이렇게 땡기는?
0: 정말 스마트하게 타협한 것 같아요. 식감도 살리고 향도 살리고. 사실 100%는 호불호 있거든요.
2: 고기가 꽝인지 닭인지 잘 구분이 안 가요.
1: 꽝 대신 닭이라는 말이 일리가 있는 게 지금 꽝으로 가고 이제 구분이 안 가요. 진짜 꽝인 거잖아 이게. 향이 좋은데, 향이?
0: 향 있어요, 향 좋아요.
1: 꽝냉면이라서 약간 거부감 있었는데 막 그렇게 이질적이진 않네. 네,
0: 전혀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닭이 돼지라면 꽝은 소고기거든요. 안에 미오글로빈 수치가 달라요.
1: 뭐야?
0: 미오글로빈? 미오글로빈이라고 하는데 미오글로빈은 이제 근육 속에 있는 단백질 같은 건데 그게 이제 미오글로빈은 조금 더 철분을 많이 쥐고 있어요. 산소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래서 운동량이 많은 꿩이나 이런 비둘기 이런 고기들은 빨갛죠. 오리도 빨갛죠.
1: 그렇죠, 그렇죠.
0: 닭은 하얗죠. 가만히 가독이니까.
1: 네,
0: 그러니까 맛이 진하죠. 상대적으로 닭고기에 비해서 육향이 훨씬 진하죠.
1: 대본을 따로 받으셨어요?
0: 아니요. 그냥 제가 이게 직업이니까.
1: 어디가 직업은 배우 아니에요? 제가 배우라고 듣고.
0: 아, 그렇구나. 그저께도 미국 가서 이런 얘기 하다 왔거든요. 이렇게 음식 얘기 설명하고.
1: 미국 가서요?
0: 그저께 이제 K-Expo가 LA에서 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LA분들한테 한식 소개하고 음식 알려드리는.
1: 저희 둘이 따라온 것 같아요. 유수영 프로의 제스트로 온 거. 이런 얘기는 기준이 형이 좀 쓰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제 제일 형이세요?
3: 네.
1: 아, 그래요?
0: 몇 살 차이 안 나요?
1: 아니, 그러니까 후보 형이 더 많지 않아요?
3: 아, 기준이 형님이세요.
1: 아, 진짜요?
3: 아, 그럼.
0: 한 살 차이에요, 한 살. 형, 어금니 꽉 깨물지. 한 살 차이에요, 안 살 차이에요.
1: 그러시지. 대형님인데, 큰 형님인데.
0: 두 살 차이에요.
1: 아유, 유수영 씨 잘 드시네.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평냉집은 어디예요?
0: 저요? 저는 그때
1: 문정부에
0: 이게 아. 원정
1: 저도 갔었어요.
0: 거기 파를 살짝 뿌려주는데
1: 맞아, 맞아.
0: 이게 참 좋아요.
1: 맞아요.
0: 파를 살짝 그 파랑 섞이면서 뭔가 되게 재밌어요.
1: 의정부는 간이 훨씬 없어요. 근데 그 평양에서도 이제 식초, 면 들어서 식초 이렇게 뿌려 먹는다고 하는데
0: 그래요? 몰라요.
1: 그렇대요. 옥류관에서도 들어가지고 식초 뿌려서 쭉 먹는다 하더라고요.
2: 뿌려 먹을까요? 우리?
1: 그럼 먹을까?
0: 한번 해볼까요?
1: 아니 뭐 저도 뭐 옥류관을 다녀온 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 종업원이 설명을 해줬대요. 버저리 평양에서는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부어 먹습니다.
0: 지지 않습니까? 많이 식어. 아, 야.
2: 아, 그대로?
1: 너무
0: 시려.
1: 너무 시려. 아니 너무 많이 풀었어요. 그거는 벌칙이에요. 적당히 적당히.
0: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1: 너무 많이 풀었어요.
2: 적당히 풀어.
0: 조금 맛있게 꽝고기를 얹어서 한 입을.
1: 그 미오글로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0: 미오글로 많이 쪽으로.
1: 미오글 넘쳐 흐르네요.
0: 너무 많이. 아 괜찮아요. 좀 많은데.
1: 역시 다르다 달라. 그렇지. 그 정도 딱 좋아. 맛이 아예 달라지는데. 훨씬 맛있어요? 이게 냄새?
0: 포개냉면. 약간 그 맛이 나요. 겨자가 톡 치니까 다른 음식이에요. 맞잖아요.
1: 거제 평양에서는 그리 먹습니다.
0: 평양 스타일.
1: 평양 스타일이니까.

0: 겨자가.
1: 겨자가?
0: 겨자가 좀 겨자.
1: 자, 겨자 맛있어.
2: 형님, 이거보다 얘가 너무
1: 맛있어.
2: 네, 맞아요.
1: 그 식초 뿌리면 약간 매운 쫄깃했는데요. 이거네. 그지? 맛있지? 이거 혁명이다. 아예 다른 맛이고 맛있어. 이게 계속 먹을 때 물릴 때쯤 이걸 같이 먹는 게 맛있네. 맛있네. 여기가 엄청나게 대단한 게 김일성도 맛보고 갔다는. 왜 써 있어? 기사에.
0: 어디?
1: 그러니까 북에서 1대 사장님 버전의 냉면을 먹은 거야.
0: 와.
1: 김일성. 그러니까 요 레시피들.
3: 어, 맞아요. 아버님 오란봉 냉면 할 때 김일성 부자가 냉면 먹으러 왔다고 본인이 반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0: 사실은 와 되게 재밌다. 고종이 제일 좋아했던 게 냉면이거든요. 배를 잔뜩 올리는 냉면. 고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냉면 위에 배를 동그랗게 깔아요. 십자 모양으로 고기를 깔고. 고종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1: 집에서 박하선 씨가 대화 잘 안 하세요.
0: 시끄럽다.
1: 여기서 안 받아서 시끄럽다.
0: 시끄럽다.
1: 내가 박하선 씨 성격을 좀 알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할 거
0: 안 좋아하죠.
1: 아빠 자녀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0: 안 좋아해.
4: 안 좋아할 것 같은데.
1: 아니 아빠가 이야기꾼인데.
0: 이런 아니야. 이야기는 저기 그 음식 평론가 분들이나 요리사 분들 빼고는 안 좋아해요.
1: 그러니까 집에서 말을 못 하니까 밖에서 푸는 거야.
0: 아.
1: 자 일단은 저 두 분이 네. 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작품 때문에 나왔다고 설명을 했는데
0: 엄신민법 유명하잖아요.
1: 네? 엄유민법?
0: 엄유민법.
1: 엄신은 누구예요? 엄유민법.
5: 신성물 때는 엄신민법이고요. 아. 유진생 때는 엄유민법.
1: 아, 아, 엄유민법 알아요?
4: 법이요? 장가설류 같은 거죠.
1: 장가설류야, 장가설류. 아, 아. 장가설류 모르죠?
0: 어, 몰라요. 몰라요.
1: 여봐, 여봐. 아, MG 아니잖아.
4: 진짜 장가설류를
5: 저는 MG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0: 지금 또 이제 뮤지컬을 새로 같이 하고 있어요. 아,
1: 두 분이 네. 어떤
0: 그날들이라고요? 김광석 씨 노래로 이루어진.
1: 우리나라에서 만든 창작 뮤지컬.
0: 네, 창작 뮤지컬. 일단 저희는 같은 역할이에요. 같은 역할이에요.
1: 더블 캐스팅. 네. 아, 그럼 못 만나는 거네.
0: 무대 위에서는 못 만나죠. 네. 아,
1: 근데 노래는 다 김광석 씨.
0: 맞아요.
1: 노래.
0: 그래서 다 아는 노래라서 어렵지가 않으실 거예요. 뮤지컬 네. 넘버를 모르시면 사실
1: 어렵긴
0: 좋아도 하죠. 뭔지 잘 모르잖아요. 가사 잘 안 들리고 처음 볼 때는.
1: 맞아요.
0: 근데 아는 노래고 아는 가사이기 때문에
2: 멋있는데.
0: 더 와닿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두 번 보시면 더 재밌어요.
1: 두 버전으로.
2: 그러네요.
1: 두 번 봐야겠네요. 자, 이제 한 끼 더 가능하시죠?
0: 그럼요.
3: 아, 지금 가능합니다.
0: 에피타이저?
3: 네. 오.
1: 이게 에피타이저죠. 또 시청자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유묵의 애청자입니다. 저는 대전에 있는 풍진 식당을 추천합니다. 저는 제가 대전을 가면 꼭 방문하는 곳인데요. 아마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이만한 고깃집은 찾기 힘들 거예요. 한우 구이집이고 와. 여러 부위 중 특히 이 부분이 진짜 맛있습니다. 전국 어딜 가도 이 부위만큼 여기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다른 고깃집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탕이 있어서 한우를 조금 더 특별하게 맛보고 즐길 수 있을 겁니다. 대전 가시면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그 시청자분, 정말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2: 아, 나는 스태프분 중에 한 분인 줄 알았어.
1: 아니야. 아, 요리 보고 조리 봐도가 힌트였어요. 아. 아니 근데 여기 이 식당은 엄기준 씨 추천 네네. 식당인데 얼마나 자주 가신 거예요?
3: 저는 근처만 오면 거길 일단 무조건 갑니다.
1: 아, 그 정도예요?
3: 네네. 이제 충청도권에만 오면 무조건 들렸다 이제.
1: 대전이 아니요.
3: 네.
1: 그 정도로 맛있어요.
3: 저는 그 딱 그 부위 하나만 먹기 위해서 그 집을 가요. 와.
1: 섭외는 100% 되겠네요.
3: 가봐야 할 것 같은데.
1: 한번 믿고 가보겠습니다. 네. 갑시다.
3: 그래서 맛있겠다.